0: 7월 8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서울시스터즈의 첫차 함께 들었습니다. 날씨가 후텁지근하고 푹푹 찌지만 그래도 이 더위 속에서도 피어나는 여름꽃들이 화사함 덕분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능소화부터 산수구 또 해바라기까지 뜨거운 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들 보면서 우리도 좀 더 견뎌보자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백일홍도 이제 피어날 텐데요. 그죠? 3385님께서요. 오늘도 사계절 날마다 너무나 이쁘게 피어나는 러브레터 현미꽃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심히 피고지고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558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이곳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화는 백일홍인데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100일 동안 웃음을 주는 백일홍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허, 그래요. 맞아요. 아, 시화가 강릉시의 시화가 백일홍이군요. 목백일홍이라고도 하는데 어허, 그 배롱나무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피고지고 100일 동안. 강릉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비 내리는 수요일이에요. 서울은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을 위해서 비와 잘 어울리는 커피 특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따뜻한 커피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아침 소식 전해주시고요. 또 축하하고 싶은 일부터 자랑하고 싶은 얘기, 그리운 추억 이야기도 좋고요.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도 좋으니까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만일 특별히 보낼 만한 사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커피 당첨되실 수 있으니까요. 주현미가 드리는 커피 네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 최희준의 길. 아, 함께 들었습니다. 참 명곡이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영애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손질해서 삶고 있는데 그 열기로 부엌이 덥네요. 다음 주 딸들 가족이 올 거라 간식으로 주려고 많이 삶고 있습니다. 삶은 옥수수를 뜨거울 때 바로 냉동시켜서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 만나게 먹을 겁니다. 아, 이렇게 정말 그때 이렇게 수확하는 보존하려면 수고로움이 필요하죠. 한꺼번에 많이 땄으니까 이거 보관하려면. 근데 이것도 일이지만 나중에 조금씩 꺼내 먹을 때 그 즐거움도 또 참 좋아요. 아유, 온 가족이 모여서 옥수수 간식으로 먹으면서 하하호호 시간 그려지네요. 조영애님 오늘 화이팅. 옥수수 삼기 화이팅. 오늘 특별 선물 커피 드릴게요. 8133님께서요. 현미님, 광주 화담숲에 수국 보러 왔는데 장맛비가 내리네요. 그래도 비 오는 날에 낭만과 운치가 있어서 좋아요. 아, 저 화담숲 가봤어요. 벼르고 벼러서 2년 전인가요? 갔었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던데 제가 간 계절은 가을쯤이었어요. 근데 봄, 여름, 봄에 여름의 화담숲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커피 드릴게요. 4326님께서요. 현장 안이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너무 싫어서 어이구, 지금 탈의실에 몰래 와서 땡땡이 치며 천도복숭아 먹으며 듣고 있어요. 이것만 먹고 다시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흐흐. 잘하셨어요.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휴식, 이게 또 에너지 충전이 돼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죠. 3426님, 아유, 요런 센스 좋아요. 그나저나 너무 더워서 어떡한데요. 커피 드릴 텐데, 예, 시원한 곳에서 드세요. 비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서. 오늘도 화이팅. 권명하님, 8356님, 6299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아, 서른도에 원점을 정해 주셨어요. 좋아요. 6380님, 전영의 아, 서울야구 좋죠. 비 오는 날 들어도 아주 좋을 노래들입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옛 노래들이, 아니 오늘따라 비가 내려서 그런가요? 참 노래들이 너무너무 아 좋다 이러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9441님께서요. 여기는 제주 2호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맨발 걷기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주는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 맨발 걷기에 참 좋습니다. 저 지인 한 분도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요. 네, 제주는 날씨가 비가 이렇게 안 내리고 요 며칠 좋은가 봐요. 네, 마음껏 그 시간, 지금 이 시간, 네, 맨발 걷기 하, 좋습니다.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부러워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580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조현미님. 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식 청국장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출근하면서 꼭 러브레터를 듣고 갑니다. 오, 저 청국장 엄청 좋아하거든요. 혹시 제가 아는 집 아닌가 싶어요. 지하도 있고 또 아니 어딜까요? 살짝 어딘지 알려주세요. 좀 저 가봤을 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5800님 같은 여의도에 있네요. 좋아요. 여의도에서 마시는 커피 운치 있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어딘지 꼭 제가 가서 점심으로 먹든지. 아무튼 저 청국장 너무 좋아하는데. 반갑습니다. 8311님께서는요. 외손녀 등원시킨 후 머리 염색 체인점에 염색하러 왔는데요. 9시 30분에 가게가 오픈이라서 차에서 기다리면서 주현미의 러브레터 듣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 오픈이겠네요. 아이고 참, 머리 염색 예쁘게 하세요. 8311님 역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좋아요. 남준의 빈잔 청해 주신 분도 많아요. 9185님 6953님, 5892님, 그 외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네. 그리고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는 오상원님, 한명리님, 6886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두 곡 들려드립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강필성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수박을 보냈거든요.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아빠 올해 수박밭 아직 못 보셨죠? 올해 수박이 아주 달더라고요. 수박 도착하면 맛있게 드세요. 확실히 딸과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 두 녀석은 제가 혼자 지내면서 뭘 챙겨 먹는지 신경도 안 쓰지만 딸아이는 이렇게 자주자주 뭘 보냅니다. 지들 가족이 속초에 놀러 갔을 땐 맛보라면서 닭강정을 보내고, 제주도에 놀러가면 어김없이 오메기떡을 택배로 붙여서 보내주고, 소고기도 구워 먹으라면서 보내줄 때도 많습니다. 당연히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뻐서 고맙다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는데, 한편으론 그 큰 수박을 나 혼자 어찌 다 먹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씩 지나가다 커다란 수박을 보면서 살까 말까 망설이곤 했습니다. 시원한 수박을 맛보고는 싶은데 나이가 드니 먹는 양도 줄어서 수박 반통도 남아둘 것 같아 그냥 눈 질끈 감고 돌아올 때도 많았는데요. 수박 반통도 아니고 한 통이 도착한다니 저것을 어찌 다 먹나 하는 행복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동네 여기에 있던 가게엔 커다란 수박이 날 좀 데려가 주슈 하면서 진열돼 있었고, 그 중에 제일 실해 보이는 놈을 통통 두들겨서 알찬 소리가 나면 비닐로 된 노끈에 묶어 들고 퇴근했었죠. 그땐 저도 젊었을 때라 무거운 수박 한 통은 거뜬히 들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수박을 보여주면 어렸던 아이들은 저보다 수박을 더 반겼고, 아내는 미적지근한 수박을 좀 더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마당에 있는 펌프로 지하수를 퍼올려서 커다란 대야에 담아두고 그 속에 수박을 담가두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 입이 심심해지면 드디어 수박을 쩍하니 가르면서 아내는 말했습니다. 껍질이 얇고 속이 빨간 걸 보니까 수박 잘 사왔네요. 수박 잘 사왔다는 아내의 칭찬에 으쓱하며 아이들과 다 같이 수박을 신나게 먹었고요. 아내는 수박 대여섯 조각을 접시에 담아서 옆집에도 갖다 주었고, 그럼 수박 한 통은 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한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문득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제일 그리운 것이 뭔가를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수박도 쩍쩍 쪼개서 가족이 다 함께 먹고, 양푼에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보리밥 넣고 쓱쓱 비벼서 온 식구가 다 같이 먹었던 옛 시절이 그립습니다. 내일 수박이 도착하면 저도 예전처럼 수박 큼직하게 썰어서 아파트 경비실에 좀 갖다 주면서 인심 좀 쌓아야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와우. 와, 오늘 사연 함께 하고 왜 옛 추억들 엄청 떠오르죠? 김을희님께서는요. 수박 한 통은 진짜 많지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랑 농 갈라 먹지예. 아, 이거 경상도 사출. 그죠? 그러니까 다 나눠 먹는다는 게 농 갈라 먹는다.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농 갈라 먹지예. 아이, 귀여워. 이런 사투리 참 좋아요. 친근감 있죠. 많아요. 맞아요. 이신영님께서는 아버지 잘 챙기는 예쁜 따님 효심에 칭찬드리고 싶네요. 아유, 그러게요. 참. 김미영님께서는 예전에는 수박이 잘 익었는지 조그맣게 세모 모양으로 잘라서 확인시켜 주셨고요. 한입 베어 물어서 맛보면서 당도도 확인했었네요. 그래요. 맞아요. 수박 고개 칼로 이렇게 세모로 찔러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꺼내보면 안에 아, 참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진짜. 아, 이소형님께서는 저희도 두 식구라 그 커다란 수박 사기가 꺼려져요. 요즘 수박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사연자님 추억 얘기 듣다 보니 오늘은 저도 한 통 살까 봐요. 크크. 여름엔 그래도 수박을 한번 먹어줘야죠. 이소현님. 9163님께서는요. 우리 둘째 딸은 매주 통닭을 보내옵니다. 오, 매주요? 엄마, 아버지 단백질을 보충하라고요. 아유, 효녀들 많은데요. 오, 네. 그 따님도 칭찬드립니다. 아이고. 1350님께서는요. 세상 살면서 나눔은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얻는 보람이나 행복감은 배가 됩니다. 저도 작은 텃밭 일구며 농작물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돌아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인생은 나눔입니다. 러브레터는 나눔의 프로입니다. 아, 1350님 좋아요. 맞아요. 나눈다는 거 참 그게 뭐 큰 게 아니라 아유, 텃밭 가꾸어서 정성 들어간 그런 채소나 이런 작물들 받는 이웃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전에 정말 수박 사고 그래 수박 집에 심부름도 가곤 했었어요. 옆집에. 맞아요, 맞아요. 뭐든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모여서 나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죠. 특히 수박은 더 그렇잖아요. 큼직하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다 보면 더위가 싹 가셨는데요. 옛날에 식구들 많아서 수박 한 통이 모자랐던 그 시절이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수박을 통째로 먹는다는 건 사치였어요. 어떻게든 불리려고 얼음 넣고 막 뭐 하고 화채로 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억이 네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오늘 사연 주신 강필성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렛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2010님 신청곡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곳 김해는 비 올 듯 흐린 날씨입니다. 아, 후텁지근한 오늘 서울 가는데 저한테도 현미님이 서울

커피 한 잔 주세요. 오, 비행기 타고 서울 가는데 바니걸스의 그 사람 데려다 주고 들려주세요. 사랑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트 뿅뿅. 비행기가 몇 시 비행기일까요? 네, 비행기 타시기 전에 노래 들으셔야 할 텐데 서울 커피 드리죠. 2010님. 좋아요. 바니걸스의 그 사람 데려다 줘. 준비해놨습니다. 서울 커피 드릴게요. 또 2553님께서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73세 할머니가 됐네요. 청소할 때나 부엌에서 일할 때는 항상 이 시간에 주현미 씨 방송이 틀어지네요. 신청곡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자의 수은등이에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이고 2553님 언니 좋아요. 수은등 준비해놨고요. 역시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곡 같이 들을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최현미의 러브레터. 신승암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여기는 입맛이 당기는 도시 구미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오늘은 가끔 파란 하늘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새벽 라이딩 42km 달리고 왔고요. 집으로 와서 아침 먹고 외손자 유치원 등원시키고 이제부터는 러브레터 들으며 동네 한 바퀴 8km 걷게 합니다. 아니 신승암님, 저는 구미를 입맛이 당기는 도시라고 표현한 분 처음 들어봤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아침 나절에 지금 이제 10시도 안 됐는데 아니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 대단하십니다. 정말요. 오호. 네. 신승암님 너무 멋지시고요. 커피 오늘 특별 선물인데요.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구미가 입맛이 당기는 도시였군요. 가고 싶어요. 네. 박정식의 멋진 인생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2: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전기 공급장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산역에서 지하 청량리역 사이 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된 만큼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로 정체 심해진 가운데 이 사이 마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지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잠실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역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중간 지점 2차로에서도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 기점 4km 지점을 앞두고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와우.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박남정의 아 바람이요 함께 들었습니다. 7686님 청해 주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5362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주현미 언니. 늘 청취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인제 백담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엄마가 90이십니다.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먹고 사는 게 뭔지 자주 못 뵈서 죄송해요. 현미님이 저희 엄마 90 축하해 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김난희 여사님, 6남매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와우 하트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엄마를 향한 이 마음 아유 그쵸 많이 지금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의 시간은 이제 헤아려지는 거고 근데 먹고 사는 게 뭔지 참 그쵸 5362님 하지만 아, 엄마는 다 아실 거예요. 아유, 김난희 여사님, 정말 구순 생신 축하드립니다. 커피 대신요, 김난희 여사님을 위한 흑마늘 진액 선물 드릴게요. 함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커피데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50분에게 특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소식 전해주시고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신청해 주셔도 오늘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커피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은 무료니까요. 계속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임보 시인의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온다 하면 파전거리 장만하고, 날이 갠다 하면 낚싯대 손질하고, 바람 분다 하면 처마 끝에 풍경 달고, 눈이 온다 하면 유리창 닦아놓고,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자연의 날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임보 시인의 날마다 좋은 날 함께 했는데요. 옛날에 우산 장수 아들과 집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가 생각났어요. 비가 오면 집신 장수 아들 걱정하고 날이 쨍쨍하면 우산 장수 아들 걱정하던 네. 1년 내내 걱정뿐이죠. 하지만 반대로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을 그리고 장사 잘 되겠다고 좋아하고 날이 맑으면 집신 장수 아들 장사 잘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 면은 네. 또 이건 또 너무 긍정적이죠. 좋아요. 네. 결국 어떤 날이든 다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태도에 달려 있을 거예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미현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이 청결 매장으로 뽑혀서 오늘 본사에서 나옵니다. 축하해 주세요. 오, 김미연님, 아유,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청결 매장, 어디예요? 아, 커피 한잔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8203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오늘 부산은 너무 습합니다. 집에서 재택 근무하는 날이어서 현미언니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없이 축축 처지는 40대 에너지 어쩌나요? 저는 40대를 그대로 때려 맞았어요. 워킹맘인 저에게 정신 차리라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요. 참 나이가 40대엔 아, 참 모든 게 이제 완숙해지고 그럴 텐데 또 아이들 키우고 막 이럴 땐 정말 힘들 그런 시기예요, 사실. 아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또 하루하루 지내보는 거죠. 근데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잘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특별히 커피 드리는 날인데 커피 한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에구 에구. 노래 들을까요? 박종명님, 최성수의 해후 청해 주셨어요. 신은주님께서는 김란영의 가인 청해 주셨고 김명선님, 정대영님 그리고 0762님 교회 많은 분들께서 노사연의 바램 청해 주셨거든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사연 엄청 많이 보내시고 계세요. 정미자님 사연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고구마 줄기를 보내주셔서 어제 밤 늦게까지 손질해서 오늘 아침에 볶음했더니 너무 맛나서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출근했습니다. 덕분에 속이 아주 든든하네요. 고구마 줄기 손질은 힘들지만 반찬 해놓으면 너무 맛나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침밥은 꼭 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밤새 손질해서 만든 반찬으로 밥 지어서 참 행복하죠. 근데 고구마 줄기 이런 거 손질할 때 보면 나중에 손이 까맣게 되잖아요. 고구마 줄기 볶음을 하셨어요. 김치도 해서 먹고 무침도 하는데 아 먹고 싶네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792님께서는요. 우리나라는 장마라고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매우라고 부른답니다. 즉 매실이 익어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이죠. 아 그래요? 오 그러면 메이유겠네요. 메이유. 아유 예. 장마 보다 매우 매우 아 느낌이 다른데요. 이곳은 강릉은 흐린 날씨지만 저는 지금 대관령에 있는 국민의 숲에서 걷기하고 있습니다. 덥지만 땀을 흘리니까 오히려 시원하네요. 아직은 비가 안 오는데 우산 갖고 온다는 것을 잊어 비가 오면 그대로 비 맞으며 걸어보려 합니다. 해주셨어요. 7792님. 오, 어휴, 네. 이런 또 상식도 알려주시고, 대관령에 국민의 숲이 있군요. 이제 대관령 옛길은 안 가, 이제 강릉에 갈 때 이제 터널로 지나가서 옛길은 안 가게 되는데, 국민의 숲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부디 7792님이 국민의 숲 걷는 동안은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쵸?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3634님께서는요. 군산입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오 그래요. 내리는 비를 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합니다. 아들이 8월에 결혼하는데요. 상의 한마디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네요. 부모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건가요? 그냥 속상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게 이렇게 봐서는 돈을 달래요? 아니, 돈은 물론 좀 약간 보태주기는 하겠지만 요즘 아이들 보면 알아서 하는 아이들 보면 비용도 네, 알아서 하던데 물론 부모한테 이제 뭐 얼마 좀 이렇게 보태달라 부모니까 하지만 그게 더 속 편한 거예요. 3634님 뭐 가전제품 막 뭐 이런 거 뭐 또 뭐 결혼 플래너 뭐 사진 촬영 막 이런 것들 절대 우리는 못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3634님 어떡해요. 자식 결혼식 그 큰 일에 뭔가 이렇게 조언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요즘 아이들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뭐 의논하고 막 이러면 좀 조금 이제 결혼할 아이들인데 믿어보세요. 응? 아셨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069님께서는요. 신청곡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저는 경남 양산 물금 새마을금고 노래교실에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아 노래교실 매주 수요일에 가수 이경 선생님과 수업이 있어요. 항상 잔잔한 현미 언니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저의 신청곡은 주병선님의 들꽃입니다. 아, 좋죠. 네, 좋아요. 들꽃 좋습니다. 이 노래도 노래 교실에서 배우셨어요? 노랫말도 예쁘고 주병선 씨 목소리도 좋고 좋죠. 네, 오늘 가서는 무슨 노래 배우실지 궁금하네요. 7069님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커피도 한 잔 드릴게요. 그 전에 6300님께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먼저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를 뮤즈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요. 원래 뮤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학문과 예술의 여신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소설가나 화가 그리고 음악가들은 자신만의 뮤즈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창작 활동을 할 때가 많았는데요. 현실 속의 뮤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일 때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작곡가 기로균 씨에게 있어서 첫 번째 뮤즈는 바로 패티 김 씨였는데요. 색소폰 연주가로 활동하던 기로균 씨가 패티 김 씨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명곡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당시 기로균 씨의 인터뷰를 보면 패티 김 씨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악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1966년에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1973년에 각자의 길을 따로 걸어갈 때까지 기로균 씨가 작곡하고 패티 김 씨가 불렀던 노래들은 모두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 시절은 두 사람의 음악적 황금기로 손꼽힙니다. 패티 김 씨와 헤어진 후 기로균 씨는 또 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신인 가수들을 찾아 나섰고요. 이 시기에 만났던 가수가 바로 이숙 씨와 지은아 씨였는데요. 1974년 기로균 씨가 작곡한 노래 눈이 내리네와 우정으로 이숙 씨는 많은 인기를 모았고 지은아 씨는 기로균 씨가 만든 노래 향수에 젖어서로 사랑받았지만 더 이상의 히트곡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로균 씨는 새로운 뮤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냘픈 모습과 애조띤 목소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써내려간 노래가 바로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였고 이때부터 혜은이 씨는 기로균 씨의 뮤즈가 되었죠. 당시 기로균 씨는 혜은이 씨의 목소리를 명주실처럼 부드럽고 서정적인 애수가 촉촉히 젖어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후 혜은이 씨와 함께 발표한 노래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75년 기로균 씨가 작사 작곡한 혜은이 씨의 데뷔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1775님 사연이에요. 익산에서 아동 네일을 포장하는 회사입니다. 매일 현미언니의 라디오만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왕언니의 생일입니다. 김미선 언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왕언니 김미선 씨, 네, 엄청 열심히 맡은 바 일 아주 잘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이군요. 축하합니다. 오늘 커피 드리는데 커피 대신에 구두 교환권 생일 선물로 드릴게요. 3332님께서는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잠깐 비가 멈춰서 배수구 점검하면서 나뭇잎으로 막힌 곳은 뚫고 있어요. 비가 오면 할 일이 많아요. 모두 배수 점검 미리미리 틈 날 때마다 하십시오. 와우,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3332님. 그래요. 비가 또 내리면 하던 작업 멈추셔야 되니까 좀 힘들어도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주현미.

옐로우 레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사연 또 신청곡 했습니다. 같이 시간 보내주신, 그리고 문자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노래는 우연히의 길입니다. 오늘의 특별 선물 특별 선물 따뜻한 커피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요,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9시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기 공급장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복구를 완료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7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 대관령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안산분기점에서 안산나들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영암순천고속도로 영암 쪽으로 남순천요금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부스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사구사구님이 주셨어요. 이런 날에는 집에서 음악이나 듣고 맥주나 마시고 훌라춤이나 추고 싶지만 할 건 해야겠죠. 한 손에는 맥주캔을 들고 음악을 들으면서 훌라춤이나 추겠다. 혹시 이게 저 아티스트 아닙니까? 아니면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됐든 간에 현실은 냉정합니다.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할 건 하고 갈 땐 가야죠. 자, 낭만과 허세는 주말로 잠시 미뤄놓고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로스델리오의 노래입니다. 마카레나!

0: Tu cuerpo es p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박명수의 라디오쇼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예, 여의도 쪽은 지금 흐리고 비가 아주 조금씩 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좀 흐린 것 같죠. 예, 흐린 날에는 좀 컨디션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댄스 뮤직을 들으시면 기분이 조금 업되긴 합니다. 자, 정미선, 임지연, 한지원, 김옥현, 김진서님 등등 약간 좀 이렇게 좀 다운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래서 평상시 햇볕을 많이 쐬야 돼요. 예. 자외선 때문에 얼굴 탄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햇볕을 많이 쬐야만 또 이렇게 좀 기운이 나는데 곧 나오겠죠. 예, 어떻게 인생이 항상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예, 맑은 날 더 많이 기뻐하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저 라디오쇼는 푸짐한 선물 대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쇼 귀부인들을 위한 그 앙코르 귀부인 세트가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지던스 숙박권의 접이식 조교키 압박 스타킹 3종을 한 분한테 몰아서 드리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친누나 같은 그런 분이죠. 개그계의 귀부인 우리 박미선 씨와 함께합니다. 박미선 씨께서 제가 전화 한 통 못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박미선 씨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예,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이런 거 있으면 좀 여쭤봐 주시고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특집 행운의 골든벨도 울립니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 중에 이 소리가 울리면 퀴즈가 나가요. 예, 6,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150만 원 상당의 맞춤 정장. 저희의 특징은 몰아드립니다. 예. 어차피 몰아드리고 저도 그 롯땡 그 복권 있잖아요. 그것도 좀 올려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마음속으로 해봤는데 뭐 그런 거랑 좀 다르지만 한 분에게 150만 원이면 이제 정장이거든요. 정장. 예. 한 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블랙박스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왕 달려있다면 두 대 달고 다니세요. 얼마나 그러면 안팎으로 다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광고 후에 박미선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박명수 선정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개그우먼 1위 미선 좋아. 미선 좋아. 좀 그렇지 않아요? 박미선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예.
0: 아유 이게 참 좀.
1: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예예. 라디오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0: 그렇죠. 예.
1: 한 100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저 근데 여기 한번 나오지 않았었어요?
0: 한 저 6년 전? 6년 전 한 번.
1: 그 벌써 6년이나 됐어요. 이제 라디오 출연이 거의 없었는데 박명수 씨가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0: 그럼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1: 예, 안 하시더라고요. 예,
0: 대신에 유튜브 나가기로 했잖아요.
1: 됐잖아요. 진짜 약속하신 거예요?
0: 당연히.
1: 아, 고맙습니다.
0: 누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겉으로 이렇게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 속정이 깊죠.
0: 네, 속정이 깊어요.
1: 근데 잔정이 없으니까 저는 사람들이 오해 많이 받죠. 하든, 되게 싸가지 없다고.
0: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어차피 서로 피처 어려우니까 지금.
1: 맞아요. 예, 어려우니까. 요즘 어려운 시대에.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예, 아니, 서로.
0: 맞아요. 예전에 라디오 오래 하셨잖아요.
1: 라디오는 전 한... 그렇죠 한 20년?
0: 누구랑 최근까지 누구랑 하셨죠?
1: 최근이라 할 것도 없어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김은국 씨하고 이봉훈 씨.
0: 많이 싸웠잖아요.
1: 그냥 좀 힘들었죠. 네, 두 사람이랑 하면서 흥국, 제가 예, 왜 이렇게 난 남자 보기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0: 무슨 말씀이세요? 한 주만에 두 개의 태양을 뜰 수 없는 거예요.
1: 근데 아무튼 김은국 씨하고 제일 오래 했고 이봉훈 씨랑도 오래 했고 두 사람이랑 오래 했어요.
0: 흥국이 형이랑 할 때는 이제 워낙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1: 많죠.
0: 봉훈이 형이랑 하실 때는 싸울 때는 얼굴도 안 보고 한 적도 있다면서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진짜 뭐. 실제 부부가 같이 방송을 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전날 싸우고 오면은 그러면 PD가 조용히 음악 노래 하나를 더 준비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짧은 한 남는 거야. 그리고 항상 노래를 하나 더 준비하더라. 슬쩍.
0: 애들이 없으니까.
1: 네, 분위기 봐서.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0: 그럼 연예인 부부가 같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해요?
1: 그렇게 추천 안 해요. 특히 라디오는 매일매일 이거를 그러니까. 공간 안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은 조금 힘들어지고 스태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예전에 좀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아서 맞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그래도 좀 안부 좀 이렇게 저 인사를 좀 해주세요.
1: 잘 지내고 있어요. 요새 제일 듣기 힘든 얘기가 완치되셨어요? 이 얘기는 그죠?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 저 안 물어봤어요. 누나 얘기하셨어요.
1: 잘하셨어요.
0: 괜찮은 거예요?
1: 좋아지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계속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병을 알았던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완치

0: 되셨어요라는 말이거든요. 아,
1: 그럼 어떻게 어떻게 좀 해야 돼요?
0: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이렇게 아, 그 물어보시는 정도로. 게 참 좋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뭐.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예. 오늘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얘기.
1: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예, 예, 예. 예. 얼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약간 갔는데 얼굴이.
0: 아 여전히 버릇이 없으시군요. 네,
1: 그럼요. 예. 예. 버릇이 있으면 제가.
0: 머리 꼭대까지 올라가는 아유, 동생 몇 명 있죠. 예. 예, 박명수 씨. 예. 내일 모레 60이라면서요.
1: 저도 이제 60이 되겠죠.
0: 야, 예, 예, 얼굴 예. 동안이시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옛날엔 몰랐는데 나이 먹을수록 얼굴이 네. 동안이시네요.
1: 그래요?
0: 옛날에 아예 늙어 있었으니까 그 얼굴을 찾는 거지.
1: 괜히 불렀네요.
0: 아니, 누워, 아니 없는 얘기 못 하잖아요. 둘 다.
1: 누워 계시지 뭐로 나오셨어요.
0: 아, 이제 누워 있진 않아요. 누워 있는 시기 지났어요.
1: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이렇게 던져주시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개그로 받아주시고.
0: 네,
1: 예.
0: 그럼요.
1: 우리 미선이 누나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진짜 누나고 MBC의 공채예요. 예.
0: 그렇죠. 몇
1: 예.
0: 기였죠?
1: 저는 4기.
0: 전 2기.
1: 예예. 예. 예. 미선이 누나를 저는 이제 M본부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누나가 이제 저 S본부로 가셨고.
0: 아니에요. 저랑 같이 옆에서 방송하신 임백천 씨랑 예, 예, 예. 지금 하고 계시죠?
1: 예예예. 예, 예.
0: 임백천 씨랑 저랑 박명수 씨랑 예. 자린고비인가 뭐 그런 아, 구두쇠 열전인가 예, 예, 예, 그런 예, 예, 예. 프로그램 아, 맞아요, 했었어요.
1: 맞아요. 예, 기억은 나네요.
0: 셋이서 진행을 예, 예. 봤던 기억이 나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진짜 못했어요.
0: 아니요, 잘했었어요.
1: 지금도 못하지만
0: 잘했었어요. 예, 예, 예. 예.
1: 아 근데 진짜 예.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그 이후로 해피투게더 같이.
1: 그러니까 네. 해피투게더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또 어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되니까
0: 그럼요
1: 저희는 또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0: 물러날 땐 또 멋있게 물러나야죠
1: 예예 예, 예. 예, 예. 역시 또 개그맨 출신이니까 한마디만 좀 제가 좀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0: 네 중요해야
1: 예.
0: 됩니다
1: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네. 예. 박민선 씨도 해피투게더를 같이 하셨고
0: 네.
1: 해피투게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자 개그맨으로서 이게 굉장히 누나의 감이
0: 지금 일단 감이, 예, 예, 예. 제일 네. 핫한 사람들이 그쵸? 하더라고요 해피투게더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잘 되지 않을까요?
1: 잘 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예,
1: 잘 되지 않을까요라는 퀘스천 마크를 퀘스천 마크 예, 알겠습니다
0: 네, 예, 예. 긴 얘기는 상관없어요
1: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많이 컨디션도 좋아지셨고
0: 네.
1: 이렇게 라디오까지 나와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방송을 해야 돼요.
0: 그럼요.
1: 누나 방송 진짜 너무 하고 싶었죠?
0: 너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사람이 불러주는 네. 데가 있고 나갈 곳이 있다는 거는
1: 예, 예.
0: 돈을 떠나 물론 돈도 벌지만
1: 네.
0: 그걸 떠나서
1: 맞아요.
0: 일단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어떤 활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뭐 많이 옛날처럼은 못하지만 박명수 씨도 그렇잖아요. 매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1: 저는 그게 좋아요.
0: 그 나이에
1: 꾸준함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0: 당연하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우리는 예. 그 꾸준함을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1: 예, 예,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댓글이 그거
1: 뭐예요?
0: 후배들한테 양보하세요. 집에서 좀 쉬세요.
1: 저기...
0: 뭘 맨날 후배들한테 뭘 양보하라고 맨날 다 양보했는데.
1: 이제 지겹다 그만 해먹어라.
0: 그러니까.
1: 아니 찾는 걸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1: 그러면
0: 부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 못 부르는 걸 제가 어떻게 뭐 뒤로 돌려서.
0: 저희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 네. 얘기도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거기까지.
1: 예, 좀
0: 네.
1: 저희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지금 그러면 이제 좀 슬슬 시작하시는 거예요?
0: 시작했습니다.
1: 예, 예.
0: MBN에서 남의 집 귀향가족이고
1: 봉훈이 형이랑 함께 하시는 거죠?
0: 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1: 예,
0: 미선
1: 예.
0: 임파서블 나는 박미선 두 개예요.
1: 왜 두 개 났어요? 하나만 제대로 하지.
0: 하나는 그냥 뭐 예능 제작처럼 예, 이렇게 하는 예. 거 제작사가 있는 거고
1: 아, 그렇고?
0: 하나는 우리 가족의 일기처럼 딸이랑 저랑 그냥 소소하게 찍는 거라.
1: 미션 임파서블
0: 미선.
1: 그러니까 미선 임파서블
0: 미선.
1: 누나 참 똑똑해.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 알리는 거 아니야. 미선 임파서블.
0: 예.
1: 그 구독자가 꽤 돼요.
0: 지금 한 70만?
1: 꽤
0: 안 되죠.
1: 꽤 돼요. 꽤 아니 많은 거죠. 많은 거죠.
0: 설명수보다 못하죠.
1: 아유, 저는 172만 3만
0: 와,
1: 정도 되고
0: 멋있다.
1: 있는데.
0: 멋있다. 근데 그 이제 안 한다면서요.
1: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 갑자기.
0: 이미 거기까지 할까요?
1: 생방송인데.
0: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1: 아무 한 적이
0: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네.
1: 아,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0: 네.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1: 왜 그 얘기를 했어? 나도 왜 그 얘기를 했어? 아, 그거 아직 몰라요. 아직
0: 네,
1: 몰라요.
0: 아니, 루머기 때문에 루머. 네,
1: 아니야,
0: 예.
1: 아니야.
0: 루머.
1: 괜찮아요,
0: 예.
1: 누나. 괜찮아요.
0: 네, 괜찮아요.
1: 또 오랜만에 네네. 그렇게 저 복귀를 하시니까
0: 네.
1: 어때요? 좀 어떻게 좀 재밌어요? 또 역시 또 이봉훈 씨하고 봉훈 형이랑 함께 하시는데
0: 이봉훈 씨랑 같이 해서 시작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왜냐면 그게 아무래도 좀 체력이 지금 옛날 체력이 한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다 100% 예. 올라.

0: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의지가 되니까 그래도 남편밖에 없잖아요. 왜 웃지?
1: 많이 사이 안 좋다는 얘기도 한때 많았는데 갑자기 또 남편이랑
0: 좋아졌어요.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맨날 나쁘고 소문이, 맨날 좋은가?
1: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0: 루머
1: 사이 안 좋다고
0: 루머 뭐 쇼윈도 부부다 루머 루머예요. 루머
1: 루머라는 게 전혀 생 루머는 없거든요.
0: 아니 루머 생
1: 생이야?
0: 생
1: 완전 생이야?
0: 완전 생.
1: 믿을게요. 네네네. 예, 예. 아 그럼 지금 사이가 좋아졌어요?
0: 예?
1: 사이가 좋아졌어요?
0: 예, 좋아요. 원래 좋았어요.
1: 그러니까 나빠서 좋은 게 아니라 예전보다 예. 더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0: 그렇죠. 어,
1: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아프시고 이제 그걸 극복하시면서 더
0: 그전에는 좋았는데 표현을 안 한 거고 네네. 지금은 좀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좋았는데 그렇죠, 더
1: 그렇죠,
0: 좋아진 거죠.
1: 그렇죠.
0: 예.
1: 짬뽕집이 잘 돼서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0: 정답.
1: 아니 근데 나도 궁금한 게 네. 그 누나도 방송을 오래 하시고 저도 이제 뭐 저도 한 34년 5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 일 열심히 하면 벌이가 더 낫잖아요.
0: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보은영 근데 짬뽕 그게 힘든데.
0: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일이라는 게 예. 이렇게 불러줘서 다행인 거지. 아. 안 불러주면 우리는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 프리랜서들이니까.
1: 진짜 그래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송 나와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한테 목소리 네. 들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이에요.
1: 저는 진짜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0: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예. 참 박명수 씨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1: 아니, 누나
0: 아직 멀었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사람 되려면
1: 그, 뭐 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옛날 치킨집도 하고 막 그랬어요.
0: 그러니까.
1: 했는데 봉원이 형이 아무리 그게 이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좀 불안함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그 요리도 잘하고 관심이 있어야지.
0: 네, 그럼요. 좋아하는 일이고 네네. 나중에 이봉원 씨 초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1: 아 그래요?
0: 왜 그걸 했는지.
1: 아 그럼 제가 초대를 할 테니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0: 아니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별도입니다.
1: 아, 누나랑 친한데 얘기해 줘야지.
0: 저희 사무실이 달라요.
1: 어,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배짱을 부리셔. 아이, 참나. 그, 짭짤해요? 요새? 잘 됩니까?
0: 잘 돼요.
1: 아~
0: 네, 잘 된다는 게, 네. 뭐, 큰 돈을 버는 게
1: 그렇죠,
0: 아니라.
1: 그렇죠.
0: 이건 뭐, 이봉원 씨 불러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 유지만 잘해도 요새 같을 때는 다행이에요.
1: 진짜? 나 저는 진짜 자영업이 잘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0: 그럼요.
1: 무조건 자영업이 잘 돼야 돼요.
0: 얼마나 많이, 제가 단골집이
1: 아, 미치겠네, 정말.
0: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힘내시고, 잘 버티시고, 진짜 좋은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 봉원이 형 한번 모시고, 자영업자로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0: 네, 자영업 예. 대표로 예.
1: 그럼 실제로 또 자영업자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어 있는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말로만 네네. 맨날 네. 자영업자들 그러면 결국 밖에 나가서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0: 그렇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밖에서 못 사 먹는 거지.
1: 그러니까 예. 요즘은 진짜 그 가장 싼 곳만 그 또 이렇게 알려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0: 그런 것도 괜찮죠.
1: 예예. 예. 아무튼
0: 그러니까 짬뽕집이 잘 되는 거예요.
1: 오,
0: 안 비싸니까.
1: 그러니까. 예, 예.
0: 질문이 근데 이봉원 씨에 관한 질문밖에 없나 봐요.
1: 누나 천천히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지금.
0: 아,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0: 아, 저 한 잔 더 있어도 돼요?
1: 그럼요. 한 시간 계시는 거예요.
0: 어?
1: 예.
0: 아, 진짜요?
1: 천천히 풀어야죠.
0: 아, 그렇구나.
1: 누나는 캐파 커서.
0: 저는 20분 하다 가는 줄 알았어요. 라디오가 보통 초대하면 그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1: 안 그래 누나. 예. 편하게.
0: 지난번 김영철 나갔는데 20분 됐더니 가라 그래가지고.
1: 예예, 얘가 싸가지가 없네요, 그죠?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예, 예. 그 남의 집 귀한 가족에 정민여 전민기 부부가 같이 나오실 거예요.
0: 네네 맞아요.
1: 그 저희 저 가족이에요.
0: 어 진짜요?
1: 전민기 씨가
0: 여기 라디오에
1: 예,
0: 나와요.
1: 예예예. 예, 예.
0: 아 되게 이제
1: 참
0: 보급형 배용준 씨 같이 생겼잖아요.
1: 나는 보급형 이승철이고 그쪽 보급형. 우리가 보급형이 맞니? 아예예 예, 예.
0: 아 그렇구나 여기 나오시는구나.
1: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저도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0: 네네.
1: 예 예. 그 너튜브 그러니까 우리 저 미선 입반서분이 저를 나와달라고 말씀을 정식으로 하신 겁니까?
0: 네.
1: 출연료는 없다고 하셨어요.
0: 예? 네 맞습니다.
1: 거꾸로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0: 네.
1: 출연료가 있고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누나 때문에 나가는 거고 누나 좋아서 나가는 건데 거꾸로 네. 누나도 다른 후배들 후배나 선배 너튜브에 나갈 때는 출연료 잘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0: 안 받습니다.
1: 예.
0: 괜히 그런 거 돈 받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면 좋은 사람들 얼굴 보고.
1: 받은 저는 뭐예요, 그러면?
0: 그냥 뭐 의리가 없어 뭐라는. 야, 돈을 좋아하는구나 뭐.
1: 아니, 나는 돈을 달라고도 안 했어요.
0: 네. 저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안 받았거든요.
1: 아, 저는 준다고 하면 그러면 줘라. 아. 안 주면 안 줘도 된다. 그럼 준다는 왜 안 받아야 되나.
0: 그,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제작비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냥 여기 써라.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했죠.
1: 알겠습니다.
0: 예, 예. 근데 받으셨나 보다.
1: 네, 저는 받았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전 제 통장으로 입금된 게 아니라서 예, 예, 예. 잘 모르겠고요. 아. 받긴 받았습니다. 준다는 걸 왜 안 받습니까?
0: 많이 다르다.
1: 다르죠? 예. 이게 트렌디한 거예요, 누나.
0: 그게요? 예, 예. 아, 주면 받는 게 트렌디한 그럼요. 거예요?
1: 예, 달라고 왔는데 주면. 아하.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1: 누나 안 준 거잖아요.
0: 저는 안, 여유가 없어요.
1: 여유가 없잖아요. 네, 네. 안 받아요.
0: 아, 진짜요?
1: 끝!
0: 멋있다. 그럼요. 역시 박명수 씨. 저는 제가 박명수 씨를 네. 잊지 못하는 게 네. 제가 다리 다쳐서 입원했을 때 예, 예. 병원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억 안 나요?
1: 아, 나요.
0: 기억나죠?
1: 나요. 일사.
0: 예. 아, 우리 명수 씨 너무 진짜 고맙더라고요. 예. 제가 이뻐하는 동생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예, 진짜로. 예, 예. 인간적이고 예. 의리 있고 박명수 씨 정말 착하고
1: 참 착해요, 진짜.
0: 참 착해.
1: 속정 많고.
0: 속정은 많은데 표현을 못해.
1: 표현 안 해요, 안 해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츤데레 남자.
1: 나는 만약에 아프면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0: 진짜 안 갈게요. 그치. 고마워요.
1: 알겠습니다. 예. 곧 아플 예정인데요. 오지 마세요.
0: 안 갈게요. 예.
1: 알겠습니다. 예. 안 오는 걸로 하고요.
0: 예.
1: 그 유튜브로는 좀 수익이 좀 났어요? 어땠어요?
0: 수익이 났었는데 요새는 연예인들이 아, 맞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진짜 안 하는 연예인이 없다라고요.
1: 왜 안 하겠어요 누나. 왜
0: 일이, 하게, 일이 왜? 없으니까.
1: 맞아요.
0: 아, 그리고 뭐 너무 배우분들의 이런 분들 너무 많이 예, 하시고 예, 예,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저의, 예. 제가 처음 제가 6년이 넘었거든요.
1: 저도 그래요. 저도.
0: 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예. 시장이 좋았죠.
1: 아, 그때는 짭짤했죠.
0: 그때는 짭짤했죠. 그때는 돈이 지금은 없어요.
1: 지금은 너무.
0: 너무 많아. 너무 쪼개먹기야.
1: 레드오션이야. 레드오션.
0: 야, 그래서 예, 아, 유튜브 예. 요거 좀 네. 잘 생각해야겠다. 그 네, 오히려 네. 일반적인 유튜버분들이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아유, 많지만
1: 실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0: 이게 막 쉽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예, 예, 예. 예. 그럼요.
0: 시장이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1: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따라가기가 네. 젊은 친구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져야죠.
1: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깐 그 전에 좀 여러분들 문자 오는 거 좀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0: 많이 온 건가요?
1: 예, 천 개가 넘게 올 정도면 대단해요. 박미선님 보광초등학교 동창 안종호예요. 예, 언제나 늘 응원하고 제 기준엔 여성 개그맨 최고의 미모입니다라고.
0: 안정호 씨
1: 모르시겠죠?
0: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 예, 워낙 또 사귄 분이 많이 계시니까. 박유신님 80년대 초에 압구정동 백화점 지하 슈퍼에서 박민선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데뷔하셨을 때인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탤런트인 줄 알았다고.
0: 아, 진짜요? 80년대 예, 예. 초면은 이제 데뷔, 80년대 중반 88년이니까
1: 맞아요.
0: 다른 사람을 보신 거 아닐까요?
1: 사실 미선 누나가 미모로는
0: 그렇게 미모는 없었어요.
1: 아니에요. 눈도 크고 그때 눈
0: 키가 컸죠.
1: 눈구사림 없었어.
0: 그랬나?
1: 눈 크고 키 큰
0: 키는 제가 제일 컸어요.
1: 근데 왜 진짜? 왜 배우로 안 했어요?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0: 배우로 하기엔 좀 부족하고
1: 어정쩡했어요?
0: 네, 어정쩡했죠.
1: 본인 그 알았어요 그거를?
0: 제가 KBS잖아요. 네네. 토지 오디션 네. 보러 갔었어요.
1: 토지를 예.
0: 대학생 때.
1: 예예예. 예.
0: 그래서 없는 옷 빌려 입고.
1: 영문학과 출신이고.
0: 네. 예, 예, 예. 영문학과 과 사무실로 다 연락이 왔거든요.
1: 아 그렇지 그렇지. 토지야.
0: 공개 오디션이었어요.
1: 대박 났네. 예.
0: 그리고 딱 없는 옷 빌려 예. 화장이라고 처음 해보고. KBS 별관 예. 그쪽에 들어갔어요. 예, 예. 들어오실 딱 들어갔더니 얼굴 안녕하세요. 하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가래. 그래서 들어갔다가 인사하고 쫙 나왔어요.
1: 진짜요?
0: 네 진짜 싫어요.
1: 안 시켜?
0: 안 시켰어요. 대사 한 줄도 안 시키더라고. 얼굴 보더니 그냥 나가라고.
1: 저도 KBS 별관에 시험 떨어졌잖아요. 이제 개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야 그 연인 시대 그 문으로 나가라 그래. 나가라고요? 진짜 바로 떨어졌어. 바로 떨어졌어. KBS가 인재를 잘 모르더라. 네,
0: 배우는 아닌가 보다.
1: KBS가
0: 싶어가지고.
1: 인재를 잘 못 봐.
0: 그런가? KBS 일하고 계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1: 큰일 났네.
0: 네, 큰일 났네. 예.
1: 조혜련 씨하고는 자주 연락하시죠?
0: 자주 연락하죠.
1: 저도 얼마 전에 저 그
0: 신여성?
1: 아니 연극 보러 갔다 왔는데.
0: 아, 저도 연극 보러 갔다 왔어요. 예, 예, 예. 조혜련 씨는 뭐 아유, 어떻게 이게 영혼의 단짝?
1: 연기를 잘해 이렇게.
0: 그러니까 참 개그우먼들이 예. 참 뭐랄까 재능도 많고 예. 생활력 강하고 예. 참 개그우먼이랑 결혼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행복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개그우먼과 결혼 추천하면서요. 1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0: 벌써요? 예. 네.
1: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신세는 와우프레스.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3: 코디너.
2: 공간 연출도 코디너.
3: 코디너.
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2: 코디너. Like a little
4: thing was made to st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 저 우리 저 미선 누나가 오셔가지고 마침 또 행운의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4: 네.
7: 예, 라디오를 워낙 또 좋아하시고 잘하셨기 때문에 퀴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4: 박명수의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라디오쇼에서 입담 폭발. 이 사람 역시 감독계 이봉훈. 문제입니다. 감독계 이봉훈이자 1600만 영화의 거장. 이 사람은 누굴까요?
7: 1번 장항준, 2번 임권택, 3번 크리스토퍼 놀란, 4번 김홍진.
4: 누군데요?
7: 나홍진이다, 나홍진. 아, 까먹었다. 애드립이. 잘했죠, 나홍진 감독님 잘했죠. 예. 나의 홉! 자,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6,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전경을 드릴 거예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 여섯 분에게 블랙박스를 드리겠습니다. 오, 아가씨. 오랜만에 라디오로 나오셨는데
4: 저 목이 예. 이렇게 안 좋고 그럼 집에서 좀 쉬세요.
7: 쉬고 나온 게 이 지경이에요 누나. 지금 관둬도 호상이에요. 30.
4: 아, 호상이라는 게 어딨어요.
7: 35년 했잖아요.
4: 누나 앞에서 할 소리예요.
7: 누나 몇 년 했어요?
4: 저는 39년이요.
7: 호상.
4: 몇 년도 데뷔했어요?
7: 제가 93년이요.
4: 아, 제가 88년이니까.
7: 예예예. 예, 예.
4: 5년 누나, 선배구나.
7: 그 호상이죠, 누나.
4: 그러네요. 그만 우리는 사실 그만해도.
7: 솔직히 30년 이상
4: 원없이 했네요. 원없이 했는데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 네, 네, 예, 예. 예. 예. 어저께 경기 후에랑 같이 방송했는데.
4: 네, 이경규 씨는 정말 더 암모나이트죠.
7: 저기
4: 남자는 이경규, 여자는 박미선.
7: 예예예. 예, 예. 제가 이경규 형님을 보고 개그맨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4: 아.
7: 그 큰 별을 옆에서 같이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4: 그러니까
7: 전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죠.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4: 맞습니다. 예. 네.
7: 아, 박주민님이 신여성에 나온 거 봤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고 오지연님도 순풍산부인과 아직도 제 밥 친구예요.
4: 아니 순풍산부인 그렇게 아직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7: 갑자기 이게 볼만한 게 없어 지금.
4: 그래서 정주행하고 있다고 예, 막 예. 그런 친구들이
7: 예.
4: 뭐 그러더라고요.
7: 예.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미선이 누나한테 관심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4: 네네.
7: 네네네. 조혜련님은 예생 못했다고 하시던데 미선님은 박명수 씨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나요? 라고 김명혜님이 주셨어요.
4: 아 저는 예상했어요.
7: 그래요? 왜 말을 이렇게 더듬어요?
4: 아, 그 부분에서 좀 더듬었네요.
7: 예예. 예.
4: 근데 사실 뭐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7: 예, 예.
4: 이제 와서 보니까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7: 그쵸, 그쵸.
4: 그럼요.
7: 예, 예. 인생은 진짜
4: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로 생각 못해. 저는 꿈이 코미디언도 아니었고.
7: 그건 뭐였어?
4: 웃기지도 못했었고.
7: 뭐.
4: 저는 사실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7: 근데 개그맨 시험 봐서 했잖아요.
4: 그건 이제 등록금 때문에.
7: 아.
4: 개그맨 콘테스트에서.
7: 그때 1등 하면 돈 줬나?
4: 100만 원이었어요.
7: 아, 근데 너
4: 저 금상
7: 있어요?
4: 받았어요. 금상.
7: 금상 얼마야?
4: 이옥주 씨가 대상이었고.
7: 옥주 누나가?
4: 네, 제가 70만 원 받았었어요.
7: 야, 제가 그때 70만 원이면
4: 컸지.

0: 왜냐면
1: 와,
0: 한 학기 등록금이 65만 원, 와, 70만 원이었을 때니까. 근데 그 부가세 떼고 40몇만 원 주더라. 근데 그것도 그때 등록금에 보태면 되죠. 얼마나 큰 돈이었는데요.
1: 부모님 입장에서는 효녀죠.
0: 그래갖고 딱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한번 네.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 7만 원을 주더라고요.
1: 예, 예, 예.
0: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알바하지 말고 이거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한 게 30, 거의 40년 하게 된 거예요.
1: 서경석 씨도 그런 식으로
0: 그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1: 야, 대단하시네요.
0: 네.
1: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제 부모님 만나셨고
0: 그것도 사람 일이라는 게 사랑은 교통사고 같다고 하잖아요.
1: 예, 예,
0: 내가
1: 예.
0: 그 사람을 부딪힐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1: 누나도 옛날에 인기 많았잖아요. 솔직하게.
0: 인기가 좀 있었죠.
1: 근데
0: 그때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많았었고.
1: 많았었고. 봉은영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0: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랑 결혼의 인연이 이 사람이었나 봐. 마음이 자꾸 그 사람한테 자꾸 땡긴 약간 보호본능 모성애를 진짜로, 자극하는 진짜로? 매력이 있었어요.
1: 이야 대단하시네. 예.
0: 예. 안전설이 이제 그만하려고요.
1: 그때 그 인기가 진짜 많았다는 얘기는 저도 실감을 해요. 미선이 누나 자체가 개그우먼 중에서는 미모가 상당히 뛰어나고
0: 제가요?
1: 똑똑하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걸 알고 있어요.
0: 아무튼 뭐 좀 그때는 좀 그랬었어요. 예,
1: 그분 외에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걸 알고 있는데.
0: 네, 방송에서 공개가 쉽지 않네요.
1: 유독 그 개그맨들 중에서 미선 누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0: 좀 있었죠.
1: 있었지만 뭐 다 지난 얘기고
0: 그럼요.
1: 서로 잘 사니까
0: 잘 살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1: 경신이 누나한테도 이렇게 좀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선배가 있다고 경신이 누나가 말씀해주셨거든요.
0: 네, 저도 누군지 알아요.
1: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얘기하면 안 되죠. 잘 살고 계시니까. 예.
1: 야, 그때 어릴 때잖아요.
0: 그때 20살 초반대였는데요. 뭐
1: 그건 다 얘기해도 되지 뭐 그걸
0: 중에. 그럼. 예.
1: 내가 정선이 좋아했다고 얘기 다 하고 다니는데 뭐.
0: 진짜 좋아했었나 봐요.
1: 좋아했었죠.
0: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예, 예,
0: 똑똑한 여자 좋아하셨나 봐요.
1: 예, 조혜련은 안 좋아했어요. 조혜련은 진짜 지겨워. 내가 자기 좋아했던 걸 안 좋아했어요. 조혜련은 서경석 좋아했어요. 서경석 서울대 나왔다고.
0: 서경석 씨 좋아했던 여자들이 좀 많았죠.
1: 서경석 효진이 좋아하고.
0: 김효진 씨하고.
1: 그러니까 서경석이 안 되니까 효진이는.
0: 예.
1: 아, 또 남의 얘기하면.
0: 남의...
1: 알겠습니다.
0: 아유, 그만하세요. 예. 다 얘기하면 큰일 나죠.
1: 그때가. 전성기라 그랬어요. 그때가 전성기라 그랬어요. 누나 근데
0: 네.
1: 네가 좋아
0: 그거 했었어요. 챌린지
1: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0: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좋아한 게 아니라
1: 그 배우를 좋아하신 거예요?
0: 뭐 오정세 씨 워낙 좋아하기도 하죠.
1: 예,
0: 근데
1: 예.
0: 그냥 요새 유행하는 거 한번 그런 거 도전해보고 싶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딱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1: 예, 예.
0: 그냥 요새 뭐가 유행이고
1: 최성곤의 네가 좋아
0: 네. 네가 좋아
1: 오
0: 네가 좋아,
1: 예.
0: 네가 예뻐서 좋아, 뭐 그런 거죠. 예.
1: 알겠습니다. 특별히 청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0: 아, 청춘 조사 기간이에요?
1: 봉원 좋아하면서 봉원 좋아.
0: 봉원 좋아.
1: 예, 되게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쇼인도 많네.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1: 그래요.
0: 사실 그렇잖아요.
1: 네,
0: 지금
1: 네.
0: 벌써 30년 그러면, 넘게 살았는데.
1: 그럼 BTS 진 좋아한다면서요?
0: 아, 진. 전 BTS 다 좋아해요.
1: 아, BTS는 진짜
0: 암인데
1: 예술이에요, 예술.
0: 제가 BTS 방탄 암인데
1: 네.
0: 암이에요. 그러면 그 놀래가 그 사람들이.
1: 저 순간 놀랐거든요. 암이라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누나 그건 아닌데. 아니
0: 그 암 말고.
1: BTS 팬이야.
0: 방탄 암이라고.
1: 아니, 알아 나도 그냥. 아니 근데 누나가 나 암이에요.
0: 네.
1: 그래서 내가
0: 아,
1: 이게 뭐 애들이 뭐 어떻게 세면은.
0: 아,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1: 아, 누나가 암이라며요.
0: 아, 진짜 뭐. 암인데 내가 암은 암인데 방탄 암이라고요.
1: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0: 방탄 암이.
1: 아,
0: 방탄 암인데
1: 알지.
0: 방탄 중에.
1: 네, 네.
0: 누구를 한 명 좋아한다고 찝을 순 없어.
1: 그렇지. 저는 실제로 만난 친구는 진하고 슈가 둘을 만났지.
0: 난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1: 언제 죽으실 건데요? 언제 죽으실 건 전날 말씀.
0: 그건 잘 모르겠는데.
1: 제가 말씀을
0: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1: 아, 예.
0: 네.
1: 저는 그 외의 친구들은 못 만나지만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0: 네, 한번 우리 볼 때
1: 기회가 있겠죠.
0: 박명수 씨가 혹시 보게 되면은 저를 좀 개인적으로 연락해.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1: 아, 당연히 알죠. 그러면
0: 한번 연락 좀 해주세요.
1: 그러면 저기 죽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주일
0: 네.
1: 전에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0: 죽기 일주일 전에
1: 꼭 얘기를 해주세요. 누나가 말한 대로
0: 근데 사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박명수 씨랑 저랑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1: 마침 심하게 하네.
0: 가는 건 순서가 없다.
1: 누나.
0: 왜요?
1: 그렇게 내가 먼저 가길 바래요?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1: 예,
0: 우리
1: 예.
0: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건강 관리 잘하시란 얘기죠.
1: 그 얘기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1: 그 조혜련 씨 그 연극이 이제 사랑의 엄마인데
0: 네.
1: 거기 이제 이경실 조혜련 씨도 나오고 뭐 거기

0: 김효진 씨,
1: 김효진 씨 나오는데 네네. 누나도 기회되면 한번 재밌었을 것 같은데.
0: 아 저는 이제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예전에도 했었죠.
0: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네. 예, 못하는 걸로.
1: 아 근데 예. 얘기는 오긴 왔어요?
0: 오긴 왔었는데 어.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요.
1: 아 그렇다.
0: 자신도 없고 체력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고사를 했죠.
1: 나는 경신이 누나가 진짜 대단한 게
0: 전라도 사람이에요.
1: 전라도 사람인데.
0: 아,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1: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
0: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원래 다른 걸 쓰던 사람하고는 다른 건데 진짜 김지선 씨하고 이경시 씨가 대단한 거예요. 네, 전라도 말에서 경상도 말로.
1: 그러니까 김지선 쫌쫌맨의 분이는
0: 경상도 사람이죠.
1: 워낙 잘해.
0: 조혜련, 김효진 씨는 경상도 사람이고 김지선, 이경실 씨는 전라도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1: 그런데도 그거를 그 노력으로 만드는 거
0: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 저는 진짜 존경해요. 개그맨들. 너무 사랑해요.
1: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열심히 합시다.
1: 그래요. 그래요. 네. 이상형이 예전에 고수였어요. 고수.
0: 고수 씨 지금도 좋아하죠.
1: 예, 예. 이상형인데 또.
0: 이 생방송 얘기해도 되나?
1: 되죠. 예. 사는 건 이봉원이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 거기까지.
1: 네, 좋습니다.
0: 네. 자, 아, 이상형하고 다른 거예요.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나는 이상한 형이랑 사는 거지.
1: 알겠습니다. 예. 네. 짬뽕 형이랑 사시는 거고요.
0: 네, 짬뽕 형이. 예, 예.
1: 그 짬뽕집이 이제 결산을 보면 누나가 물어봐요?
0: 아니요. 아, 저희는 완전 달라요. 아. 서로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1: 몰라요?
0: 예.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데 요새 명품 좀 사입더라고요.
1: 김학래형 명품집만 짬뽕집 하는 분도 왜 이렇게 명품을 많이 입어요?
0: 아 근데 김학래 씨는
1: 아니 짬뽕집 하는 분도 왜 이렇게 명품을 입어요?
0: 그런 것도 좀 김학래 씨는 사실 잠실에서 차이니스 레스토랑이고 이봉훈 씨는 천안에 조그만 중국집인데 김학래 씨는 살펴도 되는데
1: 김학래 그 우리 코미디페 회장님은
0: 네 명품으로 완전히
1: 명품도 저도 없는 그
0: 맞습니다.
1: 와
0: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1: 아 근데 멋있어.
0: 근데 정말 멋있어. 명품 티 안 나게 입는 분으로 유명하죠. 예, 예, 예. 명품인데 명품 같지 않아요.
1: 예, 그러니까요. 네. 그때 안 입어도 되실 것 같은데 저도 갖고 싶은 명품을 입고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0: 신발까지 응. 완벽하게.
1: 그래서 야 진짜 짬뽕집 하신 분들은 저렇게 좀 왜 그럴까라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0: 뭔가 뭐던가요?
1: 예예 예, 예. 이봉훈 형도 마찬가지 명품 좋아하신다면서요.
0: 그래서. 명품 요새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나이 들수록 맞아. 좀 깔끔하고 그렇게. 좀 있어 보이게 입어야지. 예, 예. 게다가 천안에 혼자였는데 옷도 휘둘근하게 입어봐요. 사람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다니는 게 전 이쁘더라고요.
1: 그건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0: 자기 돈 벌어서 잘게 쓰겠다는데 뭐
1: 그렇죠.
0: 그럼요. 예, 예, 예. 저희 너무 쿨한 부부예요.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좀
0: 제가 바로 넘어가네요.
1: 예예예 예, 예,
0: 네.
1: 넘어갈게요. 할 게 많아가지고 누나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 예와 아니오로 먼저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박미선 인간 박미선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0: 네.
1: 박미선 인기의 고수다. 인기의 고수 맞습니까? 예 아니오.
0: 인기의 고수다.
1: 예, 예. 인기가 많다 적다 뭐 그런
0: 아니오
1: 아니오 전현무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미선은 3사 통틀어 가장 인기 많은 개그우먼이다. 인정하십니까? 전현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 전현무 씨가 예.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는 인기는 없어요. 인기는 없고 예. 지금까지 팬클럽도 한 번 없었고
1: 네네.
0: 그냥 여기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인기인이고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 방송 많이 할 때는 몇 개까지 해봤어요? 진짜 많이 했죠. 많이 할 때 한 번. 예. 회사에서 지금 많이 안 좋아하던데 일 안 해가지고
0: 살 수가 없어요.
1: 진짜
0: 매일 라디오 매일 시트콤 거기다가 그냥 예능 보는 프로그램만 8개 9개씩
1: 시트콤까지
0: 네, 진짜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1: 진짜요?
0: 잠을 못 자고 그 매니저들이 몇 명이 떨어져 나갔었어요.
1: 아...
0: 매니저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매니저도 네, 자야 네. 되는데
0: 그리고 밤에 이제 녹화 끝나면 제 스케줄에 맞춰서
1: 맞아요.
0: 밤 8시에 녹화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아유, 한때죠 뭐. 네, 그럴 때도 있었다.
1: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없다에
0: 성실했다. 인기보다는 성실했다. 성실하다.
1: 김학래 네. 씨가 아까 학령님 잠깐 얘기했는데 네. 멋쟁이 학령님
0: 네.
1: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과거에 박미선한테 좋은 감정이 있었다.
0: 그러면 없는데?
1: 그러면
0: 그러니까 원래 이봉훈 씨도 임미숙 씨한테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 KBS 시절에
1: 그러시면 안 되는데.
0: 자기한테
1: 예.
0: 시집 오라고 막 그랬었었대요. 그러니까 차였거든요. 근데 약간 엇갈린 사람 같다.
1: 예. 그러면 엇갈렸으면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김학래 박미선 커플 어땠을까?
0: 아, 난 왜 남자복이 이렇게 없을까? 생각을 했겠죠. 왜? 나는 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1: 아, 알겠습니다. 네. 개그맨 사이가 좁아요, 되게.
0: 네, 그렇다.
1: 개그맨 사이가
0: 거기서 거기네요.
1: 거기는 거기.

0: 개그맨들 예, 예. 그렇죠. 예.
1: 예, 예. 이게 항상 그 한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아. 그 안에서만 사랑이 만들어져요.
0: 그러니까 너무 그 안에서 너무 오만한 예, 개구리예요, 예, 진짜. 예, 예, 예.
1: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었습니다. 박미선은 자식 농사의 고수다. 맞습니까?
0: 좀
1: 예, 편하게 아니, 말씀하시면
0: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예.
1: 우리 저 따님이 가장 예. 많이 옆에서 좀
0: 아,
1: 예, 좀 도와주고
0: 제가 잘해서 아니라
1: 예.
0: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같이 살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으로 예의 바르게 잘 키워주신 거지 저는 바쁘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 저는 그래서 자식 농사를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1: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신 거죠?
0: 네, 그렇죠.
1: 몇 년 모시고 사신 거예요?
0: 그냥 지금까지 쭉 시작부터 지금까지.
1: 다들 싫어하잖아요. 솔직하게.
0: 근데 왜 싫어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누나가 좋았거든요.
1: 연려문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연려문이?
0: 몰라요.
1: 연려가 너무 없어서 하나 나오면은 세우지
0: 못해요. 아, 저는 예. 근데 너무 좋았어요.
1: 누나는
0: 저는
1: 연려잖아요, 연려.
0: 연려는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저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아무리 잘해도 위에 어르신들이 잘 못하면 네. 못 사는 건데
1: 예.
0: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너무 잘 사랑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1: 되레 마음이 좀 편했겠네요. 그렇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방송할 때.
0: 그럼요, 마음이 편하죠.
1: 아이들 케어를
0: 봐주시고
1: 저 어르신들 해주시면
0: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조금 위태위태할 때도 부모님들이 네. 계셨기 때문에 잘 버텼어요.
1: 아,
0: 그러니까 저는 남편 복보다는 시부모님 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죠?
0: 일산이요.
1: 일산 동구청이에요?
0: 서구청.
1: 서구청 얘기해서 열려문 하나 세워야 되겠네요. 네,
0: 그 하나 받았어요.
1: 아, 또 받았어요.
0: 하나 받았어요. 상. 더 이상 못 받아요.
1: 뭐라 어떤 상이에요? 어떤 상? 어떤 상? 얘기해줘요.
0: 네?
1: 어떤 상? 이름이 뭐예요?
0: 아니
1: 아 얘기 괜찮아요. 받았다니까.
0: 협우상.
1: 알겠습니다.
0: 이게 하락으로 산 건데.
1: 뭐, 왜 협우상을 주지 알아요?
0: 몰라요.
1: 너무 없으니까. 연령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0: 그런가?
1: 그럼. 네. 예.
0: 감사해.
1: 동네 협우가 한 400명씩 되면 어떻게 상을 줘?
0: 그렇죠.
1: 없으니까 주는 거야. 예, 아무튼.
0: 아무튼 감사해요.
1: 제가 여, 네.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시부모님을 네. 모시고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이 참 좋은 선택이었다는 그 얘기를
0: 잘한 말씀을, 선택이죠. 잘한 예, 선택. 말씀을,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선택이었죠.
1: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역시 누나의 그 개그의 어떤 그 감은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0: 어?
1: 예.
0: 그래요?
1: 너무 재밌어요. 라디오 하자고 보면 할 거예요? KBS에서? 할 거예요? 왜 그래요?
0: 잠깐 사무실 우리 본부장님 오셔갖고 예, 얼굴 예. 한번 봤어요.
1: 예,
0: 뭐, 해도 되는지.
1: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0: 하고 싶죠.
1: 하고 싶어요?
0: 하고 싶은데.
1: 그러면은 저기 남창희하고 저기 윤정수 날려야 되는데. 거기 날리고 거기 날리고 들어가서.
0: 아니 절대 안 돼요.
1: 농담이야.
0: 그 친구들 그거 하나 하는데.
1: 아니
0: 농담
1: 왜?
0: 안 돼. 후배들 거. 아니 밥그릇은 안 돼요.
1: 저는 그쪽도 저 맨날.
0: 저 박명수 씨가 나가면 할게요.
1: 아, 알았어요. 예, 좀 곧. 예. 아니요 지금 안 돼요.
0: 예.
1: 이제 어려워서 2년만 더 있다 할게요. 누나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0: 네.
1: 그래도 좀 진짜 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0: 청취율 잘 나오길 바랄게요.
1: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2채널 전국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인데도
0: 아~
1: 저희는 전국방송 로컬이 아니고 전국방송인데
0: 네.
1: 2채널로 전국으로 나가고
0: 아 그래요?
1: 마지막으로 미선님도 한 말씀 애청자께 해주세요.
0: 우리 네. 전국에 계시는 네. 박명수 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애청자 예, 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1: 예, 예.
0: 건강하고 우리 명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1: 미선 누나도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해주셔야죠.
0: 저도 더 건강하고 예, 예, 즐겁고 예. 행복하게 살게요.
1: 예,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웃음이 나오는 거니까.
0: 그럼요, 많이 웃고
1: 네.
0: 웃어야 건강해져요. 건강해서 웃는 게 아니라 아, 많이 웃으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1: 좋은 얘기다.
0: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시고
1: 네.
0: 또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멀리 미래를 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예. 보면 그게 쌓여서 미래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누나가 많이 웃겨주시고요.
0: 네.
1: 앞으로도 또 좀 건강한 몸에서 왕성
0: 네.
1: 건강한 몸이 되셔서
0: 네.
1: 왕성한 활동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앞으로는 좀 더듬지 말고 마무리 예. 깔끔하게.
1: 안 더듬으면 더 이상해요. 왜 누나가 김현철 더듬는 거 못 봤어? 안녕.
0: 네, 고맙습니다.
2: 박명수의 네.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장세.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panese.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7월 29일 개봉하는 액션 블랙버스터 영화죠. 스파이더맨 예, 브랜드 뉴 데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본인 이름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든벨 퀴즈의 정답은 장항준이었고요.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 받으실 분 6000번째 당첨자는 박세원님이십니다. 그 외에 아차상은요 역시나 라디오쇼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지던 숙박권 접이식 조교기 압박 스타킹 받으실 분은 1487님 출산한 지 200일 된 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문자를 보냅니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50만원 상당의 고급 갤러리 작품 받으실 당첨자는

박효수님이에요. 자, 오늘 끝곡은 조장혁의 러브 송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령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으로 안성맞춤휴게소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전차로가 막혀 있었는데요. 이제 1차로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남한성분기점 이전부터 차량들 아예 서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7터널 부근 사고는 여전히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천안 분기점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서울 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중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일대로 매우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1: 해투의 살아있는 역사, 국민 MC 유재석,
0: 음악의 신 윤종신, 1600만 거장 장항준 감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오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GB에서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이 있죠. 버스 놓치고, 아 맞다, 우산 놓고 와서 먼 길을 또 터덜터덜 되돌아가고, 또 일하면서는 평소에 안 하던 실수에서 자존심에 금가고요. 첫 번째 작은 일이 두 번째 일에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아유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이 점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법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이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생각하면 계속 불만이지만, 아유 오늘은 이런 날인가 봐,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가 누그러지죠. 마음이 한 칸 넓어집니다.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누가 나 괴롭히려고 단체로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비 오는 날인 것처럼 그냥 그런 날인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이어지겠죠.

0: 허스키 보이스 참 매력 있죠. 네, 어떻게 들으면 새벽에 자다 깨서 녹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사람이 그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미국의 가수죠.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이제는 혼자서도 나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거야.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아, 수도권 주파수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입니다. 임백천의 백뮤직은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KBS FFM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여러분들 콩을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아시죠?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현 씨, 안녕하세요. 비가 억수로 내려서 출근 못하고 창고에서 대기 중입니다. 점심 먹기도 눈치 보이는 하루예요. 마누라 배고프다 밥 좀 먹자 하셨어요. 아이, 밥은 먹어야죠. 엄혜영 씨, 백디 충주 비 장난 아니에요. 하늘이 구멍난 것 같아요. 비 뚫고 왔어요. 어휴, 그러셨구나. 서울에도 오전 시간에 비가 세 번 왔는데 또 끝이고 해가 반짝하다가 또 오도고 또 반짝하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또 많이 흐려 있습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김민숙 씨, 장맛비 내리다 멈추다 해가 나왔다. 어느 순간 다시 먹구름이 드리고 비가 쏟아지고 오늘은 그런 날이네요. 습하고 눅눅하지만 뽀송한 백디님에게 스며들어 두 시간 함께합니다. 아유, 제가 뽀송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장태숙 씨는 백디 화물차 운전하는 남편이 오늘은 장거리로 운전을 가서 걱정이 많이 돼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마음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어요. 아유, 참 가족들 걱정 많죠. 우리 장태숙 씨한테 오늘의 선물 블랙박스를 게시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애청자 감사주간 맞아서 저희가 애지중지했던 선물들을 많이 풀고 있죠. 오늘은 블랙박스 데이입니다. 쟁여놨던 고가의 블랙박스 재고 오늘 소진하는 날이에요. 물론 다른 선물도 있어요. 뭐 수박 주스,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시원한 선물 골고루 드리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다른 사연 주시지 않아도 돼요. 듣고 싶은 노래 주셔도 되고 사는 얘기, 일상 얘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어이없어서 웃었든 뭐 부끄러워서 웃었든 뭐 행복해서 웃었든 웃음났던 일이면 돼요. 사연 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도전하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노래하다가 이 가수들이 웃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여유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끼입니다. 프레디 머큐리 분장을 이 당시에 참 많이 했는데, 조울순 씨도 제가 하는 그거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가슴에 없는 거 막 붙이느라고, 오버했었죠. 영국 밴드 퀸이 노래한 I was born to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하는 노래. 그 전 노래는 그 미국의 컨트리 팝 가수죠. BJ 토머스가 노래한 Hooked on a Feeling. 널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거든.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라는 노래였습니다. 양월령 씨가 새벽 기차 타고 서울 병원 왔어요. 부산은 비가 안 왔었는데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전국 날씨 다 겪었네요. 그렇죠. 경부선 쭉 올라오면서요. 그죠? 병원 지하에서 점심 먹으면서 청취 중입니다. 그래요. 결과가 좋으셔야 될 텐데요.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내려가시려면 또 힘드시겠다. 그죠? 4288님 남편과 페인트 도색 일하는데요. 비가 와서 오늘은 실내에서 일하면서 청취 중입니다. 문자 참여는 자주 못해도 잘 듣고 있어요. 백디 하셨네요. 사진 주셨는데 어우 실내 작업하시는구나. 로라 작업하시네요. 이거 저 신나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페인트도 떨어지고 위에 천장 칠할 때 잘 알죠. 저도 해봤습니다. 커피 두 잔 우리 4288님 힘내시라고 보내드리고요. 8506님 퇴직하고 나니까 이런 낮에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쭉 들을게요. 음악이 함께하는 여유 있는 오후 좋아요 하셨습니다. 8506님 퇴직하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시간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4882님이 사진을 주셨는데 아들하고 나눈 카톡이군요. 그러니까 아들 어제 어버이날인데 왜 엄마 카네이션 안 줬어?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하성이군요. 하성이가 엄마가 꽃인데 꽃을 왜 줘? 이랬던 한성이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한성이 안 주고 이런 문자로 어물쩍 넘어가더니 오늘 여친이랑 100일이라고 꽃다발 사들고 학교 가는 중2 아들 어쩌면 좋을까요? 휴. 어쩌면 좋겠냐. 너무 귀엽고 괜찮은 아이인데 좋은 때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이면 지금 뭐 사춘기 아니에요? 네. 인간이 아니문이다 고 지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시간인데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놔두세요. 제가 수박 주스 네, 4882

님한테 쏘겠습니다. 안경화 씨, 안녕하세요 백디. 어제 산 장화 신고 나왔다가 종아리가 칼에 비인 듯 상처가 심하게 났네요. 돈 좀 아낀다고 싼 거 샀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이따 집에 갈 때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장화의 끝하고 이 살, 연약한 살하고 부딪히는 데가 이렇게 저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그 타이즈 같은 거를 신어서 거기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싼 거 비싼 걸 떠나서. 안경화 씨, 위로의 선물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씨가 아르헨티나가 지옥 갔다 천국 왔다고 하셨는데 아마 새벽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침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2대0으로 이집트한테 끌려가다가 13분을 남겨놓고요. 세상에. 세 골을 넣어가지고 3대2로 승리한 거예요. 대단하죠. 메시가 페널티킥 놓쳐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 골 넣고 막 도움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역시 그 축구의 신다웠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계속해서 좋은 노래 듣죠, 우리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준비합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떠나버렸죠. 혼자 남은 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노래 느낌은 따뜻해요. 내용은 좀 그런데. 이어서 안경화 씨가 청하신 나이지리아 출생이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Blessing Offer가 노래하는 Rollin. 힘든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갈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Randy Van Warmer, Just When I Needed You Most. Blessing Offer의 Rollin'.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최미란 씨, 친한 동생이 주식하다가 손실이 났다며 우울하다고 밥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맛있는 걸 거하게 사줬어요. 그리고는 예, 주식이라는 게 원래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사이버머니다 생각하고 잊어. 열심히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아, 근데 도대체 얼마를 넣는데 그래?

주식 얼마나 해? 물었더니 3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만 원이 손실 났다는 거예요. 속으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나는 몇 달치 월급이 날아갔는데 장난해? 어이없어서 손실은 손실이고 친한 두 분은 이제 손실 동지에까지 쌓이는 거죠. 좋게 생각하세요. 어쩌겠어요. 7536님, 엄마랑 동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편한 신발 하나 주문해드렸죠. 근데 신발을 받자마자 저희 엄마, 아유 이쁘긴 한데 너무 투박하지 않니? 발만 커 보여. 아 그럼 반품하든가. 아 반품비 나가잖아. 아유 이거 발볼이 조금만 좁으면 딱인데. 이러면서 계속 토를 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특이하세요. 뭘 사드려도 너무 좋다 얘, 아유 고마워,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된 적이 없습니다. 잘 사용하면서 꼭 트집을 잡아요. 엄마 다른 데 가서도 그러면 안 돼. 난 딸이니까 들어주는 거야. 그저 웃죠. 엄마도요 딸이니까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3395님, 저희 딸이 성인이 되고 남자 만날 나이가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고 남자 잘 골라서 시집가야 한다 했더니 딸이 하는 말, 그래서 엄마는 잘 고른 게 아빠야? 호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 몰래 그냥 웃죠. 아유 어느 집이나 다 그렇겠죠. 뭐 세계 최고 부자들 뭐 일론 머스크, 어? 마크 저커버그인가 뭐 또 제프 베이조스, 만수르 이런 사람들도 집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그러겠죠? 8821님, 저는 여왕벌 사업을 합니다. 뭔가 쉽죠? 요즘은 여왕벌도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키운 뒤에 멀리 다른 양봉 농가로 시집을 보내요. 처음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우체국에 가서 여왕벌 40마리를 택배로 붙이는데 직원도 처음이라 무서운 반 당황 반이더라고요. 혹시 얘들도 멀미약 먹이시나요? 묻길래 네 멀미약 먹였죠.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했더니 그제야 경직됐던 표정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여왕벌이 새나 곤충 같은 천적한테 잡아먹히는 사고가 많아요. 그럼 벌통에 새로운 아기벌들이 태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농가에선 여왕벌을 사서 벌통에 넣어주는 시대가 됐답니다. 저도 신기해서 일하면서도 웃어요. 야, 여왕벌을 판다는 것도 새롭고 이걸 또 택배로 보낸다는 것도 재밌네요.

올리비아 뉴튼 존, 호주의 가수고 배우죠. 피지컬 0692님이 신청했죠. 내 마음은 준비됐어. 당신은 날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네, 그런 가사죠. 자, 오늘도 그냥 웃죠 사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피식 웃으셨겠죠.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를 이렇게 인백션의 백뮤직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부 코너로 소개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죠. 뭐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내 얘기도 물론 좋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부담 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주소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참여하시려면 우물정 버튼 먼저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샵 1061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무료인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놔주세요. 언제나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희숙 씨가 엄마 사연 아까 들으시면서 엄마가 계시면 좋겠다고 투덜대시는 엄마 귀여우세요 부럽네요 하셨습니다. 정은숙 씨 안녕하세요 백디. 백뮤직을 듣게 된 후 시계를 자주 쳐다봅니다. 틈틈이 사연 듣고 웃음 지으며 좋은 음악 들으니 50대 중년의 나이에 행복 추가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6944님은 사진을 보니까 가게인데 식당이군요. 오, 밥버거 가게라고요. 밥버거, 햄버거가 아니고 밥버거.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음악이 유일한 친구네요. 오늘은 가게에 쌀 20kg 5가마가 들어옵니다. 장사는 안 돼도 쌀은 사야 하네요. 아유 그러시구나. 오늘 저 여러 가지 선물 많은데요. 특히 오늘 블랙박스 데이잖아요. 6944님 힘내시라고 고가의 블랙박스 드립니다. 2342님 남편이 화물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20년 탄 차를 멀리 보냈어요. 오래돼서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차를 바꿨는데요. 백디가 블랙박스 선물해 주시면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기꺼이 블랙박스를 필요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경희 씨가 여명 버전의 Try to Remember를 청하셨죠. 여명도 참 분위기 있게 잘 불렀죠. 여명은 뭐 한국에 너무 자주 왔었죠. 90년대에. 그때 4대 천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이름이 리언 라이였죠. 유덕화, 뭐 여명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콘서트 할 때 제가 그때 아주 잘 나갔었잖아요. 저한테 MC 의뢰가 와서 그때 사위도 봐주고 그랬는데 홍콩의 가수고 배우죠. 여명 Try to Remember. 그 홍콩 영화죠. 유리의 성에서 여명이 OST를 부른 겁니다. 이게 원래 뮤지컬 The Fantastics에서 이제 초

초연을 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브라더스 포라든가 또 해리 벨라폰테, 나나 무스쿠리 이런 아주 세계적인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어떤 버전이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 가수들도 많이 불렀어요. 아름다웠던 그때 9월 기억해봐. 사랑이 시작되던 그때를 우리 잊지 말고 그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자라는 아주 로맨틱한 가사입니다.

0: 먹을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경희 씨가 백디 방송 들은 지 1년 넘었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음악과 편안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 찾아왔는데 이제는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요. 오경희 씨 감사합니다. 여명의 Try to Remember 청해 주셔서 같이 들었고요. 7379님은 Judas Priest의 Before the Dawn 청하셨죠. 300B 진공관 앰프로 바꾼 후에 라디오 듣는 맛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이 300B 진공관 앰프가 이제 오디오 에어가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네, 고가의 오디오죠. 어우 좋으시겠네요. 사람 목소리하고 현악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첼로 소리가 사람 목소리하고 비슷하대잖아요. 아 그래서 제 목소리가 더 근사하게 들리는 모양이군요. 감사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네가 잠결에 떠나지 말아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어렵게 찾은 사랑인데 이제 당신이 떠나려 하네라는 노래. 영국의 헤비메탈 밴드죠. 주다스 프리스트의 노래. 그리고 황영숙 씨가 제니퍼 러브 휴이트의 You Make Me Smile 청하셨죠. 가족이 많아서 빨래를 자주 하는데 장마철이라 빨래가 너무 더디 마르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경희 씨 7379님 황영숙 씨에게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립니다. You make me smile. 당신은 나를 웃게 해요. 힘들고 우울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유 저도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네요. 맨날 욕만 먹는데. 9397님 철거일 하는데 옷이 말이 아니라 식당에도 못 가고 간단하게 아들이랑 김밥 먹으면서 청취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블랙박스 재고 소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여유분 많습니다. 2부에도 계속 주인 찾아서 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끝곡입니다. 영국 밴드 더 스미스의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이라는 노래예요. 오늘 밤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 곁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아요라는 노래예요. I'll be back.

0: 7분 교통정보입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가 내리면 저지대 도로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는 갑작스럽게 침수될 수 있는데요. 침수된 도로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가급적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나들목 진출램프에서 난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 안성 맞춤 휴게소 부근 사고는 이제 2차로만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안진터널을 지나면서부터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그렇게 KBS 해피 FM 제2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덜란드의 자매 듀엣이죠. 메이 우드가 노래한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7월 8일 수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죠. 이런 가사입니다. 0853님은 정육점에서 일하시는군요. 팀장님 쉬는 날이라 간단하게 호박 크림 수프랑 샐러드로 점심 후다닥 먹고 일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맛있겠네요. 사진 주셨네요. 수박 주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7104님 백천영님 빗속을 달려서 용인까지 왔는데 점심시간에 딱 걸려서 지금 기다리면서 문자합니다. 일 보러 가셨나요? 네. 수박 주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때요? 예전이랑 장마가 좀 달라졌어 하는 분들 많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장마 그러면 며칠 또는 뭐 길게는 몇 주 동안 비가 뭐 조용히 부슬부슬 계속 내렸잖아요. 한번 막 세게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장마철이 뭐 어떤 하나의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잖아요.

0: 청자 감사 주간을 맞아서요. 뻑적지근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고가의 블랙박스 지금 1부에서부터 지금 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박주스 같은 시원한 선물도 지금 많이 풀고 있습니다. 신청국과 사연 편하게 주신 분들 중에서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
4: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수

0: 이게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베니 차우스, 덴마크의 재즈 가수입니다. 베니 차우스가 노래한 Seal It With A Kiss. 우리의 사랑을 따뜻한 키스로 약속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끝난 노래는 미국의 천재 기타리스트죠. 그리고 가수인 조지 벤슨과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울 리듬 앤 블루스 가수죠. 로버트 플렉이 노래한 You Are The Love Of My Life였어요.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9695님, 우리 집 꼬맹이가 드디어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봤네요. 형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꼬맹이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이, 그렇죠. 막내니까. 우리 고생한 꼬맹이한테 삼촌이 수박 주스 보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죠? 김선정 씨, 비 내리는 날 버스 안에서 임백천의 백뮤 최고의 선곡들이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선정 씨한테도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0741님, 아이가 문 앞에서 못 들어오고 울상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자리 두 마리가 비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은 비도 안 오는데 우산으로 가려주고 있네요. 아유, 우산 때문에 날아가지도 못하는 잠자리들 심정을 아이가 알까요? 아유, 예쁜 아이네요. 아주 예쁜 마음입니다. 네, 평생 그 마음 간직하고 살길 바랍니다. 제가 0741님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나무 씨군요. 날씨가 흐리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날씨가 더우면 얼굴이고 어디고 땀이 나서 힘들고 우야하면 좋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심해지는 이 기분. 나무 씨. 근데 나이 먹으면서 또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으르렁거리는 그 짐승 같은 느낌. 그런 게 잠잠해지고 본인이 좀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좋잖아요. 김나무 씨. 잘 컨트롤하세요.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1021님이군요. 백천님, 매일 12시 편안한 목소리에 좋은 음악으로 에너지 충전 중인 4호선 7번 출구 주부입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런 표현 싫어해요. 4호선 7번 출구. 평생 용달차 일하시며 성실히 살아오신 친정아버지 첫 중고 승용차에 블랙박스 선물 드리고 싶어 문자 드려봅니다. 딸로로 탈 수 있게 도움 주실 거죠? 네,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경민 씨가 카오마의 람바다 청하셨죠? 프랑스하고 브라질 뮤지션들이 합작해서 만든 그룹이에요. 카오마. 춤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춤추고 싶다는 노래. 그리고 2587님은 덴마크 가수입니다. 세라가 노래하는 도쿄타운. 도쿄의 그 화려한 도시를 걸으며 널 생각해 언젠간 너와 함께 이 거리를 걷고 싶어. 이어서 토니 바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미키. 토니 바실은 미국의 가수고 배우고 안무가입니다. 미키, 난 네가 정말 좋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망설이지 말고 내게 다가와줘. 라는 노래입니다. 자, 신나는 노래입니다. 카오마, 람바다, 세라, 도쿄타운, 토니 바실, 미키.

김민호 씨가 믿기 하면 지렁이죠. 백디는 살아있는 지렁이 손으로 만져보셨나요? 아, 그럼요. 갯지렁이도 만졌는데. 이 갯지렁이가요, 굉장히 징그러워요.

바다낚시 가서는 개지렁이 만져봤죠. 그리고 이 강낚시도요, 호수낚시 할 때도 지렁이 껴봤고, 예. 아우, 느낌이 묘하죠. 백경혜 씨가 오늘따라 선곡이 너무 좋네요. 오늘만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선곡 맛집이거든요, 경혜 씨. 소문난 선곡 맛집입니다. 줄 많이 서 있어요. 점심시간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좋은 노래가 많은 이곳은 임백천의 백뮤직이고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함께합니다. 여주연 씨는 아싸, 아는 노래 나올 때가 제일 신나요 하셨어요. 토니 바셀, 미키, 세라, 도쿄타운, 카오마, 람바다 세 곡이었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통기타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이름을 넣어서요. 직접 만든 축하송이에요. 여러분을 이름을 넣어서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립니다. 9434님, 오늘은 저희 할머니 김우희 여사님의 큰딸이시자 제 큰 고모인 임창순 여사님의 생신이세요. 문화센터에서 방송 들으면서 운동하고 계실 고모한테 깜짝 생축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4277님은 저는 어릴 적부터 저보다 한 살 많은 연년생 언니와 아주 진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평소에 농반 진반으로 나는 엄마 없이 살아도 언니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편찮으신 친정엄마 케어하느라 고생한 우리 언니가 라인 댄스 강사로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동인 언니 생일 축하해. 대구에서 남주희 하셨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9401님, 오늘은 저 이문규 생일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네요. 같이 축하해 주세요. 오, 축하합니다. 안병숙 씨,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 임정미 생일입니다. 방성경 씨도 친구 정미 생일이에요. 요즘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건강 챙겨가며 잘 지내고 오늘 하루라도 웃는 날 보내길 친구야 하셨습니다. 5159님, 짝꿍 생일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생일 케이크 만들려고 준비했는데 설거지하기 힘들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떼었습니다. 짝꿍 이름은 말단이에요 하셨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자, 그럼 생축송을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릴게요.

말단 시세야. 축하합니다. 문대상 씨가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 청하셨죠. 여름이면 항상 미숫가루 만들어 보내주시는 엄마. 요즘은 파는 것도 품질 좋다고 해도 항상 만들어 보내주시네요. 엄마표 미숫가루 먹고 건강한 여름 보내겠습니다. 아, 이 미숫가루 여름의 별미죠. 그죠? 이렇게 잘 개서 타서 얼음 동동 띄우고 옥수수나 감자나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죠. 한 끼 식사도 대용되고, 그죠? 문대상 씨한테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뭘 보내주셨나요? 어머니한테도 선물해 주세요. 짐 크로치는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죠. 시간을 병에 담아둘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짐 크로치, Time in a Bottle.

7803님이 이 해리 스타일즈의 Sign of the Times 청하셔서 같이 듣고 왔는데요. 영국의 가수고 배우죠. 해리 스타일즈. 이 보이밴드 원 디렉션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첫 솔로곡으로 발표한 노래인데 많은 사랑을 받았죠. 노래 참 잘하죠. 커피 두 잔 제가 7803님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묻지 마. 삶은 쉽지 않지만 끝까지 용기를 내. 넌 잘해낼 수 있어 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전 노래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이었어요. 3839님이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을 청하셨어요. 남편이 차를 10년 넘게 탔는데요. 블랙박스가 필요 없다고 안 달고 다녀요. 오래된 차라도 사고 나면 손해인데 말이죠. 곧 있으면 남편 생일이라 선물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하셔서 제가 3839님께 블랙박스 드릴 테니까 깜짝 선물하세요. 이 네덜란드 밴드죠. 조지 베이커 셀렉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거든.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네. 이제 당신을 떠나겠어 라는 가끔 제가 표현하는데 거지 같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잘해주고 사랑했는데 류경미 씨가 혼밥 중인 나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백뮤직. 오, 제가 소울메이트군요. 잠시 후면 아이들이 조잘조잘 얘기하며 올 거예요. 26년 운영 중인 역사 공부방이거든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1인입니다. 26년 중에 절반은 백천님과 함께 했어요 하셨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경미 씨 제가 감사의 선물로 블랙박스 쏘겠습니다. 6791님은 참 오랫동안 임백천 씨 목소리를 들은 것 같네요. 아픈 남편을 케어하느라 병원 갈 때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셨어요. 6791님 블랙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은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를 오랫동안 듣고 계신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참 기쁘기도 하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5201님 가게에서 엄마 비빔밥으로 점심 먹으면서 들어요. 양푼 어유 맛있겠네요. 사진 주셨네요. 존 덴버 Take Me On Country Road를 청하셨죠.

뭐 컨트리 폭 싱어송라이터의 대명사죠. 존 덴버. 그리운 고향으로 날 데려다 줘요. 그곳의 산과 강, 익숙한 풍경이 날 부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7113님이 두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한 번 두 번 듣다가 이제 고정 팬이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고요. 내일 날 12시에 꼭 다시 만나주세요. 테스 KD라는 프랑스계 미국인입니다. DJ고 프로듀서인 테스 KD가 프로듀서한 세브라는 음악인데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찬양하는 겁니다. 모두 목소리 높여 노래하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야말로. 자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이 노래로 마칩니다. 내일 날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빗길로 인해서 도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다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5km 정체되고 있고요. 장수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홍성에서 당진 부근 차로 교대하면서 긴급 도로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더 지나 비봉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은 안성맞춤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치악 휴게소 부근 1, 3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이경숙님께서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응디 응디 나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전에 정육점 들러서 고기 사다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온 거 있죠? 다행히 단골 가게라서 사장님이 맡아주셨으니 만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은비트 듣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손바닥에 자석을 붙인 것처럼 꼭 들고 있을게요. 걱정 말아요 응디 하고 보내주셨어요.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 우리 반짝이분들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손에 양면 테이프 딱 붙인 것처럼 손에 핸드폰 꼭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이로 오는 전화 있으면 얼른 받아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외쳐주시는 거 아시죠? 그래야 우리가 천년만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반제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은디의 상큼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매력 뿜뿜 지금 시작할게요.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유진표의 천년지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핸드폰에 붙인 것처럼 뭐 실제로 붙이셔도 되고요. 손에 꼭 쥐고 계세요. 에? 시작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올 거예요. 오면 은간의 비난 들어도 잘 듣고 있다고 꼭 응답 부탁드립니다. 한태우님께서 저도 요즘 손에 휴대폰 꼭 쥐고 있어요. 땀날 정도로요. 전화 오면 은간의 비난 들어도 듣고 있다고 크게 외칠게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마주 잡은 손가락 걸고 염승정님께서 진짜 응디 위해서 제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전화해서 빛나는 트로트 듣는다고 먼저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반주분들에게 전화 좀 많이 걸라고요. 그니깐요. 진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러면서. 아, 그냥 잘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왜 저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진짜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쵸? 먼저 전화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찬 이벤트와 함께 할게요. 1부는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노래 들으시다가요 갑자기 어떤 효과음이 들릴 겁니다. 그럼 그 효과음이 들어간 노래 제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일단 어떤 소리가 들려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슨 소리야? 어머머머머, 맛있는 소리다. 뭘 써는 거지? 자,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소리예요. 톡톡톡톡. 아침에 이 소리에 우리 많이 깼죠,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도마 위에서 음식 하시는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칼질을 잘 못 하시는 분 같은데. 썰다가 파 같은데 이거 지금 소리가 딱 그죠? 파가 중간에 지금 잘 안 썰려. 이 칼을 좀 가시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채소 써는 소리, 이 소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이 4월째거든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노래 들으시다가 이 노래가 들리면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목만.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사연도 있어요. 오늘은 간단해요. 우리 여러분들 최고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점심 메뉴 자랑입니다. 오늘 점심에 반찬분들께서 드신 점심 메뉴를 자랑해 주시면 돼요. 응디가 음식 얘기할 때 입안에 침이 고이게 설명을 잘하잖아요. 반찬분들께서도 사연에 어떤 맛이었는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맛깔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치킨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무려 치킨이에요, 여러분. 치킨도 아니고 그 치킨 세트예요. 치킨 세트. 자,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전유진의 나미가였어요. 아, 반지분들 오늘 점심 메뉴 자랑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드셨는지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만나볼게요. 이순재님께서 점심때 휴게소에서 한우국밥 먹었습니다. 콩나물, 우거지, 소고기 듬뿍. 혹시 그 휴게소가 혹시 제가 아는 그 휴게소인가? 그 강원도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인가요? 거기 한우국밥 그거 되게 유명한데 저 거기 한우국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우거지랑 콩나물 듬뿍 진짜 넣어주는데 혹시 거긴가요? 아 맛있지. 한우국밥 맛있어요. 소리님께서 저는 간단하게 밥이랑 김이랑 오이무침 이렇게 먹었어요. 최고로 맛있게 드셨네요. 와, 이 혹시 조미김인가요? 아니면 그 구워서 먹는 그 김인가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기는 한데 흰쌀밥에 김 거기다가 이제 밥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싹 하나 넣고 오이무침 그거 하나 딱 건져가지고 당근도 같이 있나요? 혹시 오이무침에 그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싹 싸가지고 너무 맛있죠.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김이랑 따로 조미김 같은 경우네 김을 이렇게 싹 젓가락에 이렇게 흰밥을 싹 싸가지고 한 요렇게 먹고 한 30% 씹은 상태에서 오이무침 오이무침 두 개 정도 탁 집어서 확 먹어. 아우 그러면 너무 맛있죠. 예. 송민정님께서 감자전에 감자 옹심이 먹었어요. 감자 파티 했어요. 아 요즘 진짜 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감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지금 감자가 한 바구니 있는데 감자전 너무 맛있죠. 혹시 그 감자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왜 양파 먹으려고 돼지국밥 먹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자전은 식초랑 고춧가루랑 간장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알죠? 그 감자전 싹 찍어가지고 먹고 감자 옹심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 안에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안에 재료가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게 또 맛있거든요. 쫀득쫀득하게. 0102님께서 남편도 없는데 치맥하고 싶네요. 저는 오늘 점심으로 직접 쓴 도토리 무게 김장김치 상추 송송 썰어놓고 김가루 깨가루 시판용 동치미 육수 싹 넣어가지고 묵사발 한 사발 했어요. 와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눅눅하고 찝찝한 날에 와 저거 보세요. 저 상추에다가 김가루 싹 넣어가지고 직접 쓴 도토리 묵이에요. 또 와 때깔 잘 나왔다.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하셨어요 도토리 묵을? 보통 집에서 하면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엄청 깔끔하게 무슨 어디서 파는 거를 갖고 온 것처럼 그렇게 싹 저 김치에다가 상추 송송 썰어놓고 깨가루도 싹 뿌려가지고 아 저거 진짜 그냥 호로록 그냥 둘러 마셔야죠 뭐. 너무 맛있겠다. 7300님께서 무생채와 참치 넣고 볶은 김치와 참기름 솔솔 둘러가지고 흰밥에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커피와 함께요. 혹시 믹스커피인가요? 또 여름에는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믹스커피에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수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비 오는 날 묵은지 멸치 넣고 푹 익혀서 쭉 찢어가지고 밥 위에서 걸쳐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아 묵은지 쫙 찢어가지고 아까 그 조미김 드셨던 김이랑 또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이게 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들어야 돼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지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지금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노래 들으시다가 도마 위에서 채소 써는 소리 들리면 재빨리 그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 노래 듣죠. 린의 빈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린의 빈지한 듣고 왔습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주제 사연 점심 메뉴 자랑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521님께서 점심에 비빔면 해먹었어요. 면은 꼬들꼬들하게 손으로 잘 비볐어. 오이 예쁘게 총총총 썰어서 올리고 달걀도 삶아서 예쁘게 올리고 통깨 샤샤샥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뿌리면 얼마나 맛있게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와 지금 설명해주신 거 그대로 나왔어. 와 비빔면을 그냥 손으로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해가지고 오이를 참 예쁘고 굵게도 쓰셨네요. 그렇게 저거 검은 깨는 뭐지? 통깨에 검은 깨도 같이 섞여 있는 건가? 달걀도 삶아서 두 개나. 너무 맛있겠어요. 비빔면은 사실 하나 먹으면 좀 모자라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죠? 그래서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럼 또 많아. 그래서 그거를 저 오이와 그 달걀로 이렇게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맛있겠다. 6051님께서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 재활용 나가는 날이라 바쁘다 보니 이제야 도시락 풀어 밥 먹고 있습니다. 늘 청취율 1위 흥하세요. 사진 있어요 하시면서 우와 에?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잘 해주세요? 도시락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간촐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상추를 그냥 뭐 집에서 키우신 것보다 더 튼튼한 상추를 뽑아오셨고 그리고 저 뭐지 꼬막인가? 조개 무침? 꼬막? 꼬막인 것 같아. 꼬매가 엄청 커요. 꼬막에다가 콩나물 무침에다가 왼쪽에 저건 뭐예요? 버섯 무침? 버섯인가? 갈비인가? 아무튼 굉장히 맛있는 양념 같은데 밥도 그냥 아주 고슬고슬하게 잘 됐네요. 옆에 쌈장도 있고 크으, 맛있겠다. 진짜 이거 1등 지금까지. 너무 맛있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박순례님께서 오늘 점심은 간장게장이었습니다. 게딱지에 밥 넣고 참기름 한 방울 쓱 넣고 비벼서 크게 한 숟갈 떠먹는 순간 감탄이 절도 나왔습니다. 결국 밥을 한 공기 더 추가해서 게딱지까지 싹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정말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이 게딱지는요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나요? 싹 비벼가지고 한 입 싹 먹는 순간 이 감탄사가 뭔지 저는 알죠. 네, 제가 항상 하던 거예요. 이거. 미간에 인상 써야죠. 인상. 인상도 쓰고. 와, 맛있게 드세요. 허미 님께서 저는 오늘 가지덮밥해서 먹었어요. 가지를 전분가루에 묻혀서 굽고 고추장, 간장, 마늘, 고추, 양파, 돼지고기 간 거 넣고 간 거. 달달 볶아서 덮밥 해 먹었죠. 우리 애들이 가지를 잘 안 먹는데 이건 잘 먹어서 다행이었어요. 이거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가지를 전분가루에 묻혀서 그 간장, 마늘, 고추, 양파, 돼지고기를 갈아서 양념처럼 위에 너무 맛있겠는데요. 가지 덮밥? 가지가 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 덮밥을 좋습니다. 그냥 먹는 얘기면 하루 종일 하고 싶네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지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 나갈 노래는 보물이 숨겼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나훈아의 영영.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거든. 그리고 이번에 다른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 근데 그 팀 팀장이 나보다 선배거든. 아, 어찌나 얄미운지 모르겠어.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위해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뭐야 이 팀장, 설마 긴장했어? 어? 회의 한두 번 진행해봐. 왜래? 아마추어처럼 편하게 해, 편하게.
0: 아니요, 저 긴장 안 했는데요. 그리고 선배님, 후배를 좀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놀리시면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1: 아, 내가 뭘도 언제 놀렸다 그래. 그냥 편하게 하자고, 편하게. 프로젝트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긴장하지 말자, 우리.
0: 맞습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지만 저는 프로젝트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회의 시작됐고요. 저희 1팀에서 아이디어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1: 아, 뭐야 이 팀장, 어? 정색하고 얘기해서 난 또 뭐 대단한 아이디어 있는 줄.
0: 이거 예전에 다 내가 했던 거잖아.
1: 근데 뭘 그렇게 엄청나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 재밌다.
0: 아, 네, 그런가요? 그럼 이 팀의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예, 그래요. 사실 1팀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냈던 성과들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 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0: 뭐야, 자기야말로 예전 했던 거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잖아. 그런 거 뭐 잘난 척이야. 아, 진짜 기가 막혀서. 근데 그렇다고 직원들 다 보는데 내가 무식하게 선배를 무시할 순 없지. 누구처럼 말이야.
2: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팀 아이디어도 좋네요. 근데 오늘은 어느 팀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결정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다듬은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거 어떨까요?
1: 왜? 난 벌써 바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뭐, 알았어.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거구나.
1: 오케이. 자, 그럼 이만 회의 끝낼까? 이 팀장, 긴장해서 진행하느라 고생했어. 다음 회의 때는 그만 좀 떨고, 알았지? 자, 팀원들도 고생했어요. 다음에 봐요. 난 그럼 바빠서 이만.
0: 열미워, 열미워. 그냥 하나가 치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열미워. 진짜 아니, 다른 팀과 협업할 때는 양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저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김양의 박 터진다였습니다. 오늘은 이유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1팀과 2팀이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회의를 하는데 선배였어. 2팀의 팀장이 선배님이에요. 근데 너무 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내가 다 했던 거라 하면서 왜 긴장을 했어. 긴장하지 마. 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양. 에? 자기는 한 번도 긴장한 적 없었던 양. 얄미워 얄미워. 이민지님께서 얄미운 선배네요. 그러니까요. 러블리 현정님께서 요래조래 무게 잡는 게 주특기인가 봄. 허세 허세. 허세 부리는 거예요. 허세. 정말. 미소가님께서 그 팀장님 은근히 라이벌 의식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발음만 하셔도 돼요. 오, 저도 이 생각했어요. 약간 후배인데 잘하니까 괜히 막 딴지 거는 거지. 좀 하네 이러면서. 근데 잘한다고 해줄 순 없지. 나 다 내가 했던 건데 뭐 이러면서 괜히 올라올까봐 자기보다 먼저 승진할까봐 근데 또 똑같이 말하진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런 분은 또 똑같이 선배님도 저 뭐 했던 거는 복부도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속에 다 담아두고 나중에 정말 이상하게 엥? 이럴 정도로 이상한 상황에서 복수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쪼잔해가지고 김상철님께서 선배면 말을 예쁘게 해야지 후배 무안을 주나? 그러니까요. 선배면은 좀 사람이 좀 흐뭇하게 좀 품어줄 줄도 알고 이래야지. 고혜경님께서 그러려니 하고 실력을 보여주세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냥 머리 다 쪼잔해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아이디어 내서 그 선배보다 훨씬 더 일을 결과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멋진 일을 해내는 게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일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1402님께서 프로의 세계는 실력으로 말한다. 기막힌 아이디어로 선배의 오만함을 잠재워주세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프로의 세계는 또 실력으로 근데 뒤에서 다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선배는 근데 팀장님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 근데 진짜 나는 1팀 팀장님이 한 게 훨씬 더 좋긴 하던데 뭐 이런 얘기 나오게. 원래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잖아요. 우리가 실력으로 한번 보여줍시다. 자, 은비트의 짧은 1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정정아의 왕대포 김경민의 안 올 거면서.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정아의 왕대포 그리고 김경민의 안 올 거면서 듣고 왔습니다. 2633님께서 응디 방송을 매일 열심히 청취하는 50대입니다. 오늘까지만 듣고 다른 방송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사연도 소개 안 해주고 미워요 응디. 2633님 계세요? 또또또 가지 마세요. 바지 가랑이 붙잡고 있을게요. 오늘 점심 메뉴 자랑 사연 받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메뉴 뭐 드셨는지 맛깔나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이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맛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연으로 이제 채택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안 읽어드린다고 막 이렇게 섭섭해가지고 막 딴 데로 가겠다는 이런 말 하시면은 저 진짜 마상 속상해요 진짜. 가지 마세요. 들어줘요. 뭐 드셨는데요? 그래서 2633님 보내보세요 빨리. 시간 다 돼가니까. 2210님께서 오늘 돌솥 비빔밥은 음식이 아니라 공연이었습니다. 돌솥을 지글지글 드럼을 치고 참기름은 바이올린을 켜고 고추장은 지휘를 하더군요. 저는 숟가락 하나 들고 공연장 맨 앞줄에서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크, 결국 누룽지까지 완주했습니다. 이야 2210님 진짜 맛 표현을 이렇게 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공연 한 편 봤는데. 0680님께서 오늘 점심은 해물짬뽕이었습니다. 빨간 국물에서 불향이 확 올라오는데 침부터 고이더라고요. 탱글한 새우와 오징어를 건져 먹고 있는 그 얼큰한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니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면서도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이야 오늘 저녁 해물짬뽕이다. 맛있게 잘 드셨어요.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도 치킨 세트 쿠폰 받으실 수 있는 후보가 되셨거든요. 오늘 무려 10분이에요. 10분. 10분 뽑아서 치킨 세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사연 소개되신 다른 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0: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 발표할게요. 자, 이 소리죠. 이 소리. 송송송송송송. 야채 써는 소리. 자, 이 소리가 들어간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곡은 바로 라우나의 영영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부도요, 이벤트 쭉 이어집니다. 우리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점심 메뉴자랑 사연 소개하고요. 10분 추첨해서 치킨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부는요, 스튜디오 콩 이동해서 에녹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거기 그분 딴 데로 간다고 하셨더니 갑자기 다른 분들께서도 나도 갈까봐요, 나도 갈까봐요 이러시는데 제발 가지 마세요! 자, 우리 2부에서 만나요. 1부 끝곡으로 송민준의 인생이란 게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에녹 씨와 함께 만날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이 빗길로 인해서 도로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성맞춤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4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횡성 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부곡 진출로 1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동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쪽도 관촌 휴게소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전민경의 기가 막혀요 였습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점심 메뉴 자랑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김경모님께서, 저는 갈치조림 먹었어요. 하얀 밥에 무와 국물을 싹싹 비벼 먹었더니 밥이 그냥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끝나죠. 갈치조림은 원래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게 최고거든요. 무랑. 0070님께서, 저는 일하느라 아직 점심 못 먹었어요. 사연 들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얼른 일 끝내고 점심 겸 저녁 해야겠어요. 점저. 아이고, 일하느라 식사 못 하셨는데 제가 너무 맛있는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끼니 챙겨 드세요. 네,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치킨 세트 쿠폰 받으실 수 있는 후보가 되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 광고 듣고 와서 반지분들 엄청 많이 기다리세요. 에녹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영화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0: 잘하고 있는지를 옳게 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99.9%를 준비해놓고도 0.01%를 염려하는 남자. 그런데 완벽한 준비성도 멋있지만 의외의 허당미가 더 매력적인 가수예요. 에녹 씨와 함께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녹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0: 뭘요?
1: 약간 멘트가 따뜻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봤잖아요.
0: 아, 그럼요.
1: 이야, 역시 다르시네.
0: 일단 우리 반절분도 오랜만에 뵙죠.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님들. 에녹입니다. 에녹이 왔습니다.
0: 아니, 약간 기분이 제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네. 그 우리 집을 돌봐준 외삼촌을 만난 그런 기분이랄까?
1: 제가 그 성원이 외삼촌 되는 거죠?
0: 그쵸. 외삼촌이죠.
1: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0: 아니 그때 그 라디오를 제가 쭉 간 사이에 네. 출산하러 간 사이에 네네. 해주셨는데 네. 우리 반제분들께서 에녹 씨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1: 그러면 코너라도 하나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조라도 할 수 있게
0: 드디어 두 분 만나는 거냐고. 와.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아니에요, 제가 영광이었죠. 네.
0: 어떠셨어요 그때 DJ 하셨을 때?
1: 어떻긴요, 긴장감의 연속이었죠. 너무 이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0: 근데
1: 정말.
0: 너무 잘해주셨다고
1: 무슨 얘기를 말씀이세요? 전 제가 듣는 제가 가끔 듣거든요.
0: 네.
1: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은 네. 오히려 긴장을 덜 하셨던 분들이 반짝이님들께서 긴장을 덜 하셨고 저는 정말 바짝 군기 들어서
0: 살살하세요 이러면서 네. 반절분들이
1: 네네 많이 도와주셨죠.
0: 라떼맘님께서 오랜만이시네요. 에녹님 오신다고 해서 왔어요. 아. 박혜수님께서 오늘 너무 행복해요. 에녹님 볼 수 있어서. 박혜수님께서 엄청 기다리셨어요.
1: 아,
0: 아까부터. 1924님께서 녹디 이후로 팬이 돼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녹님 나와서 더 신나요.
1: 야, 제가 이 말씀이 제일 감사하네요.
0: 네. 그러면은 어떻게?
1: 네.
0: 이제 뭐 제가 둘째 나으러 만약에 가면은 또
1: 계획 있으세요?
0: 아, 혹시 뭐 축복처럼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1: 그럼 너무 제가 축복 드리면서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와야죠.
0: 그러면 그때는 이제 4주 통으로. 예. 아닙니다. 괜찮아요.
1: 네.
0: 하여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하시는 거죠.
1: 아니 근데
0: 것
1: 저한테는 네. 굉장히 그 여행 같은 어디 해외 여행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죠. 네,
1: 특별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삶의 어떤 큰 이벤트였습니다.
0: 네. 감사. 좋은 기억 맞죠?
1: 그럼요. 이벤트는 근데 이벤트가 좋은 게 아닐까? 이벤트로 남는 게
0: 좋은 네. 거죠. 근데 네. 표정은 이벤트가 아니었나.
1: 아, 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0: 네, 그럼요.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에녹 씨 단독 콘서트 하신다고요.
1: 네네.
0: 제목이 에녹의 노가.
1: 네, 에녹의 노가.
0: 진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할 수 있는 붙여놓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네요.
1: 저도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이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에녹 네. 에노가.
0: 그러니까 에녹 에노가.
1: 네, 에녹의 에노가. 노가.
0: 네. 여름 축제 분위기로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아니 뭐 그럼 뭐 수영복 입고 뭐
1: 그러고 싶었는데 과연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0: 그래요?
1: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특별한 이벤트들은 네. 있죠.
0: 오.
1: 제가 이게 보니까
0: 네.
1: 춤을 추는 안무를 하는 곡이 네. 19곡이 되더라고요.
0: 예? 아 그렇게 많이 돼요?
1: 네. 곡도 많은데.
0: 추시나?
1: 열심히 추죠. 숨겨진 보물. 숨겨져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0: 왜 이렇게 발라드 부르는 모습이 더 익숙하지?
1: 작정을 하고 좀 여름 축제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0: 너무 기대되는데요.
1: 네, 축제에 오신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정말 온몸 불살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몇 곡 정도 부르세요? 콘서트 때?
1: 다 세보진 않았는데 거의 한 30곡 가까이 될 것 같아요.
0: 와 너무 많이 한다. 괜찮으세요? 저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리허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너무 욕심을 부렸나? 네.
0: 아 근데 뭐 콘서트는 아티스트가 욕심부리라고 하는 거니까
1: 네네.
0: 그 욕심을 또 보면서 좋아하는 팬분들이 있을
1: 네,
0: 거고요.
1: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0: 그리고 오랜만에 에녹 씨 나오셨으니까 뭐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얼마 전에 노가라는 신곡을 또 발표하셨습니다.
1: 맞아요.
0: 이 노래가 올해 초에 30초 셀프 홈타임 하면서 불러주셨던 그 노래 맞죠?
1: 맞아요.
0: 응, 근데 멜로디랑 가사가 살짝씩 바뀌었더라고요.
1: 그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 좀 더 쉽게

0: 듣고 좀 더 다가가기 좀 많은 분들께 예, 네.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살짝 바꿔놨죠.
1: 어, 그러면은 작사 작곡을 직접
0: 네.
1: 어, 다 역시 아니 뭐 이렇게 바쁘신데 어디 곡 만들 시간이 또 어디서 나 잠은 주무세요?
0: 아니 근데 저한테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곡 만들고 요럴 때가 네. 약간 아기들이 레고 조립할 때 그때 기분들 있잖아요.
1: 아, 그 퍼즐 맞추는 그 장난감.
0: 네. 어. 저한테 그런 순간들이에요. 어.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저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서.
1: 그렇구나. 네. 그냥 뭐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코너를 또 통과를 해야지요.
0: 네.
1: 그냥 뭐 에노 씨의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자, 30초 셀프 홍보 타임. 어떻게 준비되셨죠?
0: 네, 그럼요. 늘 준비되어 있죠.
1: 오, 굉장히 여유로워지셨는데. 자, 30초 주세요.
0: 안녕하세요, 반짝이님들. 아, 이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PD님하고 작가님 뵀는데 네. 뭔가 그 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척 만난 기분인 거예요. 같이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까 껴안고 난리 났었는데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응디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세요?
1: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죄송해요.
0: 하여튼 행복한 시간 아, 만들어주셔서 저는
1: 무슨 이게 뭐야. 아, 제가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살짝 땀이 나는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0: 뭘요?
1: 에녹 씨가 충청도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저번 30초 셀프 홍보 타임 할 때도 아, 날씨가 참 좋군요. 이걸로 한 15초 까먹었었거든요. 아, 그걸 네. 잊고 있었어. 지금 30초 한 20초까지 피디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이걸 한 것 같아. 지금 아, 인사 다 끝났어요.
0: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인사드린 것만으로도 네.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저는 30초 홍보 타임 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의 막 만담을 나눴는데
0: 네.
1: 에, 3466님께서 그러시네요. 나왔다. 30초 만담 스타일 홍보. 김은주님께서 이제 여유.
0: 아이고, 아, 예.
1: 아니, 좀 여유로워지신 것 같은데, 진짜로.
0: 네네.
1: 7258님께서 두 분 찰떡궁합 호흡이 척척 엄청 재밌어요.
0: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1: 아하, 그러니까
0: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1: 그러니까 옆에
0: 있게.
1: 그거는 그 삼촌 같은 아, 네. 저기 피디님한테 끝나고 한번 얘기해.
0: 우리 이모부 같은.
1: 이모부 같은. 네. 네. 자, 김은경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다. 애농님 라이브 가자. 못 기다리겠다.
0: 아, 가야 되나요?
1: 네, 못 기다리겠대요. 네. 자, 어떻게 뭐 불러주실 거예요? 어, 그러면
0: 먼저 녹아부터 갈까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건 너무너무 기대됐습니다.
0: 네. 네.
1: 자,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바로 나를 녹아내리게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늦둥이 우리 딸 애교에 녹지요. 그리고 또는 퇴근하고 시켜먹는 닭발에 하루 스트레스가 스르륵 녹지요. 아니면 뭐 저의 취미 피규어 사는 재미에 녹습니다. 이런 사연들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더우니까요 시원한 컵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 기다리면서 에녹 씨의 노가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에노씨의 누가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이 114님께서 지금 녹아, 내 눈이 녹아, 어쩜 좋아. 가게에 손님이 와도 애녹만 보고파. 안 돼요, 안 돼요. 손님 마주쳐야죠. 남님께서 오늘도 너무 예쁘시다, 누가. 어, 그니까요.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김희숙님께서 역시 목소리 왕자, 녹아내린다. 손성원님께서 애교스러운 애녹님의 율동 중독성이 강하네요. 히트예가 많이 들을게요. 애녹님 사랑해요.
1: 예, 이것만은 선물이 없죠.
0: 네. 아, 근데 노래 너무 좋은. 나의 사랑, 너가. 안무 있어요?
1: 그럼요.
0: 어, 어떻게 해요?
1: 노가를 약간 끼를 부려요.
0: 너.
1: 너가.
0: 아, 이렇게? 네, 노가.
1: 난 노가라. 이렇게.
0: 어, 저는 그 즉흥적으로 나온 춤이 있어요.
1: 뭐요?
0: 이거 들으면서. 나의 사랑, 노가.
1: 아우, 좋다.
0: 나의 사랑, 노가.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1: 좋은데요?
0: 그렇지 않아요?
1: 네, 다음 행사 때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좀 코믹스러워서 애녹님 멋있는 거 하세요.
1: 네.
0: 자, 이번에는요. 네. 만날수록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애녹 씨를 위해서 또 준비한 질문들로 한번 채워볼게요.
1: 네네.
0: 자, 일단 또 외쳐봐야죠. 애녹의 먼저 외쳐. 자, 질문부터 드립니다.
1: 네.
0: 애녹 씨 얼마 전에 신곡이 발표됐어요.
1: 네네.
0: 제목은 고고싱인데요.
1: 맞아요.
0: 제가 노가 때부터 느낀 거거든요.
1: 네.
0: 안무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녹 씨의 댄스 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가요?
1: 네. 뭐 부심까지는 아닌데
0: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1: 제가 여름 되니까 네. 뭔가 그 여름에 좀 맛을 좀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요.
0: 어, 여름에 또 댄스니까.
1: 네. 그리고 이 고고싱이라는 곡은 네. 이제 차를 타고
0: 네.
1: 좀 어디 여행 갈 때나
0: 네.
1: 어디 좀 그 외식하러 나가실 때 이럴 때 듣기 좋은 곡으로
0: 드라이브 하면서도
1: 맞아요. 저도 역시나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내려다 보니까 음악은 만들었는데 춤이 없으니까
0: 네.
1: 이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0: 어, 춤이 완성이 돼야 되겠군요.
1: 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0: 아, 어쩔 수 없이 맞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춤을 추려고 곡을 만든 건 아닌데
0: 그쵸?
1: 곡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뭔가 그런 거죠. 만두가 있는데 간장이 없는 것 같은.
0: 돼지고밥이 있는데 양파가 없는 거.
1: 그렇죠.
0: 짜장면이 있는데 단무지가 없는 거.
1: 맞아요.
0: 아, 그런 느낌.
1: 네네.
0: 무슨 느낌인지 바로 이해했어요.
1: 네.
0: 어, 임미경 님께서 춤신춤왕 애동님. 아이 뭐.
1: 네. 뭐 춤 잘 추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0: 에이.
1: 저는 뭐 율동.
0: 네. 방금도 노가 부르시면서 춤을 좀 추셨는데
1: 살짝.
0: 굉장히 진지하게 잘 추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고싱도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 두 곡 안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1: 아, 노가는 그야말 그대로 이제 끼를 좀 부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0: 어.
1: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함께하는 그 안무 선생님들이
0: 네.
1: 막 긴 머리도 붙이고 수염도
0: 오.
1: 하고 모자도 쓰고 컨트리처럼 이렇게 기타 치면서
0: 오.
1: 어떤
0: 좋아요.
1: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맞아요. 싶었던 게 좀 있어요.
0: 어, 그렇죠. 컨셉.
1: 네.
0: 어.
1: 고고싱 같은 경우에는 어, 딱 제가 그랬던 게 약간 세기말 분위기.
0: 어, 세기말.
1: 약간 저희 2000년대쯤 나왔던 그런 댄스 음악들.
0: 아,
1: 거기에 맞춰서. 네, 맞아요.
0: 그
1: 춤도 약간 그때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0: 어허.
1: 춤도 가져오고.
0: 그럼 시원시원하겠는데요, 춤이?
1: 시원시원한데 너무 시원시원한가 봐요. 하고 나면 정말 숨을 헐떡헐떡 거리거든요.
0: 네. 어, 그래서 노래는 뭐 잘하셔야 됩니다. 뮤지컬로 뭐 다 젖어 있으시니까.
1: 약간 그렇게 다릅니다.
0: 예, 예.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애녹 씨가 나올 때마다 제가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1: 네.
0: 요즘 바쁘시죠? 인데요.
1: 네.
0: 근데 요즘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1: 네.
0: 신곡 나왔죠? 이거 홍보해야 되죠? 이번 주말에 콘서트 하죠?
1: 네.
0: 9월부터 뮤지컬 또 시작하시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녹음실의 캥거루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앨범도 발표를 하신다.
1: 네네.
0: 이게 뭐예요?
1: 어, 녹음실의 캥거루는 이제 애녹이라는 이름으로 담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곡들. 네.
0: 부담스러운 곡들.
1: 게다가 이제 제가 그냥 막 실험식으로 실험실에서 막 음악 만들듯이
0: 어.
1: 만들고 싶은 곡들의 프로젝트를 거기다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0: 아.
1: 사실 녹음실이란 그 녹음이
0: 네.
1: 그 녹음이 우거지다의 그 녹음이거든요.
0: 아하.
1: 거기서 하는 실험실에서 만드는 캥거루는 제 별명이고요.
0: 그러니까 저는 캥거루 별명이신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네.
0: 근데 진짜 캥거루 닮으셨네. 그 캥거루 닮았다니까 진짜 캥거루 닮았.
1: 예. 저도 인정해요.
0: 네. 근데 예쁜 캥거루.
1: 네. 거기서는 이제 뭐 너는 여름이야 이번에 네. 괜찮아 괜찮아 이런 곡들이 나왔고요.
0: 아~
1: 앞으로 뭐 재즈 곡들도 있고 뭐 발라드 곡들도 있고.
0: 그렇다면은 에녹 씨의 뭔가 그런 좀 따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 음악들, 그러니까 에녹의 또 다른 음악의 세계를 보고 싶으면 녹음실의 캥거루라는 프로젝트에 있는 음악을 네네네.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1: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하고 작업할 예정이고요.
0: 오. 네. 와, 그 시간이 있어요, 진짜?
1: 근데 저한테는 이게 어찌 보면
0: 쉬는 거예요?
1: 쉬는 거고 와. 또 취미라고 하면 취미라고 아. 할까요?
0: 그냥 뭐 아티스트네 아티스트.
1: 아 그렇다기보다는 이 만들 때 그 푹 빠져 젖어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인정이에요.
1: 네.
0: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립니다.
1: 네.
0: 에녹 씨가 또 관리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음식으로 힐링하고 싶을 때 먹는 음식이
1: 네.
0: 만두라면이라고
1: 아,
0: 들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사내진미 다 사서 먹을 수 있는 재료인데 이거 만두라면 이거 무슨 일이에요?
1: 아 근데 약간 그 로망이 있나 봐요. 저는 그 왜 그 속옷도 네. 좀 늘어진 속옷 같은 거 입고 머리도 네. 약간 네. 좀 까치집진 상태에서
0: 네.
1: 그냥 이렇게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거기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만두 좀 넣고 그리고 그걸 그 TV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서 김치랑 먹을 때 그게 왜 이렇게 힐링이 될까요?
0: 혹시 그 그 식탁 그 뭐라 그러죠?
1: 네.
0: 이거 뭐라 그래요?
1: 아 오봉.
0: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오봉.
0: 아니 접시 이거 아,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은색이에요?
1: 어 은색 아 은색
0: 있잖아요 식탁.
1: 은색은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사주신 처음에 네. 제 그 집사가 들어올 때 네. 그때 사주셨던 그냥 플라스틱 쟁반 있어요.
0: 아 플라스틱 쟁반.
1: 네 뭔가 이렇게 뭐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0: 혹시 거기 꽃그림 그려져 있습니까?
1: 어? 네. 어떻게 하세요?
0: 아, 그런
1: 같은 제품
0: 좋아하시는...
1: 쓰고 계세요?
0: 아, 그런 느낌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왠지 양은 냄비에는 꽃이 들어간 접시에 쟁반에
1: 맞아요.
0: 먹는 게 약간
1: 네.
0: 나무 젓가락 쓰시고
1: 네, 아 나무 젓가락은 그래도
0: 아, 그 젓가락
1: 좀 그러니까
0: 아, 그래 새 젓가락 네. 쓰세요?
1: 새 젓가락 씁니다.
0: 공사공원님께서 오늘 애녹님의 점심 메뉴도 들어봐요. 오늘 점심 뭐 드실?
1: 아직 식사를 못했어요.
0: 아이고
1: 빨리 어디 갔다 오느라고.
0: 그럼 뭐 드실 예정이에요?
1: 그래서 이제 끝나고 국밥을 이미 예정돼 있어요.
0: 진짜 소소하고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바로 이제 국밥집으로 넘어갑니다.
0: 국밥 드신대요. 김상철님께서 만두는 손만두죠. 우리 동네 오시면 손만두 사드릴 수 있어요.
1: 어디에요?
0: 사주신다는데요?
1: 어딘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0: 저도 갈래요.
1: 네. 말씀 좀 해주세요.
0: 사주신다는데 저도 갈 수 있는데.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1: 네?
0: 자, 에녹 씨. 1980년 2월 10일생입니다.
1: 아, 이렇게 생일도 나오네요. 네.
0: 볼 때마다 미모에 물이 오르고 있어요. 뭐죠? 왜죠?
1: 그러게요.
0: 올해 초에 나오셨을 때 경락을 딱 한 번 받았다고
1: 네.
0: 얘기하셨는데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십니까?
1: 그 뒤로 경락을 좀 받았다 이제 한 못 받은 지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됐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는 아예.
0: 원래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 그게 그래도 그 한참 받을 때는 한참 받을 때는 조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마사지 받듯이.
1: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좀 많이 예쁘게 해주셨죠.
0: 근데 저 얼굴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1: 메이크업이.
0: 아 메이크업이.
1: 네,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0: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아까 그 계셨던 그분이신가?
1: 아니요.
0: 그분
1: 아직 샵에서 네, 샵에 계신데.
0: 어디 샵인지 물어봐야겠어요. 네. 박혜수님께서 애농님 피부 비결 궁금해요. V라인 되셨네요. 혹시 뭐 1일 1팩 뭐 이런 거 하시나요?
1: 아니요. 근데 어제는 해봤어요.
0: 오오오.
1: 어제는 여기 나오려고 보이는 라디오인데 보여가지고 네, 어제는 팩을 해봤습니다.
0: 제 생각엔 좀 타고난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니 사실 은디가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0: 저 피부 완전 안 좋아요.
1: 에?
0: 저는 쓰는 팩트가 좋아요.
1: 아 그래요? 아 근데 피부 너무 좋으세요.
0: 아 진짜요?
1: 네. 볼 때마다 느꼈던
0: 않은데.
1: 건데.
0: 아, 이런 또 기분이 좋아지죠. 예, 김명희님께서 네. 아니 캥거루라니요 사슴이죠. 눈에 이슬이 맺힌 사슴.
1: 하여튼 초식 동물은 다 닮았어요. 기린, 사슴, 뭐, 네, 다 닮았습니다.
0: 아 근데 눈이 또 보니까 아 근데 원래 에녹 씨가 아이 컨택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1: 네.
0: 눈을 잘 보면서 얘기하세요.
1: 아, 그래요?
0: 맞아요. 네. 근데 눈을 되게 이렇게 촉촉하게 뜨세요.
1: 아 그런가요?
0: 응, 그 본인은 몰라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니까.
1: 네.
0: 그게 이제 약간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1: 아이고,
0: 건데.
1: 감사한 거죠.
0: 아무튼 뭐
1: 네.
0: 여러 매력 아무튼 여러분들 뭐 녹아 보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더 들어야죠. 에녹 씨 무슨 곡 들려주실 건가요?
1: 이번에는 제가 트롯 곡을 좀 작심하면서 만들었던 곡이 있어요.
0: 이것도 에녹 씨가 만든 곡.
1: 네, 작사 작곡을 했는데
0: 예.
1: 어쩌라고라는 곡입니다.
0: 어쩌라. 참 재밌는 곡이에요.
1: 네. 네. 준비할까요?
0: 네. 자, 반지분들 계속해서 나를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시원한 컵빙수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엔옥 씨가 작사 작곡하신 곡 제대로 각 잡고 트로트 곡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엔옥 씨의 라이브 어쩌라고.

0: 씨의 어쩌라고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제소미님께서 어쩌라고 가사 대박이다. 우미숙님께서 애농님 노래를 그렇게 잘하면 나 어쩌라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일하지 마시고 잠깐 쉬시면서 애농 씨 보세요. 정인숙님께서 애농님 어쩌라고 자꾸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나요? 도대체 어쩌라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056님께서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졸음이 막 쏟아졌는데 애농님 덕분에 잠이 확 달아납니다.
1: 감사하네요. 아유.
0: 아니 이거 어쩌라고 가사 보니까 딱 그거네요. 네. 팬분들한테 하는 말이네.
2: 어? 네, 맞죠? 맞아요.
0: 어쩌라고 그렇게 예뻐가지고는 나를 그냥 잠도 못 자게 하는 거.
2: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네. 팬분들과 같이 그 행사 때 이런 네. 곡들은 행사 때 다 같이 부르면 너무 재밌겠다.
0: 한 사람 탁 집어넣고 어쩌라고 그렇게 예쁘냐고 이렇게.
2: 맞아요. 찍어가지고
0: 아이콘 택하면서 네. 그냥 녹겠네요. 네네. 바로. 자,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주제 사연 만나보기 전에 은비트에 또 공식 질문 하나 드립니다.
2: 네.
0: 개인기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2: 저요? 개인기요?
0: 네. 네. 이코너는 없었나? 그때 계실 때는?
2: 그러게요. 제가 했던가요? 질문을 드렸던가 모르겠네요.
0: 개인기 있으십니까?
2: 아, 개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뭔가를 진짜 어디 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0: 개인기 학원이요?
2: 네.
0: 어떤 걸
2: 아시는 데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0: 진짜 뭐 성대모사 이런 것도 없고.
2: 진짜 못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0: 아 진짜 뭔데 뭘 하지?
2: 울라 울라 짱구 이런 거 봐봐 이게 못 한다니까요. 저 PD님한테도 혼났어요.
0: 개인기 못해가지고.
2: 네 개인기 좀 다른 거 없을까요?
0: 맞지 우리 PD님 또 아이고 개인기 또 다른 거 좀 혹시 준비가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2: 아 진짜 못해.
0: 아니 뭐 캥거루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2: 캥거루는 어떻게? 아니 그냥 저를 보세요 이렇게. 네, 저를 보시면
0: 이제 얼굴이고 개인기다.
2: 네, 얼굴이 개인기다.
0: 괜찮아요, 노래 잘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나를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 만나볼게요.
2: 네.
0: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0329님께서 내 이름 연서야 하고 애농님 불러주면 심장이 녹아.
2: 아, 연서야.
0: 어머머,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기 있어요? 연서님 괜찮으세요? 녹으신 거 아니죠? 6041님께서요.
2: 애녹씨 땀씨 녹아요. 아니, 애녹씨 땀씨 녹아요. 녹는 눈웃음으로 신부도 찾아야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0: 신부 찾고 있었어요?
2: 아니요. 예. 찾아야죠, 근데.
0: 그러니까 네, 결혼을 찾아야죠. 하고 싶으셨다고 하고 싶으시다고 전에 얘기했었었는데 네. 어떻게 지금도 마음이 변치 않으십니까?
2: 그러니까 응디를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오. 네.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2: 부러워요.
0: 그래요?
2: 네.
0: 아기도 빨리 낳고 싶고. 네. 오.
2: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0: 저희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2: 근데 그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 부럽다.
0: 근데 만나서 얼마 안 돼서 결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2: 오히려?
0: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알아볼 수 있는 게 남아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너무 다 알고 결혼하는 것보다.
2: 그래요?
0: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이영훈님께서 우리 애비 사이가 얼마나 애교쟁이인지 오늘 갔다 왔는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파스타도 만들어줬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시원한 칵테일까지 만들어줘서 내 마음이 녹아버렸네요.
2: 아이고
0: 우리 사위.
2: 아이고야.
0: 우리 사오.
2: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0: 그런 거 잘하실 자신 있어요?
2: 아 그럼요.
0: 그럼 미래 장모님한테 장모님 어머니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2: 어머니 같이 쇼핑 가실래요?
0: 오 사주나 사우 카드는 사우 걸로.
2: 아 그럼요.
0: 네. 좋은데? 네. 장모님들 빨리 딸 가지고 계시면 빨리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유혜우님께서요.
3: 가족 외식 후에 집에 돌아오는 밤길에 4살짜리 손녀가 그 작은 키로 밤하늘을 보며 하는 말이 달이 우리한테 왔네.
0: 어머머.
3: 하는 말에 이 할미 살살 녹았답니다. 야, 달이 우리한테
0: 너무 예쁘게
3: 왔네.
0: 말한다.
2: 너무 예쁘다.
0: 원래 아기들이 말하는 거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이거든요. 그대로 따라하니까.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기 손잡고 가면서 아, 달이 우리한테 왔네 이런 말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다들 우리한테 왔냐 이렇겠지. 4살짜리니까. 아우 이뻐라.
2: 아우 이뻐.
0: 윤시호님께서 녹아내리게 하는 건 역시 금융치료지요.
2: 중요하죠.
3: 네, 중요해요.
0: 야근은 힘들지만 수당 들어올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피로가 녹아내려요.
3: 그럼요. 이건 뭐 말해 뭐해요.
0: 이건 말해 뭐해요.
3: 네, 그럼요. 아, 저도 빨리 더 치료받고 싶네요.
0: 저도요. 요즘 행사가 없어가지고 아, 네, 힘듭니다.
3: 네, 힘들죠.
0: 예. 네. 자, 통통이님께서요.
3: 야근 끝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강아지 발바닥 꼬순내 맡으면 그날 하루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녹다 못해 쓰러진다니까요.
0: 아, 혹시 강아지
3: 너무 좋아해요.
0: 키우시진 않죠.
3: 네, 어. 예전에 이제 키워서 저도 이 꼬순내가 너무 좋아서 오. 발바닥을 거의 물고 있었죠. 물다 귀, 예, 코에 댔다가 다시 물었다가 막.
0: 어, 그거 맡으면 혹시 뾰루지 납니까?
3: 저는 모르겠어요.
0: 어, 그 이게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네. 이제 지금 아기를 키우잖아요. 네네. 아기 발바닥에서 그 꼬순내가 나요.
3: 아 진짜요?
0: 응. 그러니까 뭐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땀도 안 나는데 네네네. 그 이상하게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 강아지 꼬순내랑 똑같은 중독성이래요. 오. 그거 좋아지고 계속 맡다가 현우 씨는 눈에 다래끼 나고 저는 여기 뾰루지 났잖아요.
3: 귀엽다. 어. 너무 사랑스럽다.
0: 발바닥 내세요.
3: 아이고.
0: 이렇게 완전 중독.
3: 아, 네. 부럽네요. 그냥 맞아요. 부러운, 왜 자꾸 부러운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고혜경님께서요.
3: 네, 아, 저는 산에 녹아요. 산이 그냥 좋아요.
0: 어. 아. 등산 좋아하시는 거.
3: 좋아하시는구나. 저 등산 좀 너무 좋아해요.
0: 어, 좋아하세요?
3: 네.
0: 등산, 그러면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3: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뭔가 많이 쌓여있다. 이러면은 오히려 바다를 가는 편이고요.
0: 오.
3: 그리고 그냥 내가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산에 가요.
0: 아, 산에 볼 것도 간다고요?
3: 네, 뭐 볼 것도 많고 막 걸어가면서 숨찬 그 느낌도 너무 좋고요. 아. 같이 등산하시러 막 올라가면서 인사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어. 계신 분들하고 그냥 그런 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0: 은근히 넉살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애농입니다. 신곡 나왔는데 어떻게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3: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 예, 그런 건 하죠. 어. 예, 애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애농입니다.
0: 오.
3: 이렇게 말씀드려요.
0: 오. 네. 그러면 또 산길에 또 친구가 되는 거고.
3: 네네, 그럼요.
0: 1722님께서 매일 후배 직원들 때문에 녹아내립니다. 화가 나면 나 그만둘 테니까 다들 말리지 마! 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진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혼자 마음을 컨트롤하다 보니 화가 눅눅듯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이야.
0: 아, 화가 나면
3: 그만둔다고 이제, 하는데
0: 나 그만둘 거야. 나 진짜 말리지 마. 이런데
3: 네, 받아주는 분들이 안 계신
0: 아무도 안 말리는데
3: 네, 선배님 그렇게 하셔야죠. 네.
0: 힘들 땐 그냥 마음 아픈데?
3: 쫙. 예, 멋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0: 멋있게.
3: 네.
0: 떠나십시오.
3: 네.
0: 아, 이거 마음 아픈데? 1722님 힘내세요.
3: 네, 힘내세요.
0: 그래도 다들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을 거예요. 의지하고 네. 있을 거예요.
3: 네.
0: 자, 그렇다면 등산 좋아하시는 애녹 씨.
3: 네.
0: 이번에는 또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3: 아, 이거 라이브로 처음 불러봐요.
0: 우와.
3: 고고싱.
0: 어.
3: 드디어.
0: 아까 그 시원시원한 춤이 네, 있다. 그래서... 혹시 춤도 추십니까?
3: 네.
0: 춤도 안 춰요.
3: 아 이거 너무 좁아요.
0: 아 너무,
3: 아, 너무 좁네.
0: 너무 좁아요?
3: 네.
0: 우리 콩이 넓기로 유명한 스튜디오인데.
3: 그냥 넘어가 주세요.
0: 아 예예예. 예, 예.
3: 네.
0: 일단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라는 거죠.
3: 네.
0: 와 여러분 저기 그 애녹 씨가요 이 고고싱이라는 노래를 내고 저희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와 기대됩니다. 일단은 스튜디오가 조금 좁은 관계로 춤은 조금 보류로 할 수도 있고요. 어? 자 살랑살랑 하실지 한번 들어봅시다. 애녹의 고고싱.

0: 씨의 고고씽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와, 박상아님께서 고고씽 너무 신나요. 177115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녹으러 갑니다. 에녹 콘서트 보러 고고씽. 구문서님께서 폴짝폴짝 뛰어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고고. 윤오식님께서 오, 라이브였어요? 노래 튼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라이브 이거 춤을 못 추겠는데요? 라이브 너무 어려운.
1: 근데 춤이 더 어려워요.
0: 쉬는 구간이 없는데?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춤추면서 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르라고.
1: 아니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춤추면서 이걸 연습하고 있는데.
0: 아니 너무 음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 숨 쉴 구간이 없던데.
1: 그래서 이거 다 끝나잖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안무 선생님들이
0: 다 이러고 네. 있구나.
1: 제가 미안해 죽겠어.
0: 그리고 네. 이게 춤이 그냥 대충 쳐서 될 게 아니고 엄청 막 달리는 춤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1: 심지어 이제 90년대 춤은 그냥 정말 에너지로 가거든요.
0: 와 맞아. 네. 어 이거 어떡하지? 내가 다 걱정이 되네. 이래서 오늘 긴장하셨구나. 이거 네. 라이브 한다고. 어. 김희숙님께서 대학교 때 생각난다. 테크노가 생각난다. 어, 진짜 약간 그 옛날에 그 진짜 2000년대에 그 막 맨발의 청춘 이런 노래 짝딱 그쵸. 그런
1: 네,
0: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순정 맨발의 청춘 맞아요, 그때 맞아요. 나올 때 뮤직비디오도 그렇게 찍었어요. 일부러 그런 감성으로.
0: 아, 또 뮤직비디오도 끝나고 한번 봐야겠다. 네네. 이게 그 코러스가 굉장히 중독성 있네요.
1: 그렇죠.
0: 고고싱 고고고고싱. 좋아 좋아. 강도원님께서 에녹 씨 스페셜 DJ하고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것 뭐가 다르나요? 오, DJ 할 때랑 네. 초대 손님이랑 왔을 때랑 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1: 완전 다르죠.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응디 어디 가지 마요.
0: 네. 잠시 화장실 가다 진행하고 계세요.
1: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0: 네. 아, 그때 진짜 저희 그 DJ에 있으면요. DJ석에 있으면 시간 체크해야죠. 사연 읽어야죠. 여기 리액션 받아줘야 그러니까. 되죠. 노래 신경 써야 되죠. 네. 이거 정말 신경 쓰기 많아서 아마 에녹 씨 정말 진짜 잘해주신 거예요. 아, 처음 해보시는 거 치고.
1: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응디를 너무 존경하게 됐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편해요.
0: 편해 네. 보이세요. 자, 정승희님께서 에녹 씨는 뮤지컬도 하시니까 진짜 엄청 바쁠 것 같네요.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1: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체력은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거 고고싱 한 번 부를 때마다 뭐 근육, 배 근육 막 다 생길 것 같은데.
1: 네, 살도 좀 많이 빠지고요. 네, 다이어트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또 9월에 뮤지컬 광화문 연가도 새롭게 들어가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연습도. 와. 월아라는 역할이고요.
0: 네. 네. 월아라는 역할.
1: 네, 이게 그 고 이영훈 선생님의 곡들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0: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1: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냥 편하게 오셔서 네.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에요.
0: 오, 너무 좋겠는데요. 저도 한번 보러 갈게요.
1: 보러 오세요. 신랑이랑. 초대해드릴게요.
0: 네네. 오, 아니, 진짜요?
1: 네, 진짜로.
0: 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에녹 씨한테 또 부탁드릴 게 있죠.
1: 아, 네. 뭐 있나요?
0: 신곡 나오셨으니까 네. 로고송 불러주셔야죠.
1: 아, 로봇송.
0: 예, 예, 예.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네. 예, 예. 자, 역시나 무반주고요. 에녹 씨의 노가를 개사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네. 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오랜만에 해보죠.
1: 네, 네 해볼게요.
0: 네.

0: 옷이 좋아 반짝이도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빛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우와! 와,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 진짜로. 와, 아니 그냥 가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아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발음이 쉽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있는데 애동 씨는 진짜 그걸 완벽하게 그냥 또 해버린다.
0: 가사를 너무 잘 써주셨어요.
1: 아니 원래 가사가 좋으니까요.
0: 나 이거 참. 에이.
1: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 개인적으로 애녹 씨가 이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꽃보다 네. 아름다운 너 이 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애녹 씨와 함께 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 네, 너무 왜 이렇게 아까워요. 시간이 빨리 가? 더 하고 싶어요.
1: 오늘 어떠셨습니까?
2: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왜 너무 가고 싶었던 네. 예전에 가봤던 그런 맛집이나 아니면은 네. 그 여행지 네. 거기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
2: 네, 너무 행복하네요. 오. 그리고 역시나 네. 응디가 옆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1: 네, 아유, 이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2: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자, 인사 나누면서 저도 인사드릴 건데요. 오늘 진행한 이벤트 주인공 발표해야죠. 치킨 세트 쿠폰 받으실 10분 3521-0651-0202-7300-210-0680 박순례, 허아미, 이수연, 이순재님 이렇게 10분 치킨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확인하신 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김연자의 고맙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제가 반짝이들 하면 오늘도 은빛나게 반짝이들 오늘
2: 너도 은빛나게 많이 빛나세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가량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에서 송내, 또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각각 3km씩 정체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났고요. 부산 쪽은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3, 4차로와 각길에서도 화물차 소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났고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분당 수서도로 성남쪽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의 오감은 여름에 가장 큰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름은 가장 시끄러운 계절이자 모든 게 가장 풍부한 계절이에요. 대표적인 여름의 소리라 하면 빗소리겠죠? 모기소리, 새 우는 소리, 이제 곧 매미소리도 들리게 될 겁니다. 비 온 날엔 거리에서 나무와 흙 냄새가 나고요. 여름에

과일은 한 입만으로 단맛이 가득 퍼집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바다로 또 산으로 가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계절도 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을 각자의 방식으로 추억하곤 합니다. 이 긴 여름이 올해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포지션의 Summer Time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여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덥고 습한 이 여름날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중이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곳이 있을 테고요. 그쳤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는 그런 곳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원하고 달달한 사연, 이번에 라라랜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0: 때는 분당에는 조금 비가 날리기는 했었어요. 학생들 학교할 때가 되니까 소강 상태네요. 임미정님 문자 이렇게 써주셨고 4459님 어떤 문자를 주셨을까요? 4459님 퇴근하고 차에서 라디오 딱 켰는데요. 썸머타임 노래가 나오네요. 흔들어 제껴! 노래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흔들어 제껴. 그리고 강도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저 어제 처음으로 매미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매미 벌써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아주 우렁차게 울더라고요. 이제 매미 시즌 시작입니다. 강도환님 보내셨고 이거 오랜만이네요. 스와일리요? 하쿠나마타타 닉네임을 쓰시는 분. 본연이 안녕하세요. 더위와 습도를 한껏 품고 있는 울산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여름을 달려보아요. 우리 닉네임처럼 모든 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걱정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쿠나마타타를 사용하시는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끼어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가지만 이번 주는 1주년 감사제 주간입니다. 코너마다 선물이 따블이야. 그러니까 많이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선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 문이 열립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 어떤지 마음의 날씨는 어떤지 이것저것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골고루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헤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헤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 이보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님 안녕하세요. 하염없이 촉촉히 비가 와서 우산 쓰고 집 앞에 뚝방길을 걷고 있습니다. 066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사님, 본디 지금 밖이에요. 문자 못 보내요. 예약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냥 잘 듣고 있을게요 하시면서 이

사나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약 손님이 우선이니까 어여어여 일 보시기 바랍니다. 1294님,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어우, 첫 문장부터 좋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4944님 문자 좀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방송부터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취하고 있죠. 오늘 회사에 다닌 지 4년 되는 날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콩디가 축하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4944님이 보내주셨는데, 암요, 축하해드려야죠. 이 문자 보내주신 분은 사랑스러운 미경씨입니다. 사랑스러운 미경씨 축하합니다. 그리고 4년, 10년 늘 건강하게 회사 생활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94님하고 4944님에게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씩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디, 오늘 날씨가 왜 이럴까요? 아, 요즘 날씨 정말 뒤죽박죽, 지 마음대로요, 지 멋대로죠.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0095님이 보내셨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매장에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죠. 어떡하지? 라라랜드 들으면서 기분 전환 해볼래요 하셨습니다. 아, 우선 문자는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목도 좀 시원하게 컨디션을 좀 바꿔보시라는 의미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7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문자 주셨어요. 아들 학원 끝나고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며 기다리니 지루하지 않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때맞춰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시고 또 지루하지 않다 느끼시다니,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문자가 있겠습니까? 9518님,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어? 아, 문자를 똑같은 걸 두 번 보내셨구나. 아무튼 두 번 소개돼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서태지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의 와이어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서태지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라이브 파이어 듣고 왔고요. 6951님이 장문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눈에 확 띄네요. 글이 기니까. 제가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8년 전 정든 서울을 떠나 이곳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번듯한 IT 회사의 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가올 미래와 노후 그리고 본인의 오랜 꿈을 위해 큰 결심을 하더라고요. 무려 50대 나이에 자동차 전문 대학에 다시 입학해 밤낮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당당히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하던 자동차 관련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오래오래 라라랜드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6951님이 언니 하시면서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잘 읽었고요. 우리 남편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네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951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최영옹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옹님이 1등의 주인공을 거머쥐셨습니다. 콩디, 저 오늘 작정하고 1등 노려봅니다. 됐어, 됐어. 1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으로 해야 1등 할까요? 하시면서 생각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1등 하셔서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안 되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셨어. 우리 김현수님 포기하셨어. 처음부터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옥주님은 콩디 군산에 비가 퍼붓더니요. 수확을 앞둔 옥수수는 쓰러지고 붉어지는 고추는 넘어져 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쭈니지아님, 저는 선선한 가을이 좋더라고요. 더운 여름을 잘 보내서 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계절 가을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쭈니지아님은. 그리고 3412님, 저도 대전입니다. 대전은 지금 호우주의보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 돋게 운동화가 다 젖어서 찰팍찰팍 소리가 나겠어요. 찰팍찰팍 소리가 나겠어요. 본다방 들으며 위안 삼아 봅니다 하시면서 3412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비가 오면 우산이 있는데도 비 맞는 게 좋아서 이 찰팍찰팍 소리 내면서 일부러 걷고 홀딱 젖어서 집에 들어가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신우이님, 콩디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찐 옥수수와 국화빵의 냄새에 헤어나올 수 없어서 사왔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 비 오는 날 먹으니 더욱더 맛있네요. 부럽쥬 하셨습니다. 약 올리기 있기 없기. 난 먹고 싶다 나도. 4167님, 와이프가 48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뭔가 기념이 되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예전부터 이보님의 팬이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와이프가 자기도 이본 언니의 팔찌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매번 말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48번째 생일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팔찌를 이쁘게 만들어서 저 팔찌 받으실 분 리스트 한 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막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성을 담아서 한올 잘 따서 이쁜 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7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와이프님께서 손목이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그리고 어떤 컬러를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 이분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섭섭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많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의 사연 전달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쫘르륵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윤하의 빗소리, 또 클래식 콰이의 젠틀 레인, 이렇게 두 곡입니다.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이승철님의 오직 너뿐인 나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ETV에서 한가위 대기획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릴 거고요.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21일 밤 12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티켓을 오늘 라라랜드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이승철 플레이리스트 2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이승철의 명곡들, 최애곡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노래와 함께 티켓이라고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늘 10분 뽑을 거예요. 1인 2매씩, 그러니까 총 20분이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승철 씨의 노래 선곡해서 최애곡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20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구마구 그냥 쏴드릴게요. 이승철의 오직 너뿐인 나를, 오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뮤직 is magic.

드라마 불새 OST 인연.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한답니다. 성도 이쁘고 이름도 너무 예쁘시다. 차다유님. 그리고 3193님 이승철의 인연 듣고 싶다 하셨어요. 드라마 불새의 주제곡이죠. 이 노래 들으면 드라마 장면이 다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씨의 목소리입니다. 인연.

이승철 씨의 노래는 다 좋죠. 저는 말리꽃을 참 좋아합니다. 백대완님. 그리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봅니다. 콩디 부탁 들어주실 거죠? 암요. 운하늘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말리꽃.

이승철의 오늘도 난 듣고 파요 콩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는 나를 위해 신청합니다. 8363님. 비가 와서 그런지 온몸이 무거워요. 무거워. 몇 안 되는 이승철님의 댄스곡이 필요합니다. 콩디 필요해. 그래서 띄워드릴게요. 신기루님이 시청하셨습니다. 이승철님의 오늘도 난.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희용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보님 반가워요. 이 시간 헬스장의 상상 청취 중입니다. 이승철 너무 좋아하는 노래 신나요 하셨습니다. 신나 명곡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윤순서님 여기는 평택 아파트 현장입니다. 날씨가 너무 습하네요. 이승철님 노래로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8968님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싶어요. 힘들 때는 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뮤직 매직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띄워드리겠고요. 오늘 뮤직 매직 얼마 있으면 또 콘서트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정말 히트곡 대곡들이 참 많은 이승철님의 명곡 플레이리스트 2탄으로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는 저 이분이 다 뽑았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 공연에 가서 콘서트에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 정말 간절하신 분들,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10분을 뽑았습니다. 2부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았거든요. 저희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정릉에서 국민대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지나 홍제에서 연희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연희에서 성산 램프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도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송하윤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뽀니 큰언니. 저는 중2 빵집 딸 하윤입니다. 학교 갔다가 부모님 빵집에 오면 늘 라라랜드가 켜져 있어요. 저도 듣다 보니 언니의 팬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이 뽀니 큰언니의 왕 애청자신데 라디오 들으면서 참여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이름이 불리는지 늘 내기를 하시는데 맨날 꽝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뽀니 큰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잘 부탁드려요. 저도 부모님 옆에서 매일 잘 들을게요. 뽀니 큰언니 사랑해요. 꼭 뽑아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삐삐밴드의 아주 컬러가 확실한 그런 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우리 중2 하윤님이 꾸며주셨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귀엽다 하시면서 7692님 이재숙님 너무 귀여워. 우리 안병숙님 오셨습니다. 목소리 애기애기하네요. 크크크. 박정란님 아 사투리 치명적이다. 너무 귀여워 사랑해요 하셨고 7408님 귀여운 애청자네요. 부모님께 애교도 많을 듯해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의 라방 우리 하윤 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로고송 가요제 했을 때 그분만큼이나 오늘 굉장히 말이 빠른 우리 중2 빵집 딸 하윤 양이었습니다. 조금 번역을 좀 해드려보면 학교 끝나고 부모님 빵집에 가면 늘 라라랜드가 켜져 있대요. 그리고 덩달아서 듣다 보니까 언니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뽀니 큰언니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뽀니 큰언니의 왕 애청자인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참여를 자주 하신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이름이 불리는지 내기를 하신대요. 근데 맨날 꽝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꽝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뽀니 큰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보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은 다 안 되셨는데 우리 하윤님은 와, 한 번에 이렇게 또 뽑히셨어요. 먼저

비즈 팔찌 3개를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리스트 꽉 찬 거 그냥 날 잡고 제가 각 잡고 한번 만들어 보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자, 자 여러분 주인공 뽑겠습니다. 주인공 이승철님의 콘서트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10분을 뽑았습니다. 100단위에서 한 분씩 뽑았습니다. 골고루 진짜 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5908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전화 누가 걸고 계신데 저 생방송 중입니다. 6시 이후에 좀 걸어주세요. 그 5908님 오늘도 3일째 신청을 해봅니다.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티켓 하셨습니다. 운명에 맡기신대요. 대실 운명이셨네.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0864님이 되겠습니다. 티켓 플리즈. 결혼 30주년이시래요. 저에게 우리 아들에게 무한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5250님이 되겠습니다. 콩디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가고파요. 이승철님 콘서트 뽑히셨습니다. 5042님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작년 겨울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울해하는 엄마를 위해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콩디 언니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섯 번째 8771님 왕십리 그리고 신당동에서 어학원 스쿨버스 운행하며 잘 듣고 계시다는 8771님입니다. 까만콩 이보님 식당 운영하고 있는 나의 예쁜 반쪽 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다고 보내셨습니다. 뽑히셨고요. 여섯 번째 이승재님 티켓 물음표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고 뽑히실 거라 생각 못하셨죠. 근데 이승재님 뽑히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곱 번째 이하나 육구님 이번 시향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티켓 집사람과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덟 번째 이윤자님이 되겠습니다. 고3 딸 몰래 즐기고 싶습니다. 몰래 즐기고 싶으셔. 권태기인 듯한 짝꿍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이윤자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6414님이 되겠습니다. 고1 딸 픽업 갈 때마다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마일러브 조심스레 신청해봅니다. 티켓도 살짝 욕심이 나네요 하셨는데 조심스레 욕심난다 요 문구에 제가 아 이분은 드려야겠다 마음이 갔습니다. 아홉 번째 주인공이 되셨고 이제 마지막 이하 연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보니 언니 저도 남편도 이승철 씨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가면 티켓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혼자 두 번이나 다녀왔었어요. 진짜요? 남편 미안. 이번에는 티켓 당첨되면 같이 가고 싶어요. 두 분이서 다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 분에게 이승철 씨의 콘서트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코너마다 선물 2배씩 드릴 겁니다. 그냥 막 퍼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들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이죠. 봄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오는 수요일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비오는 수요일에 듣고 싶은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뽑히시면 사랑이 담긴 사박주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로배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파치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이하연님 제가 10번째 외쳐드렸는데 방송을 듣고 계셨나봐요. 언니 언니 저 당첨됐어요. 눈물 나고 손이 벌벌 떨린다고. 10번째 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해 주시네요. 우리 이하연님 그렇게 좋았죠. 10번째로 소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무튼 축하합니다.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플리예요. 비 오는 수요일에 듣고 싶은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요. 딱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곡이? 5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8824님 박혜경의 레인 신청합니다. 8050님 비오는 수요일엔 이 노래죠. 박혜경의 레인.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고등학생 때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4316님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파요.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파라나 공하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봄플리 비오는 수요일 플리로 함께했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박혜경의 레인,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이렇게 세 곡을 들었다고 5616님이 정리를 쫙 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콩국수를 사랑하시나 봐요. 콩국수 러버님, 최재훈의 BL 랩소디가 생각났습니다.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최재훈 씨도 노래 진짜 잘하시죠. 그리고 서유희님, 신승우님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비가 내리니 차분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우리 유희님이 계신 그곳은 비가 내리는군요. 서상철님, 윤도현의 빗소리, 오늘도 강한 비가 내려서 논밭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최옥희님은요,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지금 딱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권순미님은 김태우의 사랑비요, 그냥 막 질러버리자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강슬기님은 이현우의 비가 와, 그리고 장우주님, 몬니저님도 보내주셨어요. 안태환님,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듣고 싶네요. 빗속을 걷고 싶은 날입니다.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혼나겠죠. 안태환님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우미숙님, 성영환님, 그리고 최성우님, 김윤숙님도 참여해 주셨고, 7692님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선우정아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수요일 해가 쨍쨍이네요. 고딩딸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병든 닭처럼 차고 있습니다. 은우야 너무 수고했다 하시면서, 이적의 다행이야 듣고 파요 하시면서 6176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환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새 아이의 엄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했었다. 하지만 첫째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 어린 게 우리 없으면 혼자가 될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둘째를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둘째를 낳고 둘째의 동생 다령의 셋째가 빛을 보게 된 거다. 아우, 왜 동생을 자꾸 울리고 그래. 엄마가 애기 찌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 아니 동생한테 발치기 하는 거 누구야? 아니 어디서 배웠어? 놀고 싶으면 가서 형한테 놀자고 해. 형이 안 놀아줘? 그럼 가서 형 뭐 하는지 구경해. 3살 터울인 애 셋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다. 남편이 퇴근하고 애 둘을 데려다 챙겨도 내 품에는 작은 아기가 잠들어 있다. 단 하루도 나는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이 없다. 자기야, 애들 다 잠들었거든? 내가 막내도 재울 테니까 가서 좀 누워. 자기 너무 피곤해 보인다. 문 닫고 가서 편하게 자, 빨리.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남편도 하는 일이 늘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에 투잡까지 뛰는 중이다. 집에 오면 늘어져 쉬고만 싶을 텐데 새 아이를 돌보다가 지쳐버린 나를 남편이 이리저리 챙긴다. 아, 자기야 왜 안 자고 이러고 있어? 축구 보는 거야? 빨래도 다 개놨어? 아, 그냥 두지. 내가 나중에 할 텐데. 왜 일어났어? 어? 막내 깼어? 어, 우는 소리 안 들리던데? 나 있을 때 푹 자도 된다고. 자기야, 안 잘 거면 이리 와서 앉아봐. 밤 늦은 시간, 남편과 나란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맥주 한 캔을 사이좋게 나눠 마시며 아이들 얘기 나누다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난다.
1: 아우, 말도 마. 큰애는 벌써 동생이 귀찮은가 봐. 글쎄, 아까 낮에는 둘째가 놀자 놀자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형이 안 놀아주니까 괜히 자는 애를 쿡쿡 찌르고 막 깨우고, 아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 둘째가 조금 에너지 넘치긴 해, 그치? 집에 있기 심심하긴 할 거야. 어쩜 애 셋이 다 이렇게 다르냐?

엄마 아빠의 삶은 아이를 중심으로 돈다. 각자의 그 작은 세상 속에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그거 하나 딱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였습니다. 김주연님의 사연으로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 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큰아들 7살, 둘째 아들 4살, 막내딸이 1살이래요. 어, 희성이, 주성이, 유나. 와, 진짜 이런 모습들이 쭉 펼쳐진다면 어후, 나도 결혼을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해봤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연님도 참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연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은숙님, 힘들어도 아이들 보면 행복하죠. 김옥현님, 셋맘 이해됩니다. 저도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다 큰 성인들이 되니 너무 좋아요. 셋 낳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 나 나중에 엄청 후회하는 거 아니야? 4190님은 세상에나 남편 일도 바쁘신데 가정까지 챙기시고 애 셋 대단합니다. 짱짱. 7408님 아이들이 많으면 어릴 때는 힘들어도 크면 아이들끼리 서로 돕고 돕더라고요. 사연자님네도 분명 다복하게 클 겁니다. 어우, 이보다 더 좋은 공감의 글이 없네요. 그렇죠? 0220님 서로를 위해 주고 아껴주는 알콩달콩 부부 멋지고 씩씩한 3명의 아이들과 행복 만땅으로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윤미래님의 목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향기.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김경자님, 대전이에요. 513번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318번 버스로 환승했는데 여기서도 라라랜드가 나옵니다. 오늘은 콩니의 날인가 봐요.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환승했는데 거기서도 라라랜드가 나와. 그리고 오늘 버스에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지숙님은 청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청주예요. 503번 버스 탔는데 라라랜드가 흘러나옵니다. 반가워서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와, 우리 503번 버스 기사님, 그리고 513번 버스 기사님, 318번 버스 기사님, 늘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 여러분들, 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496님, 콩 누나, 여기는 부산입니다. 127번 버스입니다. 오바 하시면서 오, 운행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잠이 쏟아집니다. 나 좀 살려줘. 알겠어요. 콜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남님, 까만콩콩디 주파수 막 돌리다가 방송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 오래된 팬으로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남님, 오늘 하셨어. 앞으로도 좀 좋은 인연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경우님, 와, 이분님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학창시절 야자 시간에 몰래 듣던 누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몰래 듣네요. 그때도 몰래, 지금도 몰래. 똑같은 컨디션이네. 나경우님 보내주셨고, 김용신님, 오늘은 후드티가 아니네요 하시면서 축축한 날씨를 잊게 하는 환한 쨍한 색깔을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또 보라를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9736님, 효자십니다. 이분 효자 감사합니다. 이건서님 또 문자 주셨고, 0236님, 장기래님 잘 받았습니다. 스트레칭하는 거 오늘 처음 보셨다고 하셨고, 신수님님, 임미정님, 김규식님, 신영섭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궁보선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생일이시래요. 궁보선님 해피 버스데이 투입니다. 이승환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띄워드리면서 저희 보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4km씩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일직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8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이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도 8km 어렵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제천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저분기점에서 삼락까지는 3km 정체,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비가 이렇게 올 거면 좀 시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폭염 소식도 같이 들리니까 날씨 한번 참 야속하죠. 자, 이럴 때일수록 컨디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의 압력은 그대로인데 바깥의 기압이 낮아지니까 몸이 짓눌리는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래요. 비가 오면 축 처지고 이것저것 쑤셨던 이유가 다 일리가 있는 거죠. 자, 덥고 습하고 축축한 장마 시즌, 몸도 마음도 두루 잘 챙기면서 우리 잘 넘겨봅시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프 이노진입니다. 김현식, 강인원, 권인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장마권, 아 장마비가 남부지역에부터 이번 주 초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아 7월로 미뤄졌다고 6월에는 그래도 아 장마 안 온다 하고 다행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고 덥고 습하고 열대야가 시작되는 것 같고 참 몸이 축축 처지면서 아, 조금 질환 있으셨던 분들은 더 아프실 겁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몸은 높은 기압인데 주변의 환경이 저기압이면 이 관절 마디마디에 있는 조직들이 좀 팽창을 해서 그러니까 저기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미세하게만 팽창이 되어도 그 주변의 신경 조직을 건드리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만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너무 내 자연의 섭리인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더 축축 처지고 스트레스 받고 괜히 짜증이 밀려오고 그러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겨내야 될 텐데 아 어떻게 좀 나아지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서로서로 아 걱정이 많은 장마철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스틴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좀 아, 꼬송꼬송 아 뽀송뽀송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아 오늘 지금은 좀 해가 떠서 아까 제가 이제 취침 기상할 때 탁 해가 떠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 우리 아들 일어나니까 해가 떴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침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전국적으로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이 많다고 하니까 특히 충청 전라북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길 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예, 어떻게 이 급급함을 뚫고 오셨는지 예, 뭐하고 계시는지 연락 좀 주십시오. 듣고 싶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또 특히 이맘때 우리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아, 오늘은 어떤 과거로 돌아가 와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 설렙니다. 자, 9804님이 신청하신 김완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맘때 우리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스윗드라이브 4주년 감사제. 저와 스트인 우리에게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퀴즈를 풀어보면서 커피 한 잔씩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트인을 사랑하는 애청자라면, 그리고 약간의 눈치 코치만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예, 긴 말 없이 퀴즈 바로 드립니다. 오늘은 딱 1년 전 오늘 7월 8일에 이맘때 우리입니다. 아, 지금 또 여의도는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네. 와, 저 비죠? 눈인 줄? 아니, 정말 비가 저렇게 한박비가 내려? 한박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 지역에, 서울 지역에 이렇게 게릴라성 호우가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갑자기. 헛다 갑자기 뭘까? 예, 1년 전에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었나 봅니다. 그쵸, 1년 전에는 6월 말부터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었으니까 그랬겠죠. 와, 근데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내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나는 거 맞아요? 예, 나는 거 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보고 제가 느낀 감정 뭐였을까요?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릴 겁니다. 음절 힌트 있어요? 아니, 감정을 그냥 뜻하면 돼요. 세 글자. 아, 뭐뭐다. 아, 뭐뭐다. 어허, 좋아요. 여의도에 엄청난 비가 진짜, 와, 한박비와, 와, 뭐뭐다. 이쁘다? 아, 네. 많이들 맞춰주실 것 같은데, 예.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버즈의 겁쟁이.

이맘때 우리 퀴즈 아, 버즈의 겁쟁이 들려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 노래 힌트곡으로 듣고 알았어요. 정답 알았어요. 근데 몰라요. 또 이제 정답 컷 나올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와,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재밌는 오답 있으면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김은실 님이 아, 또 모르겠다. 꼭 저 같은 반응이에요. 박태천 님도 어렵다. 어렵다. 2463 님은 곱다. 아, 곱다. 그쵸. 근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진짜 보통 비가 아니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어, 저거 맞으면 아프겠다. 아, 아프다.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0695님은 버즈의 겁쟁이가 나가서 겁난다. 겁난다. 어, 그렇지. 어, 한박비가 와, 겁난다. 오, 예, 문장에 부합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5853님은 겁먹다. 와우, 나 지금 겁먹다. 아니겠죠? 예. 5769님 저요 저요. 와, 폭우다. 밖에서 우리 송현선 PD 웃음소리 들으셨어요? 진짜 이렇게 웃어. 와, 진짜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송 PD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재밌는 오답을 한번 기다려봤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의도에 엄청난 비가, 와, 저게, 와, 비예요? 와, 거의 한박비가, 와,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 한박비? 맛있다! 라고 보내주시면, 한박스테이크 생각나서 우리 먹장이들이 맛있다라고 보내주시면 오답에 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맛있다는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정답 컷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또 여의도는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네. 와, 저 비죠. 눈인 줄. 한박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 지역에, 서울 지역에 이렇게 게릴라성 호우가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섭다 갑자기. 여기는 한겨울이고 저기는 스콜 기후요? 아... 아무 말 대잔치였네요. 무섭다. 예, 무섭다. 정말 무섭게 내렸었어요, 비가. 아, 진짜. 그래서 정답은 무섭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당첨되신 분들 한번 볼게요. 아, 무섭다. 요즘은 장마 같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는 엄청 흐렸는데 저녁 되니까 쨍해요. 근데 그래서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 쏟아 붓기 전에 한번 살짝 해가 빵긋 나오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자, 나비잠님 당첨되셨습니다. 정답 무섭다. 요즘은 새벽에 무섭게 내려요. 창문 열어놓고 자는 남편아, 비 다 들어온다. 문 닫아 하셨어요. 2963님도 축하드립니다. 아, 분명 매일 열심히 들었는데 아, 맨날 기억이 안 난다. 아, 진짜 내 기억력이 무섭다. 정답 무섭다 해주신 5505님 아우 재밌으시면서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7분 더 모셔서 총 10분께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릴 겁니다. 자, 커피 놓치신 분들 내일 또 찾아오십시오. 아이 재밌습니다 이게. 아, 이맘때 우리 퀴즈가 참 한결같고 좋네. 자,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우리의 자랑이죠.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예, 오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틴 주목. 파밤.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 예, 하고 싶은 말은 굴뚝 같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서 꾹 참고 삼키는 말들이 참 많죠. 예, 누군가를 향한 뭐 항의의 말이나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미처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나 아껴둔 고백도 될 수가 있겠네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노래 제목과 가수 꼭 붙여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만약 참여한다면 저는 랩곡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예. 조목조목 그냥 예. 수천자를 예. 예.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들어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유인음악가게에서 만나요. 김민우입니다. 사랑일 뿐이야.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자, 선곡 채택되시면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마음속에 담아뒀던 하고 싶은 말 오늘 시원하게 털고 갑시다. 샵에 잘 됐어예요. 오, 2499님이 구 남친에게 전합니다. 야, 나 결혼해.

우미정님이요. 왁스 오빠요. 남편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오빠라고 불러보래요. 듣고 싶다고. 아, 동갑인데 말이죠. 오빠? 하셨어요. 해주세요. 오빠!

성영화님, 신랑아, 오늘 후덥지근 너무 덥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임창정의 소주 한 잔.

0: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 청해 주신 고승민님. 요새 일상에 크고 작은 별별 일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빨리 별일 없이 사는 아주 그냥 평온한 일상을 갖고 싶어요.
1: 못할 거다 뭐냐 하면

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되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박유경님,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살아 내 살들아 제발 떠나가라. 큐오큐에 떠나가라.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3: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3: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1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인음악 가게에 하고 싶은 말을 주제로 예, 잘들 받아봤습니다. 자,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이 나갈 겁니다. 당첨되셨으면 홈페이지 선물방에 꼭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커피 두 잔은 우리 오늘의 센스쟁이에게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센스쟁이는요, 박다니님이십니다. 우리 다니님, 김동률의 감사를 청해 주시면서 오늘 아침 회사에 열무김치를 가져다 주고 출근하는 내 친구 미진아,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이번 주말에 맛있는 밥 꼭 같이 먹자 하셨어요. 아, 너무 정겹다. 출근하는 사이에 열무김치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아유, 이런 친구가 어딨어요. 엄마 같은 친구다, 그죠? 그래요. 박다니님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면서 이 좋은 노래 함께 듣죠. 그리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9km가량 정체 꾸준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5km 정체입니다. 이후로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더 지나 월곡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각각 3km씩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분기점 부근으로 정체,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회덕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2부 첫 곡으로 해피 버블 윈터플레이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8025님께서 아우 꿉꿉해 뽀송한 노래로 극복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 노래 딱 나가니까 다들 우리 스테인들이 딱 같은 마음으로 아 김은실님도 스테인 선곡이 꿉꿉함을 다 없애준다 하셨어요. 좋아요. 에이,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이 계절에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미온수로 딱 샤워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비누방울 놀이도 하시면서 개운하게 샤워를 마치면 진짜 너무 좋죠. 야, 자 이제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 뽀송한 느낌으로 수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피드박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이 이어질 겁니다. 자,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랬어요, 오늘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 나눠주시는 시간입니다. 사연 소개되면 선물 챙겨드리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피드박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실라!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드인에게 고하노니 퀴즈 풀며 살지어다. 스비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복숭아 아이스티 쿠폰
3: 숭아쿠
2: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바퀴 서밍에 이어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이었나이다. 자, 그러면 도착한 문자를 보겠습니다. 김정현님, H.O.T.는 전사의 후예에서 학교를 갔다 왔는지 출석, 결석 관리를 했는데 제키는 국영수 위주의 학습을 강조했구나. 진짜 저 정현님 말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퀴즈에 들려드리는 음악을 딱 이렇게 들으면 가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죠? 며칠 전에 전사회에서는 학교는 갔다 왔냐? 어? 뭐 이렇게 했는데 제키는
1: 어디서 뭐 이렇게 했었죠.
0: 참 라이벌로서 참 학생들을 대변하는 좋은 노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선욱님, 승학 후? 뭔가 승한 느낌. 아니에요. 뭔가 복숭아 아이스티 쿠폰. 뭔가 숭상할 숭자를 써서 한 거예요. 숭고한, 숭상하는 그런 종묘사직 뭐 그런 느낌을 담아서 승학 후! 이렇게 약간 예. 가 9765님은 서문탁의 사슬. 아쉽습니다. 아, 그 느낌은 아셨는데 제목이 틀렸네. 제목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작진이 이분을 맞다고 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그 갈팡질팡한 분이 계십니다. 아, 김수아님께서 서문태의 3인곡이요. 아드님 8월 제대 앞두고 휴가로 왔다 갔다 오늘 들어가서 다시 월요일에 오는데 왜 이렇게 샤워 시간이 기신지 또 오랫동안 화장실 쓰시라고 전 열심히 화장실 청소 중입니다. 왠지 3인곡 가수 서문태 왠지 그럴 법한데. 아, 예. 김수아님 일단 땡인데요. 예, 너무 저기 사연이 귀여우셔가지고

우리 아드님 또 8월 제대 이제 곧 제대 말년 명장인데 또 사회생활 적응하시느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봅니다. 김수아님도 예 선물 드릴게요. 재밌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제목과 가수를 말씀드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 노래였습니다. 아 제가 목소리 엄청 뭐 힘들겠다 뭐 쉬었냐 뭐 이러는데요. 어 소리가 안 나오네. 어쨌든 저 가성으로 한 거예요. 예. 둘 뭐 백성에게 있고 하느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대체 무슨 일을 하건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오. 오늘 정답은 서문탁의 3위인곡이었습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오답이 없었습니다. 서문태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자 당첨되신 분들 호명합니다. 서문탁의 3인곡 핏대 세워봅시다 하신 구지은님 축하드리고요. 이거 노래방 가서 부르려다가 목 나갔었어요 하신 성희정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틀려요. 아우 이쯤 어제는 트로트 잘하시더니 오늘도 퍼펙트 하신 안태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7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복숭아 아이스티 쿠폰 스마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선곡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공지사항을 딱 클릭하시면 거기 선곡표가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답 꼭 시원하게 뻥 뚫리는 서문탁 씨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3위인곡

고음 너무 시원해요. 강지훈님, 0321님. 아, 이거 제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곡이에요. 집에 가기 전에 코인 노래방 들러서 한 곡 시원하게 부르고 가야겠습니다 하셔서. 0321님 거의 락컷인데요. 이 노래를 제대로, 와, 그 음으로 원음으로, 오, 진짜 노래 잘하신다. 서문탁의 3위인 곡 오늘 스비드박 퀴즈 정답곡 듣고 왔습니다. 진짜 시원하죠. 뭐 처음에는 약간 마이너로 멋있게 백성의 깨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 후렴은 또 메이저야. 되게 신나 밝고, 아, 명곡입니다. 그죠? 김혜경님이 이 와중에 매장에서 졸다가 문탁의 언니 샤우팅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셨어요. 일어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수비또박 퀴즈 이제 마무리하고, 한 분 더 볼게요. 아, 이게 노래가 강렬하긴 했나 보네. 한보람님이, 한보란님. 문탁언니 노래가 역시 강렬하네요. 애를 겨우 재웠는데 잠 깰까봐 급하게 볼륨을 줄였습니다. 아이고, 소심하게 스피커 옆에서 귀만 바짝 붙이고 머리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애기가 깰까봐 급하게 끄시는 건 아니고 그만큼 또 줄여가지고, 하, 나 이 노래 좋아해, 이거는 들어야 돼 하면서 들으신 우리 한보람님, 네,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아, 스윗드라이 민호진입니다. 생방송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이제 오늘 일상 만나보는 오늘의 장면, 예, 만나보겠습니다. 자, 4428님이 신청하신 언타이틀의 사랑연가 준비해놨고요. 러블리즈의 종소리까지 들으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 5436님 스윗드라이브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고 나서 바라본 하늘에 우와 쌍무지개 선물이 떴어요. 저만 보기 아까워서요 재빨리 공유합니다. 아이고 사진 잘도 찍으셨다. 선명하네요. 보이는 라디오 올려놨습니다. 건물이 옆에 있고 살짝 건물을 싹 도니까 쌍무지개가 뿅 깔끔하게 이렇게 반겨주네요. 맞아, 장마철이면 살짝 갠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도 볼 수 있고 그런 기쁨이 있죠. 순간 포착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540님 딸이 비누 클레이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인디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고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해서 보냅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비누를 못 쓸 것 같아요. 아 사진 올려놨어요.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비누 클레이로 비누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는 키위 모양, 하나는 강아지 귀여운 모양, 하트 모양, 하나는 진짜 수박 같아. 와 따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촌이 저거 수박 먹을 뻔했어. 엄청 수박 올여름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내가 아 이렇게 배워 먹을 뻔했다니까. 아 비누 진짜 귀엽네. 저거 어떻게 씁니까 진짜. 쓸 때마다 키위가 점점 작아지겠죠. 아 그것도 귀엽네. 아 잘도 만드네. 3895님이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가 자기 이상형이요 퇴근할 때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를 듣는 남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까이 거 뭐가 어렵냐면서 콩을 깔고 5일째 퇴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 진짜 라디오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거예요? 아 덕분에 퇴근길이 두 배로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건 친구들 지인들에게 널리 전파해야겠죠? 이건 찐이다 그죠? 이건 찐이에요. 3895형님 95형 진짜 고마워요. 아, 콩 깔고 이렇게 아,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 소개팅으로 만난 분이 뭐 특정에 어떻게 이거를 들어야지만 나랑 사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이상형을 얘기했다는 건. 근데 그걸 맞춰서 또 해보시는 것도 우리 형님 착하시고 또 정 붙여가지고 이렇게 칭찬까지 보내주시니까 엄청 감사합니다. 예, 연락 계속 하고 계세요? 애프터 했어요? 예, 혹시 잘 되고 계신다면 우리 형님께 커피 두 잔 보내고 싶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홍보까지 잘 해주시네요. 0236님 어제 10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급한 거 드디어 다 마무리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휴무라서요 고향집 가려고 고속열차 타러 가는 중이에요. 이 마음이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날씨 때문이려나. 아무튼 집에 가서 푹 쉬다 올게요. 그럼요 일단 해내신 게 대단해요. 시간 계속 추가 시간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급한 것 싹 마무리했다는 건 이 책임감 어쩔 거야. 그래요 그렇게 뭔가 차분하게 일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급하게 하니까 뭔가 잘 해낸 것 같으면서도 성에 안 차고 이런 마음이실 텐데 잘하신 겁니다. 크게 지장 없을 거고요.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1: GGS coming from the 96 to the 97 Uptown boys are full effect.

업타운에 다시 만나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장면에 이어서 들으니까 문나희 님이 다시 만나줘? 소개팅 이후에 애프터로 다시 만나줘? 가사를 들으시면서 지금 아 가사 나쁘다면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김보라 님. 아니에요. 그 소개팅이랑 연결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나쁜 놈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면서 노래는 연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에 안정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노래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97년에 나왔고요. 저 대학교 2학년 때. 아 이건 저는 지금 시종일관 내내 그 정현주 씨 목소리와 랩이랑 그 윤미래 씨 발성 드럼 촥촥 하고 막 등등등등 깽용 동용 떼동뚱뚱뚱 아이드 베이스 듣고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가사를 듣고 계시네. 진짜 나랑은 안 맞아. 아니에요. 뭐 다 같을 수는 없죠.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스윗 드라이빙 오진님이라는 우리 스테인을 사랑합니다. KBS. 자, 0674님. 이 시간에 항상 막차 출발해요. 문자는 자주 못 보내지만 항상 듣고 있고요. 기분이 더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요. 3시간 운행 시작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오, 기사님. 충성. 아, 지금 예. 아, 버스 운행하시나 봅니다. 3시간 한 바퀴 돌면 이제 3시간이군요. 어이구. 그래. 식사도 하시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이제 자, 안전 운전 해야지. 착 하고 이제 스테인 틀어 주시면서 출발하시는 모양입니다. 0674님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저희 같이 달리네요. 그죠? 우리 0674님께 커피 한 잔 보내 드릴게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스테인의 일상 만나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연락도 오시고 연락도 주시고 진짜 정이 넘치는 그런 시간 항상 잘 덕분에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올려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노래 두 곡 또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1184님께서 날이 개면 기분도 좀 좋아질까요? 하셨거든요. 아 그럼요. 아까 오프닝 때 저기압 고기압 설명해 드리면서 구름 거치고 이제 고기압 영향권이 오면은 나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래로도 기분 좋아질 수 있겠는데요. 토이와 윤하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그리고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이렇게 두 곡 나갑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으로 진행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2시간 재밌게 잘 달렸습니다. 아, 8780님께서 급하게 5학년 딸아이가 내일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는데요. 꼭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디에게 화이팅의 기운을 부탁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급히 사연 보냅니다. 인디가 제 딸 이나경에게 힘 좀 불어넣어 주세요 하셨어요. 우리 나경이 화이팅! VICTORI 부회장 나경이 거 화이팅! 나경아, 근데 회장 선거는 내년인가? 6학년? 아, 그래, 우리 5학년이니까 부회장이구나. 난 왜 이렇게 우리 수도인들 자녀분들은 부회장 선거에 나가시나. 회장 선거는 안 나가더라고. 5학년이니까. 그래, 나경아, 부회장! 정말 덕망 있고 용기로우며 공부도 잘하고 여러모로 그냥 만인의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좋은 부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경이 화이팅! VICTORI 빅토리란 뜻이야. 우리 땐 이거 많이 외쳤거든. 337 박수도 있단다. 짝짝짝짝짝짝짝 이나경 화이팅!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았겠죠? 네. 자, 그리고 4520님께서 뭔가 시처럼 보고 싶다. 김범수 비 오니까 옛사랑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좋아. 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오늘도 선곡이 기가 막혔는데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4520님 덕분에 김범수의 보고 싶다 걸어놓았습니다. 정말 오늘도 잘 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주시는 우리 스틴들 사랑해요. 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흐름은 수월한데요. 다만 빗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대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쪽은 신갈 분기점 부근으로 3km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 도동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신축 이음장치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은 남한 산성 터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명터널에서 홍성 부근 갓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은 쇠운교에서 지흥 1교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 광제에서 한림 부근 갓길에서도 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병적인 도박꾼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소설을 써야만 했죠. 여러 작품을 무리하게 맞다가 위약금을 물어주는 일까지 허다했던 그는 결국 속기사를 고용하는데요. 그 속기사가 훗날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안나였습니다. 총명했고 반듯했던 안나, 그녀는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는 지독한 도박 중독을 끊어냈고 매일 규칙적으로 글을 쓰며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멸해 가던 노학자를 구한 건 결국 사랑이었던 거죠. 나 자신을 아끼고 구하는 일이 어렵다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마음은 먼 길을 돌더라도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될 겁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제이슨 브라즈 I'm yours.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8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안나를 만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 참말로 노답이었습니다. 노답. 예. 도박 중독자였던 데다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계약까지 맺은 상태였죠. 그를 구원한 건 속기사 안나. 아, 도스토옙스키가 그를 구상해서 말로 뱉으면 안나는 그걸 빠른 속도로 받아 적은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마감 시한을 딱 하룻밤 남기고 소설 도박꾼을 완성해냈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예,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를 좀 돌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곁에도 나를 더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드림팝 팀에도 그런 존재가 있죠. 예, 매일 이 시간 채널을 맞춰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조금 더 좋은 음악, 조금 더 나은 위로를 드리고자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뭘 밑밥을 저렇게 까나 싶으실 텐데 아시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앞으로 2주 동안 이상호의 드림팝 꼭 예,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2175님이 신청하신 제이슨 데룰로 Savage Love 들었습니다. 오늘 남자친구와 대부도로 첫 여행을 다녀왔어요. 앞으로도 자주 여행 다니고 싶네요.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설레고 즐겁습니다. 아, 첫 여행. 예. 그러시군요. 아, 얼마나 설레고, 네, 그러셨을까요? 짧게 쓰셨어요. 그냥 그 느낌만, 예, 전해줘 올 뿐입니다. 예. 그래요. 뭐 당일로, 예, 어디 뭐 그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좀 길게 여유롭게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죠.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8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293님, 지난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엄마 생신 파티했어요. 첫째 조카가 꽃 싸우고 둘째 조카는 즉석에서 편지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예, 추억에 오래 남을 파티가 됐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면서 외롭게 계시는데 자식 손주들이 함께하니 오랜만에 즐거우셨다네요. 아유, 그러게요. 얼마나 또, 예, 북적북적북적 사람 사는 것처럼, 그죠? 예, 혼자 계시다가. 아니, 그 가족들은 모일 수 있으나 모여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드리면서 뭔가 운다라는 건, 그 9293님 어머님께서 평소에 조카들에게, 예,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잘 대해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예, 안 그러면 조카들 자식들이 이렇게, 예, 생신에 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조카들이 생신에 오는 거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예. 그거는 평소에 이제 정말 교류도 좀, 뜸하긴 하지만, 예, 뜸하긴 하지만, 잘해주셨다는 그런, 예, 얘기겠죠. 예. 아, 그러니까, 편지 읽다가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와. 잘, 예, 진짜 사랑을 베푸시면서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예, 9293님 어머님, 네,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리고요. 제가

커피랑 케이크 쿠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씨, 예, 자주 들었는데 처음 사연 보내요. 서해안 혼자 캠핑 왔는데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석양과 라디오 좋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음악도 좋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아는 형님이 양홍석이 있는데 이게 오타는 아니겠죠? 예, 다른 분이겠죠. 처음 안 보내셨어요. 그 형님은 예전에 한번 보내고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보내셨다고 하니까 아니 또 캠핑을 또 좋아하거든요. 예, 그 형님이 감사합니다. 와, 석양과 라디오. 예, 해가 좀 길어져서 예, 드림팝할 시간이어도 이렇게 좀 뭐 저 멀리 이렇게 석양이 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는 이제 어둑어둑해질 텐데. 아, 송승호 씨가 신청하신 저스틴 팀버레이크 Can't Stop the Feeling 그리고 브루노 마스 Just the Way You Are.

저스틴 팀벌레이크 Can't Stop the Feeling 송승호 씨가 신청하셨고요. 브루노 마스 Just the Way You Are 두 곡이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5367님, 많이 걸어야 하는 마트를 애용해요. 집 앞보다 저렴하거든요. 오늘은 생선, 고기, 우유, 냉동식품들을 너무 많이 사서 낑낑대며 집에 가다가 결국 대학생 아들에게 SOS 쳤습니다. 웬일로 불평 없이 나와서는 짐 들어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얘를 자주 좀 이용해야겠어요. 많이 걸어야 하는 마트를 이제 애용하시는 게 뭐 저렴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걸으시면서 약간 운동도 되고 예, 그러셔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뭐 수박이나 약간 무거운 뭐 과일 예, 이런 식품들은 예, 괜히 갔다 싶어요. 배달 시키면 되는데 예, 아 요즘 같이 예, 저기 불쾌지수 높아지고 습하고 덥고 예, 이런 날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덥습니다. 예, 일단 지쳐요. 예, 지치니까 아드님한테 너 운동해야지 이렇게 운동할 겸 좀 나와 그렇게 하시면서 뭐 시원한 것도 하나 이렇게 사 주시고 예, 뭐 길진 않지만 짧은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 뭐 얼마나 좋아요. 예. 자, Lighthouse Family High.

린킨 파크 Up From The Bottom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8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761님, 여기는 김천이에요. 전 40대 아줌마입니다. 초아들과 함께 운동 나왔어요. 손잡고 다정히 걷는 모습을 상상하며 나왔는데 혼자 저 멀리 뛰어가네요. 이럴 거면 혼자 나왔죠. 같이 나와준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나요? 아들 엄마랑 같이 좀 걷자.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게 사춘기가 이제 올랑말랑 울랑말랑 왔다갔다 할 때인데 뭔가 그 엄마에 대한 애틋함도 있긴 하면서 또 예, 괜히 또 싫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손잡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좀 애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좀 스킨십을 좋아하고 그게 좀 장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사춘기가 와도 왜 엄마 아빠가 가끔씩 이렇게 왜 엄마 아빠 기분에 안아주려고 막 시도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아이들이 이게 무슨 왜 날 안아 왜 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표정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제 슬슬 이게 올 때죠. 그러게 그냥 이렇게 뭐 잡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슬쩍 잡아보세요. 예, 맛있는 거 좀 사준다고 예,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뭔가 그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그게 간파가 되면 아이들도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이렇게 무드가 형성이 돼야지. 4577님, 종로에서 소개팅하고 결혼했어요.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게 또 무슨, 네?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결혼했어요 하고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왜 지금 안 써주신 겁니까? 제가 왜 함부로 상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4577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아예 그냥 소개팅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그렇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예. 네. 근데 뭐가 그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 뭐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너무 좋고 행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결혼하셨을 당시에는 그 마음을 쭉 이렇게 이어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혼해서 좋은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좋았던 것들 있으실 겁니다. 1253님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오늘 퇴근 후에 마눌님과 떡갈비에 쇠주 한잔 했네요. 10년 연애 후, 와, 결혼 18년 차 50대 부부인데 아직도 알콩달콩하답니다. 부럽죠, 꿈디? 예. 많으세요. 예, 알콩달콩한 분들 많으세요. 예. 1253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야. 뭐 이제 부부라는 게, 예,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뭐 권태기도 있고, 뭐 좀, 예, 서로에게 좀 이렇게 소홀할 때도 있고, 예, 감정이 좀 무뎌질 때도 있는데,
1253님은 꽤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예. 부부는 정말 서로 노력을 해야 이 감정도 좀 살아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부부니까 뭐 그냥 쭉 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씀이 참 부럽네요. 예. 1253님. 자, 서귀포 미영님이 신청하신 One Republic, Apologize, 그리고 Daughtry, Home.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이 두 글자는 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던 택배가 대문 앞에 뭐뭐, 내 인생의 황금기가 뭐뭐. 자, 여기서 뭐뭐에 들어갈 동사는 뭘까요? 힌트, 모네스킨 Are you ready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정답이 나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왔다, 2번 갔다, 3번 봤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위제로
2: 소화불량 제로제로
1: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모네스킨 Are You Ready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왔다 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나탈리 머천트의 Life is Sweet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해제됐던 충청 지역의 호우경보가 재발효됐습니다. 현재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특히 밤사이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침수 우려 지역에 계신다면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또 주행 중 집중호우를 만나게 된다면 타이어의 절반이 잠기기 전에 미리 우회하시고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차량 내 외부의 물 높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두 건의 고장난 차 구간이 있습니다. 한강대교 부근 5차로와 가양대교 목간 4차로 각각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차단돼 뒤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홍원기 씨가 신청하신 스키터 데이비스 서머송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Dire Straits, Your Latest Trick 들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성호 씨, 50대 남성 청취자예요. 갱년기가 살짝 있고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데 사춘기 아들이 아빠인 저를 오히려 많이 위로해 줍니다. 한 번씩 신경전도 있지만 아빠를 배려해 주는 모습에 또 배웁니다. 아들아 고맙다. 네. 얼마나 아빠를 보고 있으면 딱 했으면 예, 아드님이 이렇게 자처하고 나섰을까요? 아, 우리 아빠 너무 외로워 보인다. 우리 아빠 너무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것 같다. 엄마한테도 당하고 누나한테도 당하고 당한다기보다는 예. 이성호 씨도 이제 뭐 갱년기 예 갱년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신체적으로도 뭐 변화가 있고 감정도 뭐 들쭉날쭉하고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컸기 때문에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아이들은 또 각자의 또 삶이 있는 거고, 아내하고는, 예, 일부에서 소개드렸다시피, 진짜 그렇게, 노력을 서로 이렇게 해도, 가장, 결국에는 옆에 곁에 남는 거는 남편하고 아내인데, 그두 사람이 이렇게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이게 뭐 잠깐이긴 해도, 좀 슬플 것 같아요. 그, 안 그래도 이제, 외로운데, 내 곁에 있다는 사람이, 나를 좀더 왜, 아니,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내 그냥 감정이나 느낌이 그런 거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중학생 아들이 이성우 씨 생각하셔서, 예, 위로, 와, 위로? 어우, 위로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위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위로의 이응자도, 예, 네,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이성우 씨가 아드님이랑 좀 이렇게 친구같이 평소 때 대화도 많이 하고 편하게 이렇게 잘 지내셨나 봅니다. 좋네요. 예, 네, 진짜 고마워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성우 씨가 해주실 거고요. 예. 이성우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연경 씨, 마흔 중반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끊임없이 짜증내는 아들 때문인지, 예,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배달 음식으로 저녁 때우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기분이 끊임없이 가라앉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하셨어요. 무작정 나가는 겁니다. 예. 뭐,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하죠. 뭐,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아이들 뭐 챙겨줘야 될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집안일도 있고, 예, 뭐, 회사 다니시면 뭐 회사 일도 있고, 뭐 이러시는데, 이럴 때는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작정 밖으로 나가셔서, 뭔가 그러니까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예,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마음이 꼬이기 전에, 그 매듭을 좀 푸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방법, 그래서 좋아지셨다면 그 방법을 그냥, 예, 때때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기분이 저는 끊임없이 가라앉을 때요. 예. 저는 끊임없이 가라앉을 때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건드리면 안 돼요, 저를. 예, 그리고 뭐저 대답도 잘안 해요. 그럴 때 그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이제 기운이 약간 차오르면 그때 이제 뭐 나가든가 예, 뭐 다른 걸 하던가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가라앉을 때는 아무 의욕도 안 생겨요. 신연경 씨만의 아마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그리고 엘라 피츠제럴드, Black Coffee.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Ella Fitzgerald, Black Coffee 두 곡이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890님, 매일매일이 행복한 군산 배경희예요. 드림팝 들으면서 의상 만드는 중입니다. 옷 만들기가 제 취미거든요. 고급 원단으로 최고급 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흥얼거리면서 더 즐겁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이 옷 만드시는 분들에게 직접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배우셨을 수도 있, 뭐 저도 배우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배워서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아주 뭐 예쁘거나 세련되거나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 그 감각을 살려서 와, 참 부럽습니다. 이런 재주가 지신 분들. 예,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딱 몸에 맞는 옷을 만들지?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진짜.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 보면, 오, 진짜 거의 뭐, 30분 만에 이렇게 기성복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러니까 달인, 예, 달인인 거죠. 아, 보고 진짜 입이 떡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 옷도 다 만들어, 근데 가족들 옷을 만들어주면 또 가족들이 이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제품 사고 싶은데.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 만드셔서. 예. 백영희 씨도 혹시 가족들 옷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예, 부러워요. 예. 자, 바브라 스트레스 앤드의 Woman in Love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중에서 니콜라 피오바니 라 노테 디 파볼라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8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은경씨, 꿈디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토이스토리 보고 또 펑펑 울고 왔어요. 아마도 이번 에피소드가 토이스토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장난감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서글프더군요. 토이스토리 저는 시리즈를 이렇게 보진 않아서 이렇게 예 띄엄띄엄 봤는데 아직 안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떤 때는 애니메이션을 뭐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메시지가 예, 분명하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좀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그냥 일반 영화보다 더 마음이 정화되는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김은경 씨. 또 펑펑 우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도 보고서 왠지 그 제 감정선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예, 봐야겠습니다. 정일해 씨. 예, 수영 배우느라 3개월간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네요. 집 나간 부력 찾느라 드림팝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수강생 추첨에 탈락했네요. 예, 본 취미인 신청곡 리스트를 채우기에 다시 몰두하렵니다. 인기가 많은가 본데요? 와, 추첨까지 해야 될 정도면 예, 예, 와. 아, 또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또 수강생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예. 겨울에는 또 이제 한땀 뜸했다가 예. 아, 수영 3개월간 하셨군요. 다음에 또 뭐 되실 수도 있겠죠. 예. 아, 비비 와이너스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Love Thing 듣고요. 에릭 베넷 인디 엔드.

정일혜 씨가 신청하신 비비 와이너스 러브 땡 그리고 에릭 베넷 인디엔드 두 곡이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 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박순섭 씨, 세월이 왜 이리 빠를까요? 오전에 여친 만난다고 나간 둘째 아들이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네요.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대니까 마냥 즐겁고 헤어지기 싫을 때죠. 저도 그때 남편과 그랬으니까요. 이 시간이면은 뭐 몇 시를 얘기하시는 거지? 예, 10시 전 아니에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예. 아니 뭐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늦는다고 해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예, 뭐 외박을 하고 들어오는 거가 아니면, 예, 그거는 이제 한 집에 살면서의 어떤 최소한의 예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독립해서 살면 그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황순영 씨,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들과 1박 2일로 놀러 가고 아이들도 모두 나가고 혼자 드림밥 듣고 있는 이 시간 참 좋네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씨가 신청하신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타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카멜의 롱 굿바이스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본의 한 수족관이 시설 보수공사로 임시 휴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멘탈이 약하기로 유명한 개복치 한 마리가 잘 먹지도 않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거라곤 늘 있던 관람객이 사라진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육사들은 고민 끝에 사람 모양의 입간판을 수족관 앞에 세워뒀다는데요. 놀랍게도 개복치는 그때부터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관심은 나를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혹시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제가 늘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 아시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사랑했나 봐 윤도현의 노래로 7월 8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와 진짜 오늘 너무 습하고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관심이 필요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김현우님도 오늘 습도에 적응이 안 되는 하루였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요. 습도가 높아지면 또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소영님, 저 방금 방울토마토 하나가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찾을 수 있나요? 나중에 말린 토마토로 발견될 것 같은데 너무 집착하진 마시고요. 왜냐면 바닥 밑에 이렇게 막 떨어진 거 주술려다가 그 디스크가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몸이 더 중요하니까요. 임여선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병원 투어 했습니다. 딸이랑 먼 길을 같이 다니면서 검사받고 처방받고 병원은 멀쩡한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유독 더 피곤하네요. 큰 병원일수록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해야 할 검사도 많고 정말 네 가서 너무너무 진이 빠져서 돌아오곤 하는데 그래도 잘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오늘 보람 있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든든한 야식 선물, 빰빠라밤, 햄버거 세트에 후식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1: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그대와 나의 사랑을.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의 노래였어요. 2286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든든하고 달달한 간식 햄버거 세트 플러스 소프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 있어요. 5681님, 오늘 휴가라서 시험 끝난 딸이랑 쇼핑했어요. 근데 하도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아파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우리 딸이 창밖으로 보이는 식당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는 거예요. 배가 많이 고픈가 저녁 빨리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집에 내리기가 무섭게 못 참겠다면서 근처 피자집으로 달려가서 피자 한 판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더라고요. 배고프다는 피자를 먹기 위한 미끼였더라고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게 집밥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정말 집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지만 이때는 너무너무 바깥 음식이 맛있잖아요. 계속 아마 피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시험 끝났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줘야죠. 권기현님, 저는 오늘 퇴근길에 복싱학원에 들렀어요. 링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샌드백을 치는데 가슴 속 깊이 쌓여있던 직장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땀범벅된 거울 속 제 모습 오랜만에 참 남자답고 멋져 보였습니다. 와, 복싱 학원을 그래도 꽤 다니신 느낌인데요. 샌드백이 팀장님인 거죠? 아니면 부장님? 아니면 미운 동료? 네, 꽝꽝 치면서 날아가는 스트레스를 바라보며 네, 거울 속에 비친 나. 아, 좀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젖은 머리. 예, 땀에 젖은 이 표정. 하, 역시 난 멋져. 네, 이런 느낌. 잘하셨어요, 기현님. 나를 내가 멋지다고 해주지 누가 멋지다고 해주겠어요. 6709님. 비오니 남편이 배추전 먹고 싶대서 노릇노릇 맛있게 부쳐줬더니 옛날 엄마가 해주던 맛이 아니라네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 배추전. 네, 6709님은 엄마가 아니니까요. 아, 저는 그냥 배추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 오면 정말 전이 땡기긴 해요.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이도원님 신청곡이에요.

크러쉬의 뷰티풀 1339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아니, 이건 또 누구 거래?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현관에 못 보던 우산이 있다. 우산이 바닥에 내팽겨 쳐진 상태를 보니 범인은 보나마나 중학생 아들인 것 같은데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들고 나갔던 우산을 어딘가에 꼭 흘리고 와서 우산이 하나씩 없어지는 경우는 많았지만 없던 우산이 생긴 건 처음이었다. 저 우산 누구 거야? 비 온다고 남의 우산 막 가져온 거 아니지? 아니야, 내 친구 거야. 네 우산은 어쩌고 친구 걸 들고 왔어? 내 우산은 딴 친구가 들고 갔어. 그 친구는 자기 우산은 어쩌고 네 우산을 들고 갔어? 몰라, 또 누가 들고 갔나 보지. 이게 대체 뭔 소린지. 아들 말로는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가 자기 우산도 돌아올 거라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좀 웃겼다. 남자아이들이라 비만 안 맞으면 그만이니 니꺼 낼 거 없이 자기 우산을 아무렇게나 내어주고 또 남의 우산을 아무렇게나 가져오는 거겠지 라고 이해했다. 하긴 그러고 보면 우산만큼이나 내어주기 좋은 것도 없다. 나도 그렇다. 비 맞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나는 햇볕이 쨍한 날에도 가방 안에 항상 작은 우산을 하나씩 넣어 다닌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무조건 커다란 장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그럴 때마다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이거 쓰고 가, 난 하나 더 있어 하며 선뜻 내어줄 때가 많다. 하지만 우산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를 같이 나눴었을 때 마음의 기울기가 확 쏠리고 만다.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나란히 걷는데 어느새 축축하게 젖은 남편의 한쪽 어깨를 보고 그 순간 왠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신혼 때는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면 먼저 퇴근한 사람이 버스 정류장 앞까지 우산을 가지고 서로를 데리러 가던 다정한 기억도 남아있다. 그때는 여분의 우산이 있어도 굳이 둘이 하나를 같이 쓰고 온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칼같이 각자 하나씩 쓰고 오는 거 보니 우리도 점점 사랑보다는 의리로 똘똘 뭉친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야근하고 이제야 퇴근 중인 남편을 마중 나가볼까? 남편은 과연 나를 반가워할까? 무서워할까?

유나의 우산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뭔가 어떤 포인트에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반했던 혹은 아내에게 반했던 그 순간이 있으신가 봐요. 4719님은 급정거하는 차 안에서 제가 앞으로 쏠릴까봐 막아주던 그 순발력과 배려에 결혼을 결심했었어요. 그렇게 딱 꽂히는 순간이 있나 봐요. 와, 이거 되게 멋있는 매력 포인트네요. 지금도 그러시나요? 네, 갑자기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게 또 중요한데 궁금해집니다. 0818님, 여긴 전남 광역특별시입니다. 비가 이슬비처럼 내리네요. 전 퇴근하고 가까운 공원 근처에서 차박해요. 비소리 들으며 밤그대 들으니 편안한 나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와, 지금 이렇게 비를 바라보면서 차박을 하신다니. 정말 낭만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되게 꿉꿉한 느낌인데요. 그래도 그게 좋아서 이렇게 또 많이들 비 오는 날 차박을 하시고 캠핑을 하시고 그런 거겠죠? 멋지십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은요. 남편분이 아내가 마중 나온 거 보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처음엔 좀 무서워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러이러해서 옛날 연애 시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중 나왔어 얘기하면 분위기가 금세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김에 또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비 오면 귀찮기도 하지만 나름 비 오는 날에 낭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 마음속에 저장된 비 오는 날의 추억 꺼내보면 어떨까요? 어릴 적에 비에 홀딱 젖은 채로 마음껏 뛰어놀던 추억부터 누군가와 같이 우산을 나눴었던 달달했던 추억, 여행가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방 안에만 갇혀 있었던 난감한 추억까지 비 오는 날의 추억은 뭐든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341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하현상의 장마.

0: 이현우의 비가 와요. 엄혜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하현상의 장마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의 추억 나누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추억은 낭만적인 것과 굉장히 현실적인 것 이렇게 또 양분되는 것 같아요. 박대성님, 초등학생 때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은 거들 뿐. 친구들이랑 빗물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뛰어다니다가 집에 가면 옷이 더러워져 있으니 엄마한테 혼났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신났던 추억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물웅덩이가 재밌고 좋고 그렇죠. 어른 되면 어떻게든 안 빠지려고 신발 양말 안 버리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웅덩이만 골라서 막 첨벙첨벙 다니잖아요. 김순영님, 저는 곱슬머리라 습도가 높은 비 오는 날은 절대 소개팅을 잡지 않았어요. 이 곱슬머리가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런데 15년 전 갑자기 쏟아지는 장맛비에 부스스 파마머리처럼 된 저를 보며 와, 파마값은 그냥 버셨네요 했던 남편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머, 이렇게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이게 사실 남편님이 처음 딱 순영님 보고 호감이 있었다면 이 곱슬머리가 부푼 모습조차도 아름다운 컬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다 예뻐 보이면은 인연인 거죠. 0316님, 엄마랑 처음 제주도 여행 갔었는데요. 둘째 날 제주에 태풍이 상륙해서 하루 종일 호텔에만 갇혀 있었어요. 방 안에서 뉴스랑 일기예보만 계속 보다가 호텔 앞에 해장국집 가는데 우산이 바로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비가 가로로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제주가 여름에 좀 태풍이 심하게 몇 번 오곤 하죠. 이 태풍은 이렇게 뭍에서 겪는 태풍이랑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특히 바람. 와, 그 바람에 비가 같이 내리면 엄청납니다. 최성미님, 1994년 대학 새내기 때 좋아하던 같은 과 여학생에게 용기 내어 고백하려고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프리지아 꽃다발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고백했어요. 그 애도 허락해서 첫 연애를 했죠. 지금 어디서 잘 지내는지 비 오면 가끔 생각나네요. 아니, 지금은 연락이 끊기신 거예요? 같은 과 CC였는데 어떻게든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또 괜히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서 그만. 9058님, 세차하면 하루도 안 지나서 비가 꼭 왔는데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게으른 녀석이 세차하면 비 오는겨. 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세차를 그냥 영원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2891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장재인의 여름밤.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악뮤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브레이징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치기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8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존 박의 이상한 사람. 존 박은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고요. 2012년 미니 앨범을 통해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2019년 방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OST 수록곡인데요. 김이나가 가사를 쓰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 구름이 그린 달빛 OST에 참여했던 음악감독 개미가 작곡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가 알던 세상은 모든 게 어려웠는데 몰랐었던 모든 곳이 아름다웠다.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0년 방영된 지창욱, 김유정 주연의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이 작품은 편의점 본사 홍보팀에 다니다가 사표를 던지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편의점 점장이 된 최대현이 아르바이트생 전샛별을 만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알고 보면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두 사람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해결해가는 드라마입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아야세 마루의 단편 모음집 감각의 정원 중 한 구절입니다. 누구나 확실한 내 편이라고 믿은 품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경험이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을 맡길 곳을 갈구하게 된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존박의 이상한 사람, 10cm의 봄 투 러브, 로이킴의 봄봄봄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OST에서 강다니엘의 썸띵, 쥐드래곤의 무죄,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신승훈의 Loving You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소은의 키친.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며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은 가장 시끄러운 계절이자 모든 게 가장 풍부한 계절이에요. 대표적인 여름의 소리라 하면 빗소리겠죠. 모기소리, 새 우는 소리, 이제 곧 매미소리도 들리게 될 겁니다. 비 온 날엔 거리에서 나무와 흙냄새가 나고요. 여름의 과일은 한 입만으로 단맛이 가득 퍼집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바다로 또 산으로 가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계절도 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을 각자의 방식으로 추억하곤 합니다. 이 긴 여름이 올해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포지션의 Summer Time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여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덥고 습한 이 여름날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중이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곳이 있을 테고요. 그쳤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는 그런 곳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원하고 달달한 사연, 이번에 라라랜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 빠지게 문자 폭탄 한번 맛 좀 보자요. 오늘도 2시간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님, 언니 여기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거 봐요. 여의도는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흐린 정도? 근데 분당에서 올 때는 분당에는 조금 비가 날리기는 했었어요. 학생들 학교할 때가 되니까 소강 상태네요. 임미정님 문자 이렇게 써주셨고 4459님 어떤 문자를 주셨을까요? 4459님 퇴근하고 차에서 라디오 딱 켰는데요. 썸머타임 노래가 나오네요. 흔들어 제껴! 노래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흔들어 제껴! 그리고 강도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콩디, 저 어제 처음으로 매미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매미 벌써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아주 우렁차게 울더라고요. 이제 매미 시즌 시작입니다. 강도환님 보내셨고, 이거 오랜만이네요. 스와일리요? 하쿠나마타타 닉네임을 쓰시는 분. 본연이 안녕하세요. 더위와 습도를 한껏 품고 있는 울산입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여름을 달려보아요. 우리 닉네임처럼 모든 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걱정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를 사용하시는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끼어들기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많이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가지만 이번 주는 1주년 감사제 주간입니다. 코너마다 선물이 더블이야. 그러니까 많이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선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 문이 열립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 어떤지, 마음의 날씨는 어떤지 이것저것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2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골고루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그거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프로텍테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특히 비가 와서 우산 쓰고 집 앞에 뚝방길을 걷고 있습니다. 066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사님, 본디 지금 밖이에요. 문자 못 보내요. 예약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냥 잘 듣고 있을게요 하시면서 이 하나하나 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약 손님이 우선이니까 어여어여 일보시기 바랍니다. 1294님,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어우, 첫 문장부터 좋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4944님 문자 좀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방송부터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취하고 있죠. 오늘 회사에 다닌 지 4년 되는 날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콩디가 축하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4944님이 보내주셨는데, 암요, 축하해드려야죠. 이 문자 보내주신 분은 사랑스러운 미경씨입니다. 사랑스러운 미경씨 축하합니다. 그리고 4년, 10년 늘 건강하게 회사 생활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94님하고 4944님에게 캐러멜 마키아또 한 잔씩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디, 오늘 날씨가 왜 이럴까요? 아, 요즘 날씨 정말 뒤죽박죽, 지 마음대로예요, 지 멋대로죠.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0095님이 보내셨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매장에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죠. 어떡하지? 라라랜드 들으면서 기분 전환 해볼래요 하셨습니다. 아, 우선 문자는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목도 좀 시원하게 컨디션을 좀 바꿔보시라는 의미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7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문자 주셨어요. 아들 학원 끝나고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며 기다리니 지루하지 않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때맞춰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들으시고 또 지루하지 않다 느끼시다니,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문자가 있겠습니까? 9518님,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어? 아, 문자를 똑같은 걸 두 번 보내셨구나. 아무튼 두 번 소개돼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서태지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의 와이어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서태지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라이브 파이어 듣고 왔고요. 6951님이 장문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눈에 확 띄네요. 글이 기니까. 제가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8년 전 정든 서울을 떠나 이곳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번듯한 IT 회사의 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가올 미래와 노후 그리고 본인의 오랜 꿈을 위해 큰 결심을 하더라고요. 무려 50대의 나이에 자동차 전문 대학에 다시 입학해 밤낮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당당히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하던 자동차 관련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오래오래 라라랜드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6951님이 언니 하시면서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잘 읽었고요. 우리 남편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네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951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최영옹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옹님이 1등의 주인공을 거머쥐셨습니다. 콩디, 저 오늘 작정하고 1등 노려봅니다. 됐어, 됐어. 1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으로 해야 1등 할까요? 하시면서 생각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1등 하셔서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안 되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셨어. 우리 김현수님 포기하셨어. 처음부터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옥주님은 콩디 군산에 비가 퍼붓더니요. 수확을 앞둔 옥수수는 쓰러지고 붉어지는 고추는 넘어져 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쭈니지아님, 저는 선선한 가을이 좋더라고요. 더운 여름을 잘 보내서 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계절 가을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쭈니지아님은. 그리고 3412님, 저도 대전입니다. 대전은 지금 호우주의보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 돋게 운동화가 다 젖어서 찰팍찰팍 소리가 나겠어요. 찰팍찰팍 소리가 나겠어요. 본다방 들으며 위안 삼아 봅니다 하시면서 3412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비가 오면 우산이 있는데도 비 맞는 게 좋아서 이 찰팍찰팍 소리 내면서 일부러 걷고 홀딱 젖어서 집에 들어가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신우이님, 콩디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찐 옥수수와 국화빵의 냄새에 헤어나올 수 없어서 사왔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 비 오는 날 먹으니 더욱더 맛있네요. 부럽쥬 하셨습니다. 약 올리기 있기 없기. 난 먹고 싶다 나도. 3167님, 와이프가 48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뭔가 기념이 되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예전부터 이보님의 팬이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와이프가 자기도 이번 언니의 팔찌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매번 말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48번째 생일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팔찌를 이쁘게 만들어서 저 팔찌 받으실 분 리스트 한 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막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성을 담아서 한올 잘 따서 이쁜 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7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와이프님께서 손목이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그리고 어떤 컬러를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 이분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섭섭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많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의 사연 전달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짜르륵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윤하의 빗소리, 또 클래식 콰이의 젠틀 레인, 이렇게 두 곡입니다.

뮤직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이승철님의 오직 너뿐인 나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ETV에서 한가위 대기획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릴 거고요.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21일 밤 12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티켓을 오늘 라라랜드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시간에는 이승철 플레이리스트 2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이승철의 명곡들, 최애곡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노래와 함께 티켓이라고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늘 10분 뽑을 거예요. 1인 2매씩, 그러니까 총 20분이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승철 씨의 노래 선곡해서 최애곡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20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구마구 그냥 쏴드릴게요. 이승철의 오직 너뿐인 나를, 오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뮤직 is magic.

굴세 OST 인연.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한답니다. 성도 이쁘고 이름도 너무 예쁘시다. 차다유님. 그리고 3193님 이승철의 인연 듣고 싶다 하셨어요. 드라마 불새의 주제곡이죠. 이 노래 들으면 드라마 장면이 다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씨의 목소리입니다. 인연.

이승철 씨의 노래는 다 좋죠. 저는 말리꽃을 참 좋아합니다. 백대완님. 그리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콩디 부탁 들어주실 거죠? 암요. 운하늘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말리꽃.

이승철의 오늘도 난 듣고 봐요 콩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는 나를 위해 신청합니다. 8363님. 비가 와서 그런지 온몸이 무거워요. 무거워. 몇 안 되는 이승철님의 댄스곡이 필요합니다. 콩디 필요해. 그래서 띄워드릴게요. 신기루님이 시청하셨습니다. 이승철님의 오늘도 난.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희용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보님 반가워요. 이 시간 헬스장의 상상 청취 중입니다. 이승철 너무 좋아하는 노래 신나요 하셨습니다. 신나 명곡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윤순서님 여기는 평택 아파트 현장입니다. 날씨가 너무 습하네요. 이승철님 노래로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8968님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싶어요. 힘들 때는 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뮤직 매직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띄워드리겠고요. 오늘 뮤직 매직 얼마 있으면 또 콘서트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정말 히트곡 대곡들이 참 많은 이승철님의 명곡 플레이리스트 2탄으로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는 저 이분이 다 뽑았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 공연에 가서 콘서트에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 정말 간절하신 분들,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10분을 뽑았습니다. 2부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았거든요. 저희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송하윤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뽀니큰 언니. 저는 중2 빵집 딸 하윤입니다. 학교 갔다가 부모님 빵집에 오면 늘 라라랜드가 켜져 있어요. 저도 듣다 보니 언니의 팬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이 뽀니큰 언니의 왕 애청자신데 라디오 들으면서 참여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이름이 불리는지는 내기를 하시는데 맨날 꽝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보니큰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잘 부탁드려요. 저도 부모님 옆에서 매일 잘 들을게요. 보니큰 언니 사랑해요. 꼭 뽑아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삐삐밴드의 아주 컬러가 확실한 그런 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우리 중2 하윤님이 꾸며주셨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귀엽다 하시면서 7692님 이재숙님 너무 귀여워. 우리 안병숙님 오셨습니다. 목소리 애기애기하네요. 크크크. 박정란님 아 사투리 치명적이다. 너무 귀여워 사랑해요 하셨고 7408님 귀여운 애청자네요. 부모님께 애교도 많을 듯해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의 라방 우리 하윤 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로고송 가요제 했을 때 그분만큼이나 오늘 굉장히 말이 빠른 우리 중2 빵집 딸 하윤 양이었습니다. 조금 번역을 좀 해드려보면 학교 끝나고 부모님 빵집에 가면 늘 라라랜드가 켜져 있대요. 그리고 덩달아서 듣다 보니까 언니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니 큰언니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뽀니 큰언니의 왕 애청자인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참여를 자주 하신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이름이 불리는지 내기를 하신대요. 근데 맨날 꽝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꽝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뽀니 큰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은 다 안 되셨는데 우리 하윤님은 와, 한 번에 이렇게 또 뽑히셨어요. 먼저 마이크 빌려가신 송하윤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 저도 부모님 옆에서 매일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지금 빵찜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송하윤님 가족 모두에게 제가 이 선물에 비즈팔찌 3개를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리스트 꽉 찬 거 그냥 날 잡고 제가 각 잡고 한번 만들어 보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자, 자 여러분 주인공 뽑겠습니다. 주인공 이승철님의 콘서트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10분을 뽑았습니다. 100단위에서 한 분씩 뽑았습니다. 골고루 진짜 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5908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전화 누가 걸고 계신데 저 생방송 중입니다. 6시 이후에 좀 걸어주세요. 95908님 오늘도 3일째 신청을 해봅니다.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티켓 하셨습니다. 운명에 맡기신대요. 대실 운명이셨네.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0864님이 되겠습니다. 티켓 플리즈. 결혼 30주년이시래요. 저에게 우리 아들에게 무한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5250님이 되겠습니다. 콩디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가고파요. 이승철님 콘서트 뽑히셨습니다. 5042님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작년 겨울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울해하는 엄마를 위해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콩디 언니 부탁해 하셨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섯 번째 8771님 왕십리 그리고 신당동에서 어학원 스쿨버스 운행하며 잘 듣고 계시다는 8771님입니다. 까만콩 이보님 식당 운영하고 있는 나의 예쁜 반쪽 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다고 보내셨습니다. 뽑히셨고요. 여섯 번째 이승재님 티켓 물음표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고 뽑히실 거라 생각 못하셨죠. 근데 이승재님 뽑히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곱 번째 이하나 육구님 이번 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티켓 집사람과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덟 번째 이윤자님이 되겠습니다. 고3 딸 몰래 즐기고 싶습니다. 몰래 즐기고 싶으셔. 권태기인 듯한 짝꿍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이윤자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6414님이 되겠습니다. 고1 딸 픽업 갈 때마다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마일러브 조심스레 신청해봅니다. 티켓도 살짝 욕심이 나네요 하셨는데 조심스레 욕심난다 요 문구에 제가 아 이분은 드려야겠다 마음이 갔습니다. 아홉 번째 주인공이 되셨고 이제 마지막 이하 연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뽀니 언니 저도 남편도 이승철 씨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가면 티켓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혼자 두 번이나 다녀왔었어요. 진짜요? 남편 미안. 이번에는 티켓 당첨되면 같이 가고 싶어요. 두 분이서 다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 분에게 이승철 씨의 콘서트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주년 감사제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코너마다 선물 2배씩 드릴 겁니다. 그냥 막 퍼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들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이죠. 봄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오는 수요일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비오는 수요일에 듣고 싶은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뽑히시면 사랑이 담긴 사박주스 받

0: 내기계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이하연님 제가 10번째 외쳐드렸는데 방송을 듣고 계셨나봐요. 언니 저 당첨됐어요. 눈물 나고 손이 벌벌 떨린다고. 10번째 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해 주시네요. 우리 이하연님 그렇게 좋았죠. 10번째로 소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무튼 축하합니다. 봄플님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플리예요. 비 오는 수요일에 듣고 싶은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요. 딱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곡이?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8824님 박혜경의 레인 신청합니다. 8050님 비오는 수요일엔 이 노래죠. 박혜경의 레인.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고등학생 때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4316님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파요.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파라나 공하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봄플리 비오는 수요일 플리로 함께했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박혜경의 레인, 강인원 권이나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이렇게 세 곡을 들었다고 5616님이 정리를 쫙 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콩국수를 사랑하시나 봐요. 콩국수 러버님. 최재훈의 BLFSOD가 생각났습니다.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최재훈 씨도 노래 진짜 잘하시죠. 그리고 서유희님, 신승우님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비가 내리니 차분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우리 유희님이 계신 그곳은 비가 내리는군요. 서상철님, 윤도현의 빗소리. 오늘도 강한 비가 내려서 논밭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최옥희님은요,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지금 딱 듣고 싶은 노래입니다. 권순미님은 김태우의 사랑비요. 그냥 막 질러버리자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강슬기님은 이현우의 비가 와. 그리고 장우주님, 몬니저님도 보내주셨어요. 안태환님,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듣고 싶네요. 빗속을 걷고 싶은 날입니다.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혼나겠죠. 안태환님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우미숙님, 성영환님, 그리고 최성훈님, 김윤숙님도 참여해 주셨고, 7692님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선우정아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수요일 해가 쨍쨍이네요. 고딩딸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병든 닭처럼 차고 있습니다. 은우야 너무 수고했다 하시면서 이적의 다행이야 듣고 파요 하시면서 6176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환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어떤가요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나는 새 아이의 엄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했었다. 하지만 첫째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 어린 게 우리 없으면 혼자가 될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둘째를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둘째를 낳고 둘째의 동생 다령에 셋째가 빛을 보게 된 거다. 아우, 왜 동생을 자꾸 울리고 그래. 엄마가 애기 찌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 아니 동생한테 발치기 하는 거 누구야? 아니 어디서 배웠어? 놀고 싶으면 가서 형한테 놀자고 해. 형이 안 놀아줘? 그럼 가서 형 뭐 하는지 구경해. 세 살 터울인 애 셋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다. 남편이 퇴근하고 애 둘을 데려다 챙겨도 내 품에는 작은 아기가 잠들어 있다. 단 하루도 나는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이 없다. 자기야, 애들 다 잠들었거든? 내가 막내도 재울 테니까 가서 좀 누워. 자기 너무 피곤해 보인다. 문 닫고 가서 편하게 자. 빨리.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남편도 하는 일이 늘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에 투잡까지 뛰는 중이다. 집에 오면 늘어져 쉬고만 싶을 텐데 새 아이를 돌보다가 지쳐버린 나를 남편이 이리저리 챙긴다. 아, 자기야 왜 안 자고 이러고 있어? 축구 보는 거야? 빨래도 다 개놨어? 아, 그냥 두지. 내가 나중에 할 텐데. 왜 일어났어? 어? 막내 깼어? 어, 우는 소리 안 들리던데? 나 있을 때 푹 자도 된다고. 자기야, 안 잘 거면 이리 와서 앉아봐. 밤 늦은 시간, 남편과 나란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맥주 한 캔을 사이좋게 나눠 마시며 아이들 얘기 나누다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난다.
1: 아우, 말도 마. 큰애는 벌써 동생이 귀찮은가 봐. 글쎄, 아까 낮에는 둘째가 놀자 놀자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형이 안 놀아주니까 괜히 자는 애를 쿡쿡 찌르고 막 깨우고. 아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 둘째가 조금 에너지 넘치긴 해, 그치? 집에 있기 심심하긴 할 거야. 어쩜 애 셋이 다 이렇게 다르냐?

엄마 아빠의 삶은 아이를 중심으로 돈다. 각자의 그 작은 세상 속에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그거 하나 딱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였습니다. 김주연님의 사연으로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 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큰아들 7살, 둘째 아들 4살, 막내딸이 1살이래요. 희성이, 주성이, 유나. 와, 진짜 이런 모습들이 쭉 펼쳐진다면 나도 결혼을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해봤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연님도 참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연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은숙님, 힘들어도 아이들 보면 행복하죠. 김옥현님, 샘맘 이해됩니다. 저도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다 큰 성인들이 되니 너무 좋아요. 셋 낳기를 잘한 것 같아요. 나 나중에 엄청 후회하는 거 아니야? 4190님은 세상에나 남편 일도 바쁘신데 가정까지 챙기시고 애 셋 대단합니다. 짱짱. 7408님 아이들이 많으면 어릴 때는 힘들어도 크면 아이들끼리 서로 돕고 돕더라고요. 사연자님네도 분명 다복하게 클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감의 글이 없네요. 그렇죠? 0220님 서로를 위해 주고 아껴주는 알콩달콩 부부, 멋지고 씩씩한 3명의 아이들과 행복 만땅으로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윤미래님의 목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향기.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2020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

세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김경자님, 대전이에요. 513번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318번 버스로 환승했는데 여기서도 라라랜드가 나옵니다. 오늘은 콩니의 날인가 봐요.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환승했는데 거기서도 라라랜드가 나와. 그리고 오늘 버스에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지숙님은 청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청주예요. 503번 버스 탔는데 라라랜드가 흘러나옵니다. 반가워서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와, 우리 503번 버스 기사님, 그리고 513번 버스 기사님, 318번 버스 기사님, 늘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 여러분들, 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496님, 콩 누나, 여기는 부산입니다. 127번 버스입니다. 오바 하시면서, 오, 운행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잠이 쏟아집니다. 나 좀 살려줘. 알겠어요. 콜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남님, 까만콩콩디, 주파수 막 돌리다가 방송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 오래된 팬으로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남님, 오늘 하셨어. 앞으로도 좀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경우님, 와, 이모님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학창시절 야자 시간에 몰래 듣던 누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몰래 듣네요. 그때도 몰래, 지금도 몰래. 똑같은 컨디션이네. 나경우님 보내주셨고, 김용신님, 오늘은 후드티가 아니네요 하시면서 축축한 날씨를 잊게 하는 환한 쨍한 색깔을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또 보라를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9736님, 효자십니다. 이분 효자. 감사합니다. 이건서님도 문자 주셨고, 0236님, 장기래님 잘 받았습니다. 스트레칭하는 거 오늘 처음 보셨다고 하셨고, 신수님님, 임미정님, 김규식님, 신영섭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궁보선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생일이시래요. 궁보선님 해피 버스데이 투입니다. 이승환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띄워드리면서 저희 보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0: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끔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처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 문득 궁금해서. 그런데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선물을 줄 때는 그 말 그대로의 갑자기와 문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은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두고 있었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었고 안부를 전하고 싶었는데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이디어나 영감도 비슷하다고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번쩍 떠오른 것처럼 보여도 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낸 것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Thinking of You, 4인조 혼성 그룹 에이티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청곡을 고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노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보다는 원래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노래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대는 어떠세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2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잘 듣고 계시죠?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TH로 시작해서 17로 끝나는 그대도 반갑게 또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음악 들려드리죠. 피치스 앤 허브의 Reunited, 코모도스의 스테일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르는 게 참 좋습니다. 바로 그 추억의 페이지를 열어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0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Be With You입니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아들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팝 시장에 라틴 팝 열풍이 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는 리키 마틴과 제니퍼 로페즈와 함께 그 중심에 서 있었고요. 1999년 마일라모스의 성공에 이어서 Be With You까지 빌보드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정상급 팝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세련된 댄스 비트와 로맨틱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노래 애니케 이글레시아스의 Be With You입니다.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에니케 이글레시아스의 Be With You였습니다. 그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첫 화면 뭘로 설정해 두셨나요? 자신의 사진, 풍경 사진, 아니면 예쁜 캐릭터나 반려견, 반려묘의 사진을 올려놓은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보기만 해도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 사진들을 첫 화면에 담아두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첫 화면을 가족이나 친구의 웃는 사진, 또 즐거웠던 때 사진으로 밝게 꾸미면요. 지친 마음을 환기시키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스마트폰 벨소리나 컬러링도 마찬가지예요. 밝고 상쾌한 음악으로 바꿔놓으면 들을 때마다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노래는 답답함을 잠시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은 바람 한 줄기처럼 다가오는 노래들이에요. 잼의 With the Eye,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사라 가자렉이 부릅니다. You're my sunshine.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고. 당신은 나에게 아주 잘해줬어요. 그래서 당신의 눈을 보면 거짓을 말할 수 없었죠. 그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테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가 없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계속할 수 없어요. 아니, 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날 그렇게 보지 말아줘요. 당신을 아프게 할 테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난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난 내가 가진 전부를 당신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죠.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곤란한 말 중에 하나 아닐까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 하지만 하기 곤란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나를 사랑해줬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최대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그런 이야기였나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네덜란드의 소프트 록 밴드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밴드 하면은 쇼킹 블루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들의 경쾌한 히트곡이에요. 비너스하고요. 둘레스의 원티드 이어드리죠.

쇼킹블루의 비너스, 돌레스의 원티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샹송 들어볼까요? 독특한 멜로디 감각과 개성강한 보컬로 사랑받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미셸 폴라레프의 Love Me, Please Love Me 하고요. 역시 프랑스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예요. 바리바라의 레글 누아르, 검은 독수리 이어드리죠.

미셸 폴라네프의 Love Me, Please Love Me, 바리바라의 레글 누아르, 검은 독수리 들려드렸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대요. 지금 그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잠피르의 아따다무르, 사랑의 여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건데요. 급한 마음에 보이는 대로 대충 해결하면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거나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조바심 내며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차분히 들여다보기. 조금 늦을진 몰라도 그게 가장 정확한 해결책일걸요?

0: 2026년 7월 9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백예린의 왜 날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은 수습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원인도 찾지 않은 채 그냥 막 뭉개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더 큰 일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성격도 급하기도 하고 조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차분한 편보다는 좀 당황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패닉한다고 하죠. 뭐 여러분들께 이제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차 사고가 났을 때도 굉장히 패닉하는 편이고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은 생방송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생방송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당황하거나 그 수습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조금 이 급하게 조급하게 빨리 이 앞에 것만 해결해야지 이런 습관을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일단 방송사고 같은 게 났을 때는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표정관리나 대처를 하는 편이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다시는 정말 다시는 내 방송 인생에서 이런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원인을 찾는 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좀 집착하듯이 아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좀 단순한 편이어가지고 좀 실수하고 뭐 사고 내고 해도 좀 까먹는 것 같아요. 일단 수습한 다음에 아 됐다. 아유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단순하게 그냥 좀 잊어버리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제 일상생활에서도 좀 복기를 하고 아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원인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복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아 뭐 이번에 잘 넘어갔으니까 다음에 안 그러겠지 하고 저처럼 쉽게 이렇게 지나가는 편이신가요? 아마도 직장생활에서는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최대한 이제 상쾌한 아침도 그렇고 방송하면서는 한 번 했던 실수는 다시 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편인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닌데 햄디 저번에 이거 실수했는데 또 하던데 이거 말 실수했는데 또 그러던데 이런 거를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말과 조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목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 할인 훈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하가족분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이요. 상쾌한 아침 듣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3000님.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에게 소 일거리가 생기셨어요. 동네 초등학교 친구들이 등교할 때 횡단보도에서 봉사를 하게 되셨거든요. 손녀, 손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완전 뿌듯해하신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또 은퇴를 하시면은 그 되게 적적하고 뭔가 일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왠지 그런 일거리를 계속 찾게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또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셨다니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왠지 어린 친구들 보면서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님께서는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 제 바람이 있다면 아로마 오일 마사지 받고 싶어요. 저도요, 지영님. 아, 이게 또 오일 마사지를 그 동남아 같은 데서 외국에서 받으면은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로마 오일 마사지 받기가 참 그 기회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아로마 오일 마사지 저도 진짜 받고 싶네요. 마사지 받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예전에 나트랑 여행을 갔는데 저는 살면서 아로마 마사지밖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태국 여행 갔었을 때도 그냥 타이 마사지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마사지를 아로마로만 받았는데 나트랑에서 타이 마사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국에서 받았던 그 아로마 마사지인가 하고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타이 마사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게 사람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몸을 막 강제로 찢고 막 이거는 마사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단하고 이거 아니다. 제가 이거 저 아로마 마사지 받고 싶다. 이렇게 변경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곤하신 분들은 타이 마사지보다는 아로마 마사지를 추천드립니다. 네. 노래 띄워드릴게요. 라이프 앤 타임의 빛 그리고 바이바이 배트맨의 너의 파도.

라이프 앤 타임 빛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바이바이 배트맨의 너의 파도였습니다. 3204님, 아 진짜 저희 누나는 왜 이렇게 더럽죠? 자꾸 냉장고 물 입 대고 먹어요.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진짜. 아 진짜요? 제가 진짜 용서 못하는 게 이 냉장고에 있는 거 왜 도대체 저희 언니가 이런단 말이에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언니는 물은 입 대고 먹진 않는데 그 음료수 같은 게 진짜 말이 안 나. 냉장고에 있는데 아니 그 음료수를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입 대고 자꾸 먹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컵에다 따라 마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 우리 3204님도 아마 저와 같은 심지어 물은 진짜 음료수는 그래 안 마시면 되는데 물은 안 마실 수도 없고 진짜 아 그 싫은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아니 시집 가면은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러면 안 되고 고쳐야 되는 건데 화 그만 낼게요. 아직 새벽 시간이니까 너무 화를 내도 안 되니까 아무튼 3204님 아니면은 내 전용 물 이런 거 그 물병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같이 안 먹고 내 거 이렇게 그 건대면 엄청 화내고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9위와 4위 곡인데요. 9위는 청하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 벌써 12시입니다. 청하 씨만의 그루브가 제대로 느껴지는 퍼포먼스, 이 무대 영상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은 없을걸요. 자, 이어서 4위는 레드벨벳의 짐살라빔인데요. 2019년 6월에 발매됐던 노래로 짐살라빔의 뜻이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마법 주문이라고 해요. 레드벨벳 특유의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킬포인트인데요.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청하 벌써 12시, 레드벨벳 짐살라빔.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9년 7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9위 청아 벌써 12시 4위 레드벨벳의 찜살라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7월로 넘어오니까 본격적인 이제 여름 곡들이 나오네요. 이 두 곡 모두 정말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청량한 곡들이었죠? 벌써 12시 그리고 레드벨벳의 찜살라빔. 아 근데 진짜 이 청아의 퍼포먼스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 무대 영상을 보시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뭔가 그 무대 영상도 무대 영상인데 메이크업이 엄청 예뻤어요. 이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청아 씨가 글리터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도 그때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화장을 잘 못했어요. 근데 글리터를 너무 따라해보고 싶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리터를 막 사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하면 왠지 촌스럽고 그 글리터 메이크업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글리터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청아의 노래 들으니까 그 당시에 흑역사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이 묘하게 다 촌스럽고 이상해. 화장을 너무 못해가지고. 어쨌든 두 곡 같이 듣고 왔고요. 바가리님께서요. 그 컴퓨터가 안 켜져요. 오늘 출근 전에 보내야 할 자료가 있는데 저 약간 눈물이 고이는데 어떡해요? 어떡하지? 지금 문자 보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가 안 켜지면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아구 왜 안 켜지지? 배터리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와 이럴 때 진짜 식은땀 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발 이메일이나 뭐 어떤 사내 어떤 그런 걸로 백업이나 그 자료를 보내놓으셨으면 PC방이라도 가서 프린트하면 되는데 아 어떡합니까 아리님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제발 켜졌길. 4831님 운동삼아 일하고 있습니다. 크크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상쾌하신 가족분들께서 저랑 굉장히 가까워지셨기 때문에 셀카도 막 보내주시고 원래는 살짝 반만 보이는 사진이나 아니면 거의 끝자락의 사진만 보내주셨는데 이제 얼굴까지 아우 반갑습니다. 4831님 근데 주방 같아 보이시는데 뭔가 주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요리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어쨌든 새벽 시간부터 고생하시는 4831님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보아의 Only One.

보아 온리원에 이어서 윤하 별의 조각 듣고 오셨습니다. 이한솔님, 새 직장을 얻었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그만둡니다. 꿈꾸던 직장, 원하던 직무였는데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네요. 위로해 주세요. 엉엉엉. 그러셨군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상상하는 거랑 그 실제로 겪어봤을 때랑 직장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뭔가 그 괴리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서 이 직장에 도전을 했지만 물론 너무나도 이제 행복한

나날들이지만 그 생각하지 못했던 아 이런 면도 있었네 이 회사가 이 직업에 어떤 이면이 있었네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 없이 들어왔을 때 아 뭐 기대 없었으니까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고 기대를 많이 했을 때 실망하는 건 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 힘듦이 내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난이도의 힘듦이라면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말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항상 도전하면서 사는 거고 그런 건데 나와 맞지 않는 거를 계속 쥐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솔님께서도 생각보다 그 직장과 내가 맞지 않았구나를 빨리 깨닫고 나와 더 잘 맞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위로의 말로 하는 말뿐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이게 참 아 그 순간에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결국에는 또 더 좋은 일로 가려고 아 이 길로 가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조금만 속상해하시고 이제 나에겐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릭남 솔직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KBS
6: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오미의 치얼리더 듣고 올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납시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 함께 듣고 올게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최신 곡을 들으면서요, 그 가사 내용에도 함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소개해 드리니까요,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그런 날들을 뒤로 남겨두게 만들곤 하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돌아왔죠. 세 번째, 우린 마치 형제처럼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어요. 네, 자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겠죠? 미국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라는 곡인데요. 바로 지난달에 발매가 된 곡이고 참고로 영화 토이스토리 5의 사운드 트랙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특히 토이스토리 영화 속의 그 제시의 감정선을 나타내는 곡이에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예, 대망의 첫 번째 미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그런 날들을 뒤로 남겨두게 만들곤 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잘 찾아내셨나요? I knew you through the days of the blaze of the grass in summer. 이 소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I knew you through the days of the blaze of the grass in summer. 자, 이 중에서 the blaze of grass라는 것은요, 풀잎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he blade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칼날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the blaze of the grass라는 표현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a blade of grass, 한 가닥의 풀잎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The blaze of the grass라고 복수 형태로 들렸으니까 아, 풀잎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in summer이라고 했으므로 여름철의 풀잎들 이처럼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The days of the blaze of the grass in summer. 자, 어떠세요? 이번에는 좀 더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The days. 자, days라고 하면 뭔가요? D-A-Z-E라고 해서 몽롱함이라든지 멍함 혹은 아련한 상태를 뜻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름 풀잎들이 흔들거리던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I knew you, 당신을 알았다 라는 가사예요. 시작을 이처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Parachutes for the free fall of being younger 이라는

소절도 들으셨어요.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Parachutes for the free fall of being younger. 더 어린 시절의 자유 낙하를 위한 낙하산들. 이렇게 직역도 먼저 해봤는데요. 요 앞에 you're like 이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You're like parachutes. 당신은 마치 낙하산과도 같았다라는 말이고 for the free fall of being younger. 더 어린 시절의 자유 낙하에서 당신이 마치 낙하산과도 같았다라는 가사가 되겠습니다. I memorized the sound of your bare footsteps. 이 부분은 한결 괜찮으시죠?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요? The sound of your bare footsteps. 당신의 맨발의 발소리를 기억했대요. Running wild. 제멋대로 날뛰던. It's been a long time. 제멋대로 날뛰던 그때 참 오래됐네요. 이처럼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Life has ways of leaving those days behind. 이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이죠. 인생은 참 이상하게도 그런 날들을 뒤로 남겨두게 만들곤 하죠. 라는 해석이 되는 문장이에요. Life has ways of leaving those days behind. 이처럼 leave something behind. 뭔가를 뒤로 남겨두다 라는 구조도 잘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But seeing you tonight.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을 보니 점점점. 네, 이어지는 소절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건데요.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돌아왔죠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코러스 부분이 들렸는데요. I remembered I lov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이 난대요. I remembered I loved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이 앞에 you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당신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이 중에 matter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활용이 된 거고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When it mattered, 정말 중요한 순간에 you came back, 당신이 돌아왔죠. I saw you, 나는 당신을 봤어요. Standing there in the light of the window, wearing that same smile. 어떤 당신을 봤대요? 그쵸,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창가의 빛 속에 창가 아래에 서 있는 당신을 봤어요. 잘 해석하고 계시죠? I saw you standing there in the light of the window wearing that same smile. Man, it's been a while. 이런 이 정도로 해석하고 It's been a while. 참 오랜만이네요. But I knew it. I knew you. I knew it. I knew you. 이처럼 반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난 알았어요. I knew you. 그게 당신이란 걸 알았다 정도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단번에 알아봤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우린 마치 형제처럼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어요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뭔가 아련한 느낌도 듭니다. I knew you. 당신을 알았어요. All your blues, like a mood ring changing colors. 당신의 모든 all your blues 라고 했으니까 우울함도 다 알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like a mood ring changing colors 라고 했어요. 마치 색이 변하는 무드링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mood ring이라는 게 기분에 따라서 반지의 색깔이 바뀌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You did too.

당신도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신도 나의 그런 모습들을 다 알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There were times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형제처럼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어요 라는 가사가 되겠어요. 미션 문장이죠. There were times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특히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라는 문장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겠죠.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자주 싸웠다.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네, 어렵지 않죠? I watched you drive around the bend. 이 중에서 drive around the bend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bend의 철자는 B-E-N-D가 되겠습니다. 네, 모퉁이 혹은 커브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drive around the bend라고 했으니까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커브를 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I watched you drive around the bend.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가는 모습을 봤어요. 가 되겠죠? 그러면서 for what I thought would be the last time I saw my friend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중에서 for는 그냥 as 정도다 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뭐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이 정도로 for what I thought would be 네, 이 부분 그 다음 the last time 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I saw my friend. 내가 친구인 당신을 보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이것처럼 해석하면 되겠어요. But love has ways of bringing things back to life. 하지만 사랑은 has ways of bringing things back to life. 아, 모든 걸 다시 살아나게 하죠. 라고 해석되시죠? All you said was hi. 당신은 그저 hi. 안녕 이 한마디 말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라고 아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우정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아내고 있죠. 그럼 이 곡 들려드릴게요. Taylor Swift의 I Knew It, I Knew You.

0: 같은 예문을 만들어 본다면 She left her phone behind in the office. 이런 실용적인 예도 가능할 겁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라는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돌아왔죠. 라는 가사 기억나시나요? 네, you라는 주어 자리 먼저 넣어보고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이 문장입니다.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You came back at the right moment. 라는 문장과도 통하겠죠. 세 번째, 우린 마치 형제처럼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어요. 라는 문장은요.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We used to fight like brothers. 이 말과도 같겠죠.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뿐 아니라 We used to fight like brothers. 이 문장도 함께 기억해 보세요.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Life has ways of leaving those days behind. Life has ways of leaving those days behind. Life has ways of leaving those days behind.
1: 자꾸 반복하니까 자신감이 붙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돌아왔죠?
0: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You came back when it mattered. 세 번째, 우린 마치 형제처럼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어요.
1: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We could fight like brothers.
0: 네, 끝까지 집중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2: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6853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40대 중반의 아줌마인데요. 보이 넥스트 도어 아디오스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가사 내용도 리듬도 신나서 하루 종일 들었네요. 아디오스 신청합니다. 우리 모두 아디오스. 우와,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 우리 6853님 말씀 들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가사 내용 리듬 함께 즐기면서 보이 넥스트 도어 아디오스 즐겨보시죠.

Wake Up Dance. 이어서 678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찢어스 무슨 말이 필요해. 아유, 나도 누가 나한테 반해줬으면 좋겠네. 결혼해서 아쉬워요. 블락비, 헐! 결혼해서 아쉽다니요, 6783님. 아, 뭐 생각쯤은 할 수 있겠죠. 진짜 누군가 나한테 반해줬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블락비, 헐!

모닝 웨이크업 댄스 임정태님. 월드컵 기간이라 그런지 전 여친이 좋아했던 아이돌이 여기저기 자주 보이네요. 급 생각나서 라디오에 신청해봅니다. 비스트 뷰티풀 들려주세요. 윤두준 씨구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윤두준 씨인가 봐요. 아니 그나저나 전 여친이 좋아했던 아이돌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 보면 정태님 아 살짝 전 여친 생각 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노래 같이 들어도 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신청곡이니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 뷰티풀 Beautiful my girl Not beautiful my girl and, So beautiful my girl In the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0317님 제주 서귀포입니다. 요즘 저희는 5시 10분에 만나서 달려요. 열심히 달리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응원의 파이팅 보내주세요. 저희는 서귀포 70RC 서귀포 70리를 달리는 독한 러닝크루 새벽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독하다 진짜. 아니 5시 10분부터 만나가지고 달리는 러닝크루가 있네요. 서귀포 70RC. 아 근데 이거 진짜 서귀포에서 달리면은 풍경은 엄청나겠다.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바다 해안가에서 달리는 거 진짜 너무 좋죠. 우리 서귀포 70RC 파이팅이시고요. 항상 안전 조심하시면서 달리시고요. 728님 햄디 아침 운동 인증합니다. 운동하면서 햄디 목소리 들으면서 조깅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km나 뛰셨네요.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 보면은 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침에 뛸 생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0317님 그리고 7228님 우리 상쾌한 아침에 사연 보내주신 0317님 7228님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1745님의 신청곡 키키 404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헛된 꿈은 달다.
1: 안녕하세요, 허유원 씨. 잠깐 얘기 가능하십니까?
0: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1: 저는 규앤장 박철규 변호사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0: 아니, 뭐 변호사가 저한테 무슨 일로 오셨어요?
1: 사실 유원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3세입니다.
0: 네?
1: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원 씨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0: 제가요? 부모님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1: 여기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글로벌 앰버서더를 정해야 하는데 혹시 생각해두신 분 계실까요?
0: 아니, 재벌 3세도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앰버서더를 저한테 정하라고요?
1: 예.
0: 아니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막 골라도 되는 거예요?
1: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후보들은 미리 정해놨습니다.
0: 네.
1: 코르티스 어떠십니까? 그 허유원 씨 코르티스 좋아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해뒀었는데.
0: 코르티스 너무 좋죠. 코르티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1: 다행입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고요.
0: 네, 사인할게요. 사인.
1: 예. 자, 그럼 유원 씨는 오늘부터 이 회사의 노예가 되어 들소처럼 일만 하시면 됩니다.
0: 아니, 아까 재벌가 숨겨진 3세라면서요, 3세. 저 그리고 지금도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는데요.
1: 아직 부족합니다.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채찍질을 마구마구 하면서.
0: 왜 때리세요? 진짜 신고할 거야.
1: 뭐하냐 너?
0: 뭐야, 꿈이었어?
1: 이거 봐라. 아주 그냥 살판 났어. 회사에서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잠이나 자고도. 진짜 에어컨 있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잠이 오지, 잠이 와 그냥.
0: 나 재벌 3세. 나 코르티스 만날 수 있었는데. 코르티스.
1: 코르티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코티 소리나 깨워줘. 허유, 꿈깨.

0: 장나라 스윗 드림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헛된 꿈은 달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재벌 3세의 코르티스까지, 아, 그 조합 참 좋네요. 그렇죠?
1: 아니, 요새 코르티스를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0: 미치겠어요, 진짜.
1: 아니, 아침마당에 자꾸 코르티스를 불러달래요. 아니, 내가 뭐 섭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왜요? 상쾌한 아침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소속사들이. 야. 왜요? 뭐 어때서요? 아침마당이면 어때서요? 상쾌한 아침이면 어때서요?
1: 아니, 뭐 어떤 건 아닌데. 네. 바쁘신 분들을 왜 자꾸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품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0: 헛된 꿈이 달다잖아요.
1: 저희 그 얼마 전에 네. 한국어 연구부 행사를 했었잖아요.
0: 아, 예, 예.
1: 그때 저 회사 로비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셔서 와 진짜 이분들이 다 한국어 연구부 행사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했는데 라디오 오신 코르티스 보려고
0: 가요광장에
1: 아유, 행사장이 정말. 엎어질 뻔했어요. 네. 네. 아 진짜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0: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수용 가능한 인원이었잖아요. 네. 우리 로비에. 근데 아마 이 친구들은 더 클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못 불러요.
1: 아 진짜 이모팬 같다. 왜 이래요?
0: 이모 맞긴 해.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뭐 아무튼 헛된 꿈은 단 거니까.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는 사실 이런 상상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같은데.
1: 상상이요?
0: 네.
1: 하, 저는 그런 뭐 상상은 안 하지만 저도 뭐 코르티스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은 있죠.
0: 어떤 걸?
1: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저도 이제 소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소녀시대 팬클럽의 소원 네, 멤버였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만약 방송을 한다면 태연 씨와 꼭 방송을 해보고
0: 아,
1: 싶다.
0: 그런 거 하나씩 있지. 꿈이.
1: 라는 꿈을 꿨죠.
0: 네. 하, 근데 뭐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1: 예?
0: 아직 실패?
1: 길 가다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0: 아 태연 씨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 코르티스를 부르기 전에 네. 태연 씨를 일단 아침마당에 불러야겠습니다.
0: 이게 우리 둘 다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방송을 마치 사심 채우기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상상은 자유니까.
1: 아 뭐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네. 섭외 권한은 전 없습니다.
0: 저도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더 핫해져서 꼭 나오고 싶다 이런 제안을 받아야죠 사실.
1: 근데 원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문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자리에 박철규 아나운서 대신에
1: 오늘 방송 영 껄쩍지근하네요. 근데 아침마당에 네. 소녀시대 태연 씨는 아니지만 네. 소녀시대 멤버가 나왔었어요.
0: 어, 진짜요?
1: 네.
0: 누구요?
1: 수영 씨가
0: 거의 그런 꿈이 이루어졌네.
1: 금요일 아침마당에 나와주셨습니다.
0: 그럼 와, 아침마당 진짜,
1: 진짜 얼마나 감개무량하던지.
0: 아침마당은 섭외 능력이 엄청나네요. 네.
1: 그렇죠.
0: 아, 진짜 어땠어요?
1: 너무 네. 설레고 예, 제가 좀 사실 MC로서 네. 중립을 지켜야 되는 퀴즈 네. 프로그램인데
0: 아.
1: 저도 모르게 막 네. 갑자기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던가.
0: 아, 아주 입이 귀에 걸리려고 하는데 이거 언니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내분께서.
1: 이제 다 와갑니다. 다 와가.
0: 이제 태연만. 왠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섭외 능력이 뛰어나고.
1: 대성 씨도 나왔었고.
0: 네.
1: 제가 한창 이제 학창시절에 좋아했었던 그런 2세대 아이돌 분들께서 또 홍보를 위해서 B1A4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
0: 아, 예. 그러면 상쾌한 아침에 햄디도 한번 섭외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1: 누구요?
0: 아침마당에 햄디.
1: 햄을 어떻게 섭외해요? 햄은 먹는 거지 그냥.
0: 햄디도 아침마당 나가고
1: 아,
0: 싶어요.
1: 햄디. 아 햄디 깜짝 놀래라. 햄을 왜 섭외해달라고.
0: 햄 속상하니까 철규 씨 이제 보내드릴게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저희는 에스파의 Dream Comes True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5: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빗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충청과 대전, 세종 등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의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조등과 안개등 켜고 감속운전,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의성 부근에는 미끄럼 사고 있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 분기점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3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시구 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서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 오목교의 추돌사고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신정교부터 정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반포대교 5차로에 사고 나서 동작대교부터 엎어봤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새벽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엔 이 침묵과 쓸쓸한 내 심장 소리가 미칠 것만 같아. 라디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이소라의 신청곡 중에서 7월 9일 목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낯익은 목소리,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윤정희님이 신청해 주셔서 이소라의 신청곡 우리의 아침 일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인사 주신 이도원님 어서 오세요. 또 안녕하세요. 김유희님. 이소형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벌써 주말권입니다. 세상에나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정말 가지 말라고 말라고 해도 오라고 오라고 해도 이렇게 또 시간은 흐르네요. 강혜영님, 비 오는 아침이에요. 아, 지금 강혜영님 계신 곳은 비가 오고 있군요. 여의도 기준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오진 않고 살짝 흐린 이 정도의 날씨네요. 조용혜님, 굿모닝. 여긴 거제인데 날씨가 화창하네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로 피해 소식이 있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폭우 오는 지역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 지금 임기인님 계신 곳은 그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충청도 쪽에 폭우가 내려서 기차가 1시간 이상 연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철 타고 가고 있네요. 비 좀 적당히 와라 하셨어요. 아,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큰 폭우가 오는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큰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빗길 모두 조심하세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일 받아보고 있죠. 오늘 아침에 깨서 가장 먼저 한 일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상상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안병숙님 신청곡이에요.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K82님, 제과 제빵 필기 시험 봤는데 여유 있게 합격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3832님, 경아님, 폭우 모닝입니다. 남편 변태섭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차현주님, 저 오늘 생일이라 연차 내고 집에서 쉰답니다. 점심때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진짜 한 3년 만에 모이는 생일인 것 같아요. 만난 삼겹살 식당 가서 고기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드리려고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김줄래님, 큰딸 독신의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좋은 소식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승진 등등 축하할 일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님, 콩으로 듣다가 아예 라디오를 장만했답니다. 저의 아침 루틴 우아조 듣기 아주 잘했지 말입니다. 라디오 라이프를 즐기실 생각을 하니 저도 기분이 좋지 말입니다. 9495님, 어제 모임 소개 시간에 그랬죠. 여러분의 모임, 어떤 모임에 속해 계시는지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었는데 서평택 안중 팔공주를 보낸 사람입니다. 라디오의 대단한 힘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됐습니다. 라디오 듣고 많은 분들이 연락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번 주는 비가 와서 뵙지 못한 파크골프 회원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고 후기도 남겨주셨네요. 저도 사실 놀라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들으시겠거니 생각은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 지인이 특정해서 들으려고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도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분이 잘 듣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몰랐는지 몰라요. 서평택 안중 팔공주 모임 계속 즐겁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3735님 금빛 물고기를 봤어요. 어제 오후에 걷기 운동하다가 우이천에서 금빛의 금붕어를 봤네요. 경아님도 보고 대박나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머 이거 잉어 아닌가요? 와 정말 사진을 어떻게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구름 속에서 잉어가 아주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물색이나 이런 게 약간 그 안개 낀 약간 구름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황금색의 느낌이 야 이거 멋진 수묵화에 살짝 그 수채가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 이건 정말 꿈으로 꿨으면 뭔가 복권을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험한 느낌이 드는 사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이 기운을 모두 다 나눠드리고 싶네요. 백성아님 어제 경주로 휴가 왔어요. 스파 즐기기 좋아요. 아침 먹고 싶은데 일어나서 침대에 딱 붙어있습니다. 못 있나 하고 아 그래도 휴가 오셨으니까 또 보실 거는 많이 보시려면 이제 일어나셔야죠. 아 그래도 경주 지금 날씨는 괜찮나요? 어제 듣기에는 경상권 이쪽은 그래도 좀 비가 덜 오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0325님 어제 아침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파서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냐 마냐 갈등하다가 복대차고 출근 중입니다. 미련한 건가요? 아 이게 허리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괜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병원 가시거나 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뭐 병원을 가시더라도 움직이긴 하셔야 하니까 출근하셔서 중간에라도 좀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꼭 좀 치료받으세요. 0325님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한 것 나눠볼게요. 엄정화 숨은 그림 찾기.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이른 아침 식사. 직사각형 모양 유부에 맛있게 양념한 밥과 무순 같은 야채를 넣어 돌돌 말아 만든 롤 유부 초밥. 그리고 찍어 먹기 좋은 소스까지 작은 그릇에 담았다.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남편을 위해 힘들어도 아침은 챙겨주기로 하고 늘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차린다. 맛있게 먹고 힘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리컵을 물에 따라 옆에 놓고 젓가락도 챙긴다. 이제 다 됐지? 연달아 하품을 하는 중에도 아침상이 그럴듯해 보여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김민기 아름다운 사람 이상한 것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노래를 듣는 제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네요. 김지연님, 김민기님 아름다운 사람 너무 좋다고, 또 유미수님도 이 노래를 여기서 듣다니 너무 좋아요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네요. 오늘의 일상 한 컷 3412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하대수님이 곁에 내 편이 있어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지금 행복 꼭 붙잡고 재미있게 사시길 바라요 하고 마음도 전해주셨고요. 8262님은 아니 남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봄. 부럽부럽 대따 부럽습니다 하고 아 그쵸. 아, 남편분 정말 이런 시간 출근하시는데 아, 조용하고 그 어두운 새벽에 출근 준비하는 남편분과 또 조심조심 식사 준비하는 아내분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침 풍경 눈에 그려지시죠 여러분.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3412님께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여러분 핸드폰 사진첩에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일, 이번 주 주제예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5288님, 눈썹 문신을 한 지 5일째인데 상처가 아물어가는 시간이라 엄청 가려운데 손으로 긁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절대 긁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참으세요. 덧나면 안 됩니다. 아주 이제 편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실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 주사 맞을 때 그 간호사 분들이 다른 곳에 집중시키느라 막 엉덩이 찰싹찰싹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찰싹찰싹 때리십시오. 긁지 마시고. 이현철님, 제가 있는 제주도는 지금 완전 열대야입니다. 대구가 대프리카라면 제가 있는 제주도는 제프리카입니다. 습했다가 비 왔다가 더웠다가 날씨를 종잡을 수 없어요. 가을과 봄만 있으면 좋겠네요. 참 정말 가을과 봄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 소원이기도 한데 또 이게 봄 가을이라는 게 여름 겨울이 있어야 사실 또 오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 참 근데 참 엉뚱하긴 합니다만 제프리카라고 하니까 왜 저는 갑자기 키위가 생각나죠? 약간 브랜드명이 비슷해서 그런가? 갑자기 키위가 먹고 싶어지는. 6033님 여기는 제천인데요. 휴가를 오자마자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운치는 있어서 좋네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휴가 가신 제천도 좋겠지만 두 분이 사이좋게 보내시니까 그렇겠죠. 좋은 분과 같이 하면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8782님 출근길 동반자 우아족

몸도 마음도 날씨도 저기압이지만 힘내야겠죠? 파이팅! 하셨네요. 아유, 그럼요. 오늘도 파이팅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7963님, 48번째 남편의 생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랄수록 더 소중한 친구 같고 편안하고 고맙고 든든한 존재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항상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영보가 혜정이가 사랑해 하셨네요. 아, 마지막 그 문장이 왜 누구야 널 자는 왜 그 억양으로 읽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구 같고 아주 든든한 동반자로 같이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힌 게 아닌가 싶네요. 48번째 생일 맞이하신 남편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1239님, 아침 습도가 너무 높아요. 경남은 진짜 습도 전쟁이네요. 오늘 아침 창문 바람이 너무 뜨겁다 못해 벌써 땀이 나네요. 언니 살려줘요. 아, 제가 살려드릴 수 있으면 살려드리고 싶습니다만, 아, 습도가 높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경남 쪽에 비가 오진 않고 뜨거운 와중에 이렇게 습도가 높고 그런가 봐요. 아, 이제 아마 내일 정도까지 비 오는 지역들은 쭉 오고 주말에 기온이 엄청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본격 더위와 습도와 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2351님, 저 장거리 출장이 오늘 예정되어 있어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은데 잘 다녀오게 경화님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오늘 또 혹시 운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운전하시면 안전운전 하시고요.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이정희님 신청곡 함께 듣죠.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이어지는 곡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일 뭘까요? 이지현님, 아침에 일어나면 딸아이가 직장에 출근하고 없는데 오늘은 자다가 일찍 깼어요. 일어나자마자 딸아이 출근 배웅했네요. 딸이 성장해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요. 박인숙님, 눈 뜨자마자 아침 준비했네요. 시어머니가 어제 놀러 오셨거든요. 원래 우리 부부는 아침을 안 먹는데 시어머니는 꼭 드세요. 그래서 아침으로 보글보글 된장찌개랑 감자볶음, 콩나물무침, 소고기 조금 구웠더니 지치네요. 아우, 영양도 아주 골고루 준비하셨어요. 아, 근데 안 하던 걸 하시려면 힘드시겠죠. 1147님, 여기는 청주예요. 새벽 5시 51분에 재난경보 울려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오늘 가장 먼저 한 일이네요. 비야 이제 그만. 아, 이거 지금 충청권 중부 이쪽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나 봐요. 정말 피해 없어야 할 텐데요. 박신홍님, 저는 눈 뜨자마자 화초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눈을 맞추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요. 야, 초록빛깔을 가장 먼저 눈에 담으시네요. 0703님, 안녕하세요 경은님.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침대에서 같이 자는 우리 강아지 보리를 끌어안고 꼬순내 맡아요. 꼬순내는 중독성이 강해서 절대로 못 끊어요. 우와, 그 따뜻한 꼬순내.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7931님 신청곡입니다. 첼시 조던의 If I'm Lucky.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받아요. 잠시 후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오미숙님이 신청하신 이치영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과 세종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비상등 켜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입니다.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정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금광 3터널에서 안진터널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과 팔탄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에서 북천안까지 빗길에 속도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 남사진이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little
6: thing was there, was ther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입니다. 하늘에서 남자들이 내려올 일은 없지만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일을 하고 받은 돈을 말을 타고 올라가 모금함에 넣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뿔과 날개가 달린 하얀 말 모형을 타고 올라갔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뭘까요? 1번 체험 삶의 현장, 2번 위험 삶의 현장, 3번 재시험 삶의 현장.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일을 하고 받은 일당을 모금하는 프로그램, 하얀 말 모형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시그니처인 이 프로그램의 제목 뭘까요? 1번 체험 삶의 현장, 2번 위험 삶의 현장, 3번 재시험 삶의 현장.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0,000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0,000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0,000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7: 핏.
6: 눈 뜨자마자
7: 핏.
6: 아이와 함께
7: 핏.
6: 식사 전에
7: 핏.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하얀 말 모형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시그니처인 이 프로그램의 제목. 오늘의 정답 1번 체험 삶의 현장이죠. 문원영님 1번 체험 삶의 현장. 학창시절 좋아하는 연예인이 힘든 일하는 것 보고 마음 아파 식음을 전폐했던 게 생각나요. 어머 사랑스럽고 여린 소녀의 마음 어쩜 좋아요. 1859님 1번 체험 삶의 현장 정답 보내주셨고요. 7735님 1번 체험 삶의 현장. 엄마 아빠한테 저 날개 달린 말 사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다시 하면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이렇게 다시 하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 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1487님 1번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동네 베이비복스가 고추 따러 왔었어요. 바로 옆에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 이런 기억까지 있으세요? 8548님 1번 체험 삶의 현장. 고생해서 번 돈으로 좋은 일에 쓰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죠. 그 시절 최애 프로그램이었답니다. 또 8950님 정답 1번 체험 삶의 현장. 저도 삶의 현장으로 출근 중이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지금 그 삶의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지요. 그 모든 분들에게 응원 드리면서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이동우님이 어제 조카 생일이었는데 촛불 끄기에 꽂힌 조카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 10번, 촛불 켜기 20번 하고 지쳤어요. 애들은 촛불 끄기 너무 좋아하네요. 그쵸? 지금 조카 몇 살인가요? 아, 좋아할 만하죠. 네.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그,

읽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낭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책은 어른들에게도 너무 좋구나. 저도 몰랐던 정보를 아는 게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 케이크의 유래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 책을 읽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출산의 수호신이라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신전에 그 아르테미스를 상징하는 게 둥근 보름달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빵에 꿀을 발라서 신전에 바쳤었대요. 그게 지금의 케이크의 유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동우님도 그만큼 조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렇게 기원하는데 일조하셨다 생각하고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크리스티 버그예요. The Lady in Red.

크리스티 버그의 Lady in Red 이어서 들으신 곡은 코모도로스의 Easy였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김경미님, 아내가 혼자 강릉으로 여행가서 고2 아들 깨워 밥 먹여 학교 보내고 중3 딸 학교 가라고 깨우고 평소보다 40분 늦게 출근합니다. 지하철이 좀 늦게 와서 더운 지하철역에서 땀 흘리며 기다렸는데 지하철 안은 춥네요. 아유, 이 아침에 고생하셨어요. 40분 늦었는데 지각하신 건 아니죠? 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이 기온차가 너무 크면 체온 조절 힘들잖아요. 아, 지하철이나 뭐 그 버스 안에 시원한 공기가 참 좋긴 한데, 순간 바깥에서 땀 흘렸다가 그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러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순간 좀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출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최현애님, 둘이 휴가 내서 강릉 가는 중인데 여주 지나니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경아님 목소리와 빗소리 들으며 가니 너무 좋아요. 휴가 가고 계시는군요. 지금 이제 휴가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미 휴가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휴가 계획 여러분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 7033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듣기는 자주 듣는데 문자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비 오는데 고생하세요 하셨어요. 7033님, 소중한 첫 문자 고맙습니다.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소식 전하시면서 같이 수다하시자고요. 4793님, 유자가 잘 연그러가는 선선한 여름날이네요. 오늘은 딸이 수술하는 날입니다. 무탈하게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병마와 싸우고 계세요. 힘 주세요. 유자농장에서 글 올립니다. 하고 같이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유자농장에서 잘 익어가는 유자 사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유자가 언제쯤 노란색으로 연그러가나요? 지금은 아주 단단해 보이는 초록색 껍질, 아주 진 초록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단해 보이는 유자인데요. 지금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가족들이 지금 좀 다 여러 일을 앞두고 있네요. 따님 수술도 하셔야 되고 장인어른은 아프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용장에서 이렇게 계속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꼭 이 노래 어떤 분의 추천으로 들어볼까요? 오늘은 5239님 신청곡 됐습니다.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려요. 윤종신의 2층집 소녀.

0: 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이지혜 영화전문기자, 허나몽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지혜 기자님 소개작부터 만나볼까요?
2: 네. 네. 이번 주에도 제목부터 강렬한 느낌을 주는 영화 준비했어요.
1: 작품 전체적으로 고르시는 게 아니라 제목만 딱 보고 고르시는 것 같아요.
0: 제목에 많은 네. 것이 응집이 맞아요. 되어 있잖아요. 제목에 녹이는 거죠.
2: 영화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0: 월남보살의 이유는 네. 어떤 재밌는 영화를 가지고 오셨을지.
2: 네. 네. 이번 영화는 제목이 이반니 장만옥이에요.
0: 이반니 장만옥.
1: 네. 네. 저번 주는 월남보살. 이번 주는 이반니 장만옥.
0: 장만옥은 우리가 아는 네. 아는 그 홍콩 배우 장만옥.
2: 그 이름을 따왔죠. 아. 주인공 이름이 만옥, 장만옥이고요. 네. 이반니는 우리가 읍면동리 하잖아요.
0: 아, 그 행정구역 단위의 이반니?
2: 네. 마을 이름이 이반리인 거예요. 네,
0: 이반리에 사는 장만옥 씨.
1: 네, 네. 핵심은 이반인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네. 이 이반이라는 말이 사실 네. 성소수자 사회 안에서 본인들을 지칭하는 은어잖아요.
0: 최근, 일반이 아닌?
2: 네. 일반. 최근에는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진 않은데 네. 그 이반리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에서부터 아,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의 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죠.
0: 그럼 이제 보통은 좀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한국의 퀴어 영화들은 네. 약간 좀 뭐랄까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경우가 네. 많았는데 이건 좀 제목도 유쾌하기도 하고 소개해 주시는 분위기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떤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2: 네. 이 이반리 출신인 만옥은 서울에서 레즈비언 바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중년 퀴어죠.
0: 아, 그 소재도 좀 특이하긴 하다. 보통 네. 젊은 세대를 그쵸. 많이 네. 등장시키는데
2: 보통 퀴어 영화 하면 네. 청춘이 이렇게 고뇌하죠. 본인의 정체성과 불화하는 세상 때문에 그쵸. 고뇌하고 슬퍼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거나
0: 그리고 또 도시를 배경으로 네. 그 삭막한 현실 안에서
2: 네. 이런 경우가 많지만 네. 만옥이는 정체성 고민을 애저녁에 끝냈어. 아. 그 생존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레즈비언 바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중년 나이가 되고 보니 꼰대가 되어버렸다.
0: 일을 어째?
2: 퀴어라고 꼰대가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1: 왜 저를 보세요?
2: 그래서 후배들과 이제 불화하고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홧김에 고향인 이반리로 내려와요.
0: 아, 네. 고향이군요, 이반리. 네,
2: 이반리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과거의 인연들이 있죠. 뭐 네. 형제들, 뭐 돌아가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전 남편 있습니다.
0: 아. 전 남편이요?
2: 네. 전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이장인 거예요, 하필.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살고자 내려온 만옥을 시시껀껀, 이제 사사껀껀 이제 괴롭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옥이 참다 참다,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이장이 되겠다. 그래서 전 남편과 이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1: 아니 저번 주는 한국 장군님하고 베트남 신하고 싸우더니
2: 너무 재밌죠.
0: 아, 소재가 정말 재밌네요.
2: 네.
0: 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선거라고 하는 게 또 네. 인간의 욕망에 부딪히는
2: 그렇죠.
0: 응집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2: 네.
0: 거기에 성소수자 이 소재까지 정말 예, 대단한데요. 네. 근데 그럼 지금 알려주신 것만 해도 좀 코믹하고 뭐 이런 느낌은 있지만 네. 다른 그 영화들, 소수자를 다룬 영화들에 비해서 이 영화만이 갖는 좀 차별점이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2: 일단은 중년 퀴어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도 많은 초청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유진 감독이 들었던 이야기가 중년 퀴어 영화가 많지 않은데

0: 너무 고맙다. 너무 반갑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네. 그만큼 우리가 퀴어 영화 하면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젊은 세대에 약간 머물러 있긴 하잖아요. 그들의 네. 목소리를 더 담아내려고 했고 그런데 이반리 장만옥 같은 경우에는 그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싸움을 이제 딛고 일어나서 중년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퀴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반리라는 이 작은 마을에 이제 만옥이 갔을 때 본인과 같은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도 있고 그 아이가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만옥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든든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를 즉각적으로 제시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연대라던가 그 중년 키어와 청소년 키어가 함께 어떻게 이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마을에서 살아가는지 마음을 나누는지를 굉장히 좀 뭉클하게 그리고 있죠.
1: 뭔가 배경이 그런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인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0: 네.
1: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듣는데 지난번에 그 남태령 다큐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그 연대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농민분들이 성소수자를 만나고 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0: 저 지금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와 진짜 이럴 때마다 저 너무 놀라운 게 이유진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떻게 관객들이 봐줬으면 좋겠냐고 할 때 남태령 얘기를 하셨어요.
1: 잠깐만 저 진짜 저희 지금 짠거 아니에요.
2: 저는 이럴 때마다 소외감 느끼는 게
0: 보셨죠?
2: 눈만 그냥
0: 제 눈 커지는 거 보셨죠?
1: 저 정말 지금 털이 곤두서
0: 정확히 딱 남태령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 농민분이 그 딸님이라고 지칭했을 때 논바이너리 퀴어분들이 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거부감을 내비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알아두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데 이 영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화를 안 보셨는데 영화를 꿰뚫어 보셨어.
1: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기자님이.
3: 어떻게 보면 그런 작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또 이렇게 개봉을 한다는 건 어떤 그런 현상이라든지 흐름이 있다고 또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1: 좀 이 감독님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0: 이유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편들을 통해서도 계속 퀴어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 장편에 이르러서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반가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재능 있고 매력 있는 중년 여성 배우들을 대거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일단 그렇군요. 주역인 장만옥을 연기한 양말복 배우부터 해서 이 만옥의 연인인 금자 20년 된 연인이거든요. 금자가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어요. 이 금자를 누가 연기했냐면 김경현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배우가 누구냐면 더글로리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의 엄마 역할로 나왔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을 보면 다들 저 배우 어디서 봤는데 저 배우 어디서 봤는데 하는 이제 여성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보통 엄마 아니면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식으로 등장했던 중년 여배우들이 본연의 매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뽐내는데 그게 너무 반갑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영화의 굉장히 큰 장점,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실제로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배우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 중에서도 신 스틸러라고 할 수 있는 색자 배우가 있는데요.
1: 색자?
0: 이름부터 강렬하죠.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이제 69세 가 되신 분인데
1: 와, 그 세월을 다 보내온 분이네요.
0: 트랜스젠더 퍼포머이자 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도 실제 트랜스젠더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굉장히 작게 등장을 하지만 아, 저 사람은 정말 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고요. 또 이 이반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로 나오는 배우 성재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오디션을 볼 때 내세운 조건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성소수자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

0: 인데도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캐스팅이기도 하죠. 네.
1: 여기서 장만옥을 연기한 양말복 배우 같은 경우는 네. 그 한국 독립영화 쪽에서 계속 너무 많은 그 작품장에 들어오는데 뭐 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네. 같은 경우에도 오, 양말복 네네. 배우가
0: 네. 네. 네. 허남 평론가가 소개해 주셨죠. 네.
1: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엄청 막 유명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들인 거죠. 소개해 주신 분들이.
2: 장만옥인 이유가 있나요?
0: 그냥 그런 이름이? 이유는 나오지는 않고 네. 장만옥이라는 이름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저는 쓴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2: 네. 이번리 장만옥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0: 남태령을 즐겁게 보신 분들,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은 남태령이랑 닮아있지만 좀 다른 온도로 이야기를 건네는 영화라서 또 재밌게 즐기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영화는 누구든 외롭게 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영화예요. 혼자라는 느낌을 누구에게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영화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판이라는 그 굉장히 욕망이 부딪히는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퀴어들의 재주가 뭐예요? 투쟁도 축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퀴어 축제도 유명하니까. 네.
0: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모두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만드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영화 자체가 결국에는 선거로 시작하지만 축제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겹게 이들의 이야기를 내가 잘 모르는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노래 듣고 허남원 평론가님 소개작 만나볼게요. 선우정아의 봄처녀.

0: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이지혜 기자, 허남웅 평론가와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허남웅 평론가님
1: 잠시만요.
0: 시작.
1: 허담웅 평론가라뇨.
0: 죄송해요. 제 마음의 소리가 살짝 아, 네. 살짝 비쳤는데 아, 그 타이밍에 들으셨네.
1: 두 분 꼭 막 이렇게 막 남태령하면서 뭐 영혼이 통했다고 이러고 저한테는 지금 이러고.
0: 남웅 평론가님의 소개상 네. 만나볼게요.
1: 이재 기자님께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제목이 주는 어떤 느낌으로 선정을 하셨다면 네. 저는 해외 영화제에서 다관왕.
0: 다관왕?
1: 다관왕이라고 할 때 그 다관왕도 그냥 뭐 몇 개 받았다가 아니라 뭐 몇십 개, 몇백 개 수준 받은 영화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저 지난주에 그 네. 26관왕.
1: 마틴 슈프림. 네. 네, 연기상만.
0: 그것도 진짜 제가 기함을 했는데.
1: 네.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102관왕.
0: 네? 네.
1: 102관왕.
0: 세상에 영화제가 일단 그렇게 네. 많나요?
1: 네. 영화제가 많고.
0: 근데 102관왕?
1: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102관왕은 뭐 작품상, 뭐 연기상 다 포함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제라는 게 이제 저희는 뭐 한국으로 치면 부산, 전주, 부천, 해외로 치면 뭐 베니스, 칸, 베를린 뭐 이렇게 네. 하지만 정말 세계에는 영화제가 많아요.
0: 아, 아무리 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102관왕이 되죠?
1: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102관왕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 연기를 한 이제 박은호 모라 같은 경우는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을 또 이 작품으로 받기도 했거든요. 아. 그리고 박은호 모라는 아마 그 N사의 OTT에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N사가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역할을 한 나르코스.
0: 오, 네. 그런 작품이 출연했던. 있나요?
1: 아, 잠시만요. 남태령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0: 아, 그리고 저는 네. 소개해 주신 작품 위주로 기억을 네. 하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제가 11월 분열의 시대도 아마 소개해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0: 아,
1: 네. 네. 아무튼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그래서 제목이 시크릿 에이전트.
0: 시크릿?
1: 에이전트라는 작품입니다.
0: 제가 킹스맨을 너무 열심히 봐서 그런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사실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1: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크릿 에이전트를 할 때 실제로 어떤 뭐 기관이 존재하거나 이 영화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네,
1: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 이제 그 박은호 모라가 연기한 인물이 전직 이제 교수인데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네. 고향으로 돌아와요. 왜 그러냐? 1977년 브라질 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헤시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뭐냐면 브라질에 이제 독재 정권이 펼쳐지고 있는데 독재 정권 와중에도 이제 이 브라질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느낌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이제 움직임들은 뭐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왜 이 주인공이 정체를 숨기고 고향으로 돌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린 아들과도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름도 바꿔서 이 고향에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 조직들이 감시를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어떤 혼란의 시기에 맞아요. 사는 주인공이다라는 뉘앙스만 이렇게 볼 수
1: 맞아요.
0: 있는 거군요.
1: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의 그 가족과 관련한 그 신상을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몰래 아들하고 재회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래서 네.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네. 제목을 붙였지만 그렇게 시크릿 비밀스러운 어떤 조직들이 그럼에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지만 역시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작품입니다.
0: 아, 그래요? 아, 그럼 주인공인 네. 박은호 모라가 비밀 요원
1: 비밀 요원은 아닌 아니에요? 거고요. 네, 정체 저 자신의 이제 그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아들과 지금 만나지 네.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고향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헤어졌는지 자신의 어떤 과거를 조사하기로 온 거예요. 뭔가 조직에 있는 건 아닌 거죠.
0: 아,
1: 개인적으로
0: 그렇군요.
1: 오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77년 브라질 독재 정권일 때 네. 이유도 없이 실종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실종됐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와 반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네. 반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라졌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극중에 이제 박은호 모라가 주인공 같은 경우는 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도

0: 그런 회사에서는 없고. 그래서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요. 저한테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1: 네.
0: 박원호 모라가 이제 고향을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신문지에 덮인 시체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1: 네.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0: 거죠? 네,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경찰이 이제 곧 올 거다. 며칠 전에 사망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1: 전쟁 상황도 아닌데.
0: 그렇죠. 그리고 정말 경찰이 와요. 그래서 이 경찰이 와가지고 저 시체 이제 조사하나 보다 라고 했더니 이 극중 주인공한테 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신분증 보여줘. 라고 해서 뭔가 캘 수 있는 걸 다 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캘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냐. 네. 돈이라도 달라. 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
1: 예,
0: 시대의 이제 공기가 그 첫 장면에 딱 담겨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아, 이 작품이 왜 작품상도 그렇고 연기상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딱 첫 장면으로 보여지더라고요.
1: 예. 사실 브라질은
0: 네네.
1: 뭐 나라 이름이야 익숙하고
0: 네네네.
1: 또 뭐 워낙 축구로도 유명하고
0: 그쵸.
1: 또 왜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G7 정상회의였나?
0: 네네.
1: 그때 유독 그 두 대통령이 살갑게 대하는
0: 맞아요,
1: 모습을
0: 맞아요.
1: 봐서 좀 약간 뭐랄까 좀 정이 좀 간달까? 딱 그 정도가 사실 다인 거예요.
0: 네네네.
1: 근데 70년대 그 배경이나
0: 네네네네.
1: 이런 것들을 뭐 분위기는 알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걸 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0: 그쵸.
1: 영화를 보는데 네. 괜찮은 건가요?
0: 사실은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또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레베르 멘도사 필류 감독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독재정권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지금까지 다섯 작품 만들었는데 극 중에 이제 고향이 헤시피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헤시피라는 지역이 브라질의 이제 베네치아라고 불린대요.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공기를 보여주는데 그 공기라는 것이 뭐냐면 지역적으로는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1: 네.
0: 독재정권의 어떤 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 감독의 작품을 꾸준히 봐왔던 그 관객들이라면 뭐
1: 네.
0: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왜 그 브라질의 이제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1977년에 브라질이 독재정권이었다 이런 거를 알지 못하더라도
1: 네.
0: 보고 있으면 그런 역사들을 가진 나라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핵심은 또 그거예요. 1977년에 그 독재 어떤 정치 그림자가 있었다면 그 한편으로는 개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서 뭐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축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잖아요.
1: 네.
0: 여기서 극중의 주인공인 박은호 모라는 쫓기는 상황이에요. 축제를 즐기는 사람 가운데서 그 안에 숨어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영화에 이제 느끼는 그 감정이나 분위기를 딱 한 장면으로 합축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1: 뭔가 그 역설적인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
0: 그리고,
1: 그런 모습이
0: 맞아요.
1: 많이
0: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의 결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경이 197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영화가 끝날 때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요.
1: 아.
0: 이 극중 박은호 모라에가 네. 어릴 때 못 만났던 아들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등장하거든요.
1: 아.
0: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독재 정권과 연결됐던 건물이 지금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건물로 나와 있는데 건물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역사라는 것이 잊혀졌을 때 그 비극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1: 네.
0: 라는 것들이 이 영화의 결말에서 변한 그 시대와 건물의 용도로 또 보여주거든요.
1: 아 갑자기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좀 답답해지는 그 느낌이
0: 답답하다는 느낌인가요?
2: 그러니까 비슷한 역사를 겪은 한국 관객들이라면 정말로 더 몰입할 수밖에 없을 것
1: 그러니까요.
2: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마티 슈프림 소개해드렸는데
1: 네. 뭐
0: 마티 슈프림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시크릿 에이전트도 지난해 이제 최고 영화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탑10에 들어갔던 작품들이에요.
1: 아. 네,
0: 그럴 정도의 중요한 작품인데
1: 네.
0: 비슷한 시기에 또 개봉되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역사가 현재 시점에는 어떻게 또 흘러왔는지 그 변화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게 시크릿 에이전트고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 영화가 특히 예, 작품상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하고
1: 네.
0: 또한 이 영화의 감독인 클레베르 필돈사 맨유 감독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하고도 친해요.
1: 아, 박찬욱 감독님. 감독님이 네. 등장하신
2: 처음인 것 같은데요.
1: 항상 봉준호 감독님

0: 박찬욱 감독님도 봉준호 감독님이랑 네. 친하고요.
1: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예,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경우 예, 그 박찬욱 감독과 이 감독의 인연을 소개하는 게 또 홍보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예, 그것도 흥미롭더라고요.
2: 저는 실은 이 영화 좀 찾아봤었는데 네네. 소지섭이 선택한 영화라고 그런 거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나오길래
1: 그 여기 이제 수입사에 네. 그 소지섭 배우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수입사가요 흥미로운 영화들을 많이 수입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영화들 나오면 소지섭 배우가 지원 사격한다.
2: 그래서 시네필 관객들은 소지섭 배우에게 늘 감사함을 표하고 소지섭 배우가 이제 새 드라마를 한다. 네. 이러면 본방사수 해야 된다.
1: 요즘에 그래서
2: 은혜를 보답해야 네.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보죠.
1: 그래서 요즘에 김 부장.
2: 네. 잘 되고 있죠.
1: 시크릿 에이전트도 좀 그런 네, 김 부장과 비슷한 어떤 흐름들이 있기는 한 것 같네요.
2: 그럴 정도로 약간 독창적이고 좀 특별한 느낌을 가지는 영화인가 봐요.
1: 가령 제목에서 네. 시크릿 에이전트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작품 먼저 떠올리잖아요.
2: 액션 네. 영화 뭐 이런.
1: 그렇죠. 네. 근데 이 작품은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과거가 1977년이 배경이지만 영화가 끝날 때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상을 받았다. 이것은 영화를 잘 만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들, 그러니까 장르의 영화들과는 다른 결로 만들었다, 새롭다라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또 네, 이 작품이 흥미를 더하는 거겠죠.
2: 네, 시크릿 에이전트 어떤 분들에게 더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1: 포스터를 보시면서 백이관왕?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받을 수 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 네. 아마 거기서 해답을 얻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이지혜 기자님이 이반니 장만옥 허남웅 평론가님이 시크릿 에이전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이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7931님이 신청하신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통제 구간이 있는데요. 국도 21호선 아산 남동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고요. 청주 현도면 하석지구도 차량 통제 중입니다. 세종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도 정체가 극심한데요. 한때 갑천 고속도로도 신일동 도로가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또 들말 내거리에서 대전 시내로 향하는 길도 정체 극심합니다. 빗길에 사고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 부근 사고 나서 3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휴게소 3차로에도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에서 속도가 더딘데 1차로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도 아주 빠르게 전염되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굴면 주변 사람들도 금방 불편해지고요. 자꾸 짜증 팍팍 내면 그 짜증이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번져서 모두의 기분이 순식간에 안 좋아져요. 이 사람마다 뿜어내는 기운이란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기운을 발산하고 어떤 사람은 유쾌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그 좋은 기운은 금방 주위 사람들에게 스며들고요. 반대로 초조해하고 불안한 기운으로 모두의